0: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첫 곡은요. 허니패밀리의 박화요비의 좋은 아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라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세일뿐만 아니죠. 시간 나면 무언가 해야지. 한가해지면 또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건 다음에 먹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좋은 계절도 좋은 순간도 어느새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행복도 너무 오래 아껴두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완전히 솔드 아웃되기 전에 남아있는 좋은 순간들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행복 챙기고 싶으신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빵톡 가족 여러분 김상은님, 도금승님, 김정배님. 그리고 문자로 듣기 모드로 오늘 우리도 솔드 아웃 되기 전에 이 여름을 만끽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잠깐. 박완서 작가는 집 앞에 시냇물이 졸졸 명랑하게 흐르는 걸 바라보면서 마치 그 물소리가 모든 게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아 위로를 받는다고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지요. 자연이 건네는 그 말없는 위로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일본의 국민 작가 다자이 오사무 역시 그 유명한 인간 실격에서 섬세한 성격의 주인공 요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겐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뿐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난 뒤에야 나올 수 있는 이 대사가 오늘따라 유독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박완서 작가도 사랑하는 가족을 연달아 떠나보내고 나서 결국 그 치유의 위로를 건네준 건 역시 가족이었고 자연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그 힘만큼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요.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마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야. 걷다 보면 또 다른 길도 열려. 오르막길만 있는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평탄한 길도 나올 거야. 그렇게 조용히 힘을 내라고 건네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중에 만난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걸 품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넓어집니다. 큰 파도가 지나가면 반드시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다고. 그렇게 말없이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지요. 하늘 위의 그림 같은 구름도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뭉게구름도, 잔뜩 찌푸린 시커먼 먹장구름도 결국 모든 건 다 흘러가고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도 그 뜨겁던 여름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네요.

Judy Collins, Who Knows Where the Time Goes. 누가 알겠어요?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은 아시나요?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요? 박안서 작가는 집 앞 개울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개울물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개울물을 바라보면 걱정 마,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위로를 들었다는 거죠. 다자이 오사무도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그 문장으로 위로를 남겼고요. 사실 뭐 꼭 대작가의 문장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무심코 올려다본 노을 한 조각,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 퇴근길에 문득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런 사소한 순간에도 그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죠.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런 위로 받고 계시나요? 오유나님, 오늘도 위로가 되는 말씀 감사해요. 길 위에서 들으니 더 실감납니다. 길이 오윤아님에게 말을 건넬 겁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길일지 몰라도 평탄하고 시원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요. 황상현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축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채워드려요. 오늘요.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8월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도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왠지 끝나가는 느낌? 아니, 보내고 싶은 마음? 어서 안녕을 구하고 삽상한 가을을 맞이하고픈 그런 우리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의 주제는 굿바이송으로 할게요. 굿바이송. 여름과 이별하는 이별송, 굿바이송. 누군가 헤어질 때 이 노래가 떠오른다라는 굿바이송.

지금부터 생각하고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오늘의 이 굿바이송 하면 떠오르는 마중송 들으면서 여러분의 굿바이송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이 뜨거운 안녕.

0: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세요.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연 바수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공연하는데요.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바순 해주세요. 두 번째 문화 선물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인데요. 희망하는 날짜는 기획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입니다.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창작 음악국 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선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은 가능한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변 분들까지도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세요.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어린이 참여 공연이에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8월 29일 요번 주죠. 토요일 1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4시도 있습니다. 11시, 2시, 4시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고요. 장소는 노원 구민의 전당. 노원 구민의 전당. 샵 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가능한 초대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샵 1053 들어오셔서 어린이 참여 공연 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 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굿바이송이라는 거 지금부터 이별송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순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6분입니다.
1: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송 굿바이송입니다. 올여름 정말 너무 뜨거워서 다들 힘들고 고단하셨죠. 서둘러 여름과 작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별송 굿바이송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릴게요.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가라 가 제발 여름아 라고 외치면서 여름가의 안녕을 구하는 이별송 굿바이송 기다립니다. 이별 노래하면 떠오르는 곡 참 많잖아요. 실연의 아픔을 담은 노래도 있겠고요. 또 제목에 안녕이나 이별이 들어간 것도 있겠고요. 또 여름을 향해 마음속으로 손을 들며 부를 수 있는 노래 지금 신청해 주세요. 처서도 지났고 다음 주면 9월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과 서둘러 이별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이별송 굿바이송 골라주세요. 생각하면 또 앞으로 넉 달 남짓만 지나면 2026년과도 이별을 고하는 연말에 또 그때도 굿바이송 들을 날이 오겠죠. 우선은 이 여름가에 먼저 굿바이를 외치면서 이별송 굿바이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부터 샵 1053 빵투구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별송 굿바이송 첫 곡은요. 제목이 굿바이죠. 아 이거 굿바이. 굿바이만 아니라 굿을 한 번 더 붙였네요. 우리가 굿바이송 하면 이 노래 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신화승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화사의 굿바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의 보내주신 이별송 굿바이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화숙님이 신청하신 화사의 굿 굿바이, 7131님이 듣고 싶어하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그리고 하종철님이 신청하신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8월이 처음 한치 가고 있죠. 긴 여름도 끝이 보이죠. 이 여름의 엔딩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별송 굿바이송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아침 주꾸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이별송 굿바이송,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별송은요, 6093님이 신청하셨네요. 이문세 고은이의 이별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제 목소리 걱정하고 계시는 6093님, 정말 기가 막히게 눈치채시네요. 제가 컨디션이 약간 힘들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우,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속이지를 못하겠네요. 오늘의 이별송 굿바이송, 이어지는 이문세 고은이 이별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굿바이송 계속 받습니다.

6093님, 이문세 고은이 이별 이야기 3543님, 윤정아 참비 3590님이 휴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별송이라고 듣고 싶다고 해서 성시경 희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이별송 굿바이송 들으면서 뜨거웠던 만큼 힘들었던 여름이 이 노래들로 조금은 홀가분하게 인사를 건네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끝곡은요 김상은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먼데이 키즈의 이별을 앞에 두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빴던 기억들과 악담만 바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걸 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이별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1: 눈물만 눈물만 없었으면 좋겠어.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6: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7: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요. 너무 어렸어요.
6: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요즘 한창 제철인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죠. 그런데 꽃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무화과 안쪽 붉은 부분에 작은 꽃들이 숨어 있는데요. 겉에서는 그 꽃을 볼 수 없어서 숨을 은자를 써 은화과라고도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음에 남은 상처도 조금씩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느낄 순 있으니까요. 자, 안토니오 휘발디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번 F장조 Il Mezzettino. Il Mezzettino는요, 이 꽃매대 델 라르테에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프랑스와 영어 영국에서는 메제틴이라고도 부르는 뭐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대 옷을 입고 기타를 치는 그런 이 캐릭터인데요. 자, 3악장 안단테 감상하시죠. 클라리넷의 마틴 프레스트, 콘체르토 쾰른의 연주입니다.

0: 이 광대가 기타를 치는 그런 모습이, 이 콜롬비나를 막 부르는 그런 모습이 들리는 것 같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3번 F장조 Il Mezzettino,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그 캐릭터였고요. 3악장 안단테 클라리넷의 마틴 프레스트, 콘체르토 쾰른의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일 메제티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타나 만돌린 같은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김정동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 씨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경근 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사무실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늘 부지런하신 우리 안경근 씨입니다. 땀이 엄청나네요. 그래도 시원합니다. 유클님들 명등백장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엄계선 씨도 무화과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몸에 좋은 무화과 속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명동백장님의 오프닝 말씀은 늘 유익합니다. 네, 유익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유경란 씨, 어제 기아 9회 말 말로 홈런으로 승리. 통쾌한 승리는 좋은데 롯데 투수의 좌절감은 너무 안쓰러웠다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말로 홈런을 그 히어로즈한테 맞았던 기아가 말로 홈런으로 자이언츠한테 또 화풀이를 그런 경기였죠. 아, 우리 롯데 그 김원중 선수 잘하셔야 될 텐데, 예, 걱정입니다. 자, 하여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과 함께 일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리처드 로저스의 곡 사우스 퍼시픽 남태평양 그 중에서 해피 토크 들으셨습니다. 보컬의 사라 본 그리고 조나탄 튜닉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이재진 씨가 해피 토크 이 버전 좋은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상숙 씨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유능구 씨 사라 본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오래전 영화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제 영화 버전도 있는데요. 이 뮤지컬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뮤지컬을 그 뉴욕에서 다시 브로드웨이에서, 리메이크 해가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이 남태평양을 어디서 봤냐면 링컨 센터에 그 시어터가 있거든요. 링컨 센터 시어터는 뮤지컬을 위한 극장인데 거기서 사우스 패시픽을 부모님 모시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피토크. 자, 아주 정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 해피토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상은 씨, 장 선생님, 작가님, 피디님,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자, 그리고 엄계선 씨, 오늘은 전쟁기념관 도서관입니다. 거기서 지금 책 읽고 계신 거예요? 얼음물 한 병, 수박 도시락 들고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 시원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현악 앙상블 벤이 오는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베가마트홀에서 콘서트 두 도시의 현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에는 러시아의 거장 취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를 2부에 연주하고 1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씨, 또 아주 아부다비의 그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도 활약 중이죠. 이 오주영의 연주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자, 아주 뜨거운 두 작곡가 취코프스키와 또 아스톨 피아졸라의 무대 공연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공연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톡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어저께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달리 파튼 생각이 나네요. 80세를 일기로 정말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9to5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도 나와서 Working 9to5 했던 그 달리 파튼이 세상을 떠났고 컨트리 뮤직으로 너무나 유명했는데 특히 히허 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주 정말 그 캐릭터가 확실하게 이제 부각됐던 그런 쇼도 생각이 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이양선 씨, 유클 반갑습니다. 점심 준비하느라 이제 인사드립니다. 창문 열어도 땀나는 날씨네요. 오늘도 모든 분들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건강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88, 브루크하우저 번호 163, 2악장 아다지오,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88, 브루크하우저 번호 163, 2악장 아다지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태평양 해피톡 듣고 또 이어지는 드보르작 교향곡 들으며 적어봤어요. 이재진 씨 올려주셨는데요. 돌리 파튼님이셨군요. 가수, 작곡가, 배우, 사업가, 자선가, 9to5 출연도 하시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테마파크도 하시고 이매지네이션 라이브러리도 하시던 분이었네요. 아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셨었군요. 아,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또 이진 씨가 저 엄마 아빠와 함께 영화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온 영화 OST 버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곡이었습니다. 9to5. 그리고 이항선 씨 유클 반갑습니다. 점심 준비하느라 이제 인사드립니다. 돌려주셨고요. 401호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신 링컨 센터라면 오늘은 더 아버님 생각이 나시겠어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오늘도 어찌나 더운지 출근길 횡단보도 딱 하나 건너는데도 순간 땀이 줄줄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네, 아직도 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645 수신분 안녕하세요. 명동백차님 유클 덕분에 오르간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오르간 슈즈 안 신으시고 맨발에 맨발 양말은 빨간색 검은색 신으셔서 발도 잘 보이고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야, 또 오르가니스트가 나름 또 엔터테인한 그런 모습을 또 맨발에 빨간색 검은색 양말을 양쪽으로 신어서 자신의 발모습을 또 확대해서 보여주신 그런 재미있는 콘서트가 있었군요. 아, 부천 아트센터 잘 다녀오셨나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게슈 윈데 위르 벤덴 윈데 칸타타 빠른 속도 소용돌이 치는 바람아 데어 스트라이트 주위센 페브스 운트 판 포이버스와 판의 대결 바흐 작품 번호 201 그 중에서 일곱 번째 곡 판의 아리아 들어보겠습니다. 주 단세 이게 나는 춤추고 주 스프룽에 소 와켈트 다스 헤르츠 가슴이 춤추고 기쁨으로 뛰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의 슈테판 가이어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그가 지휘한 무지카 안티크바 쾰른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zum Tanze, zu Sprunge, sogar wenn das Herz zu Tanze, zu Sprunge.

zu sprungen, zu tanzen, zu sprungen, zu tanzen.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게슈빈데 이르 위르베른덴 윈데 칸타타 빠른 속도 소용돌이 치는 바람아 데어 스트라이트 슈비센 페부스 운트 판 포이버스와 판의 대결. 아, 제목이 길죠. 바흐 작품 번호 201 그 중에서 일곱 번째 곡 판의 아리아인데요. 주 단세주 스프룽의 소 와 켈트 다스 헤르츠 가슴이 춤추고 기쁨으로 뛰네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자, 베이스 슈테판 가이어 그리고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고 이끈 무지카 안티쿠바 퀘른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건반 위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오페라 조재혁이 노래하는 모차르트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이센셜스 단정한 아름다움 너머의 오페라적 면모에 주목한 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연이 이제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 원하시는 분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술가의 항구를 만나실 차례인데요. 자, 오늘 예술가의 항구에서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번 주 주인공 피아니스트 프랑스의 상송 프랑스와 만나겠습니다.

상성 푸앙수아는 뛰어난 연주 실력만큼이나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와 강렬한 개성으로도 유명하죠. 뚜렷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분위기, 또 담배를 손에 든 모습 등 사진 속에서도 자유로운 예술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실제 그의 삶도 상당히 자유분방했습니다. 특히 재즈를 무척 사랑해서 밤이면 파리의 재즈클럽을 즐겨 찾아 밤의 샹송, 상송 드라뉘라는 별명으로도 불렸고요. 또 재즈 피아니스트 버드 파워를 비롯한 당대 재즈 음악가들과도 자주 교류했습니다. 그는 점점 재즈와 대중음악에도 관심을 보이며 음악적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1963년에는 클로드 장 보나르도가 연출한 프랑스 영화 한 불량 소년을 위한 발라드 발라드 북 엉버유의 음악을 맡기도 했죠. 자, 이 작품을 통해 프랑스와가 사랑했던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감각이 어우러진 색다른 음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상송 프랑스와가 작곡한 영화 발라드 북 엉버유 댐 드 자즈 재즈 테마 곡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모리스 왕데르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피에르 미셸로, 그리고 기타의 지미 구리, 드럼스 크리스티안 게로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상송프랑스와는 연주할 때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 머리카락이 눈앞으로 흘러내려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때로는 무대 위에서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며 자유분방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클래식 음악계의 정형화된 연주 관습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감각과 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이런 상송프랑스와의 모습은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에 등장하는 스카르보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벨의 밤의 가스파르는 프랑스 시인 알로이시우스 베르트랑의 동명 산문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모두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곡 스카르보는 밤마다 나타나 심술궂은 장난을 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작은 악마를 그린 음악입니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을 피아노로 표현하면서 연주자에게 극도로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데요. 이 장난기 많고 종잡을 수 없는 스카르보처럼 상송프랑스와 역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는가 하면 시적이고 섬세했고 열정적이면서도 변덕스러운 면을 보여 흔히 떠올리는 낭만주의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여러모로 갖추고 있었죠. 1947년 상송프랑스와는 첫 음반을 녹음했고 여기에는 라벨의 스카르보도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상송프랑스와 특유의 자유로운 감각과 대담한 피아니즘을 보여준 연주로 그의 라벨 해석을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녹음인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리스 라벨의 가스파르 들라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서 3곡 스카르보 자 피아니스트 상송프랑스와의 음반인데요. 첫 음반을 리마스터링한 음반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상송퐁수아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가스파르 델라 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서 3곡 스카르보 이 작은 악마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말 꼬마 도깨비 이 악마가 막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자, 예술가의 항구에서 만난 상송퐁수아 또 내일도 우리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LP로 오래간만에 만나겠습니다. 솔선수범 LP로 만나는 솔선수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에드와르 볼디니의 라푸페 발송트 춤추는 인형 댄싱돌 바이올린의 조진주 피아노의 김현수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흑열의 코스모스를 노래함. 소프라노 조수미, 스테판 폰 크론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범님,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수요미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클의 음악으로 차 안에 꼭 채우고 달려갑니다. 박정현 씨, 아주 그 풍요로운 차 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윤은구 씨가 이즘 유크랑구를 들으며 그동안 제가 쌍송프랑스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던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느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이항선 씨, 이번 주 예술가 향구에서 처음 뵙게 된 쌍송프랑스와 피아니스트 찾아보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멋지시네요. 쇼팡의 표현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또 듣고 싶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쌍송프랑스와는 뭐 아라베스크 정말 잘 치죠.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만순 씨도 오셨고요. 또 코스모스를 노래함 소아 데레사 수미언니다 이렇게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 이항선 씨,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들판에서 조수미님의 노래를 상상하니 시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2부는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인삼공사 제공으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함께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참 언제나 음악이 포근한 가브리엘 포레의 맥스유즈 자장가 작품 16, 첼로의 요요마, 그리고 피아노의 캐서린 스토어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 루트비 판 베토벤의 이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5번 준비했습니다. 1979년에 이제 녹음된 음반이 되겠는데요. 마우리초 폴리니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이 지휘 좀 알려주세요. 지휘자를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가져왔는데, 네네, 지휘자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안 보이는데 좀 보여주세요. 아, 칼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만나보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장조 작품 73 흔히 엠퍼러 콘체르토 황제의 이 협주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에는 그 위용과 또 아주 긴 길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이 작품을 1809년에 처음 이제 위인에서 쓰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루돌프 대공을 위해서 헌정을 하게 되고요. 이 루돌프 대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토벤의 아주 훌륭한 또 페이트런 또 후원자이고 또 친구이고 또 베토벤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곡이 초연된 것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였습니다. 1811년 11월 28일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솔리스트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왜 베토벤이 치지 않고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이 곡을 쳤느냐. 베토벤이 귀가 점점 안 들려서 자신이 모든 4번까지는 다 초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 5번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가 이 초연의 피아니스트로 나서게 되고 요한 필립 크리스티안 슐츠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해서 연주를 했던 거죠. 자, 이 작품 이 굉장히 그 군대적인 베토벤의 음악적 특징 가운데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그 군대 행진곡적인 특징, 군사적인 어떤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영웅적인 스타일, 베토벤의 곡들 중에서 그런 스타일을 꼽자면 바로 오페라 피델리오, 그리고 3번 교향곡 에로이카, 5번 교향곡 운명, 그리고 5번 피아노 협주곡 엠퍼러, 황제, 이 작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베토벤이 이 작품을 쓰면서 지금까지 썼던 어떤 피아노 콘체르토보다 가장 길이가 긴, 그래서 거의 40분에 달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어떤 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악장은 알레그로, 소나타 폼의 알레그로가 되겠는데요. 그 어떤 오프닝 무브먼트, 이 여는 악장 중에서도 가장 긴 베토벤의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4번까지 쳤던 피아노 협주곡의 1악장보다 가장 긴 그런 1악장을 1악장 알레그로에서 아주 위용 넘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젊은 시절의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 정말 기대가 크죠. 그리고 칼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flat 장조 작품 73 엠퍼러 황제의 일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칼 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당시에 이제 45세의 나이였던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볼리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볼리니는 이제 1960년에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그로부터 79년이니까 19년 후에 바로 이 앨범을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서 녹음했고요. 이 앨범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주 명반이 되겠습니다. 1809년 5월에 이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인 황제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빈을 쳐들어왔고 또 오스트리아의 그 황제 가족과 궁정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돌프 대공을 비롯해서 다 도시를 떠나서 좀 피난을 갔죠. 그리고 5월 11일 날 이 프랑스의 그 군대 무기와 함께 이제 공습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뭐 베토벤의 그 집이 그 굉장히 사선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부서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베토벤이 프랑스 군대의 공격, 또 오스트리아 군대의 반격 이런 걸 이제 다 들으면서 이 군대 행진곡적인 군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음악에 많이 반영됐다고 또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또 썼던 이 작품 중에 이 5번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하프 퀄텟 이 작품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작품을 비엔나에서 이제 라이프지히 초연 이후 1811년에 이제 라이프지히에서 초연하잖아요. 비엔이 좀 그 당시에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후 1812년 2월에 치게 되는데 베토벤이 친 게 아니라 바로 베토벤이 아주 예뻐했던 그 제자 칼 체르니가 우리 체르니를 아시잖아요. 체르니가 바로 이 곡을 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군대의 장교가 야 이거 정말 모든 그 협주곡 중에 황제다 이거는 엠퍼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곡이 이제 엠퍼러가 된 바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그 The Immortal Beloved 이 불멸의 연인 영화 속에 나온 베토벤이 막 치다가 막 잘못 치고 막 그 박자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이런 장면은 사실 픽션입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 아니라 그냥 영화 속에 넣어놓은 그런 장면이라고 실제는 없었던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악장을 함께 감상하셨고요. 이 일악장이 끝난 뒤에 이제 2악장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베토벤의 숭고한 어떤 영감이 담겨져 있는 2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들이 아주 그 야금기를 단 아주 조용하면서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음을 내주고 여기에 또 피아노가 화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주 약간의 또 텐션 이런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이 전체적인 2악장은 녹턴과도 같은 그런 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부드러운 목관과 현의 어떤 세밀한 어떤 밸런스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솔리스트가 아주 신비롭게 사라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호온이 들어오고 피아노가 다시 인트로듀스를 하면서 이 안단테에서 이제 론도 피날레로 갑자기 이제 또 돌변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피아노가 파이널 테마를 계속 그 웅장하게 그야말로 황제처럼 연주하게 되는 알레그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2악장 아다지온 포코 모소와 아타카로 이어지는 3악장 론도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마우리조 폴리니, 칼 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엠퍼러 들으실 텐데요. 박정현 씨가 LP로 들려주신다고 해서 오디오 켜놓고 듣고 있어요. 볼륨도 높이고요. 잘하셨습니다.
솔선수범 집중해서 감상합니다. 이양선 씨도 올려주셨고요. 황상현 씨 평일 미사 참례 후 잘 듣고 있습니다. 6글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 엄계선 씨도 도서관에 책 보러 왔다가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프랑스 현지 경험하고 왔어요. 지금부터 잘 집중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의 어떤 그 침략, 오스트리아 빈을 침략한 것이 없었더라면 이 곡이 또 나오지 못했을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제목도 그렇고요.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73 엠퍼러 이 황제의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온 보코모소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금 3악장 듣고 계신데요.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칼 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79년에 이 발매된 LP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이 황제의 위용 함께 느끼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KT 공동 제공입니다. 내달 말 발표 예정인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소재 개발 제한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와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올해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용산공원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앞서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될 수도권 7만 3천 호 신규 공급 부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어떻게든 서울시와 끝까지 손잡고 가보려고 한다며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탄천물 재생센터 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늘 받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와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10여 건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장미란 씨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최소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의 실종 사실을 알린 최초의 112 신고 녹취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장 씨의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 도지사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방향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부처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16개 시 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 가장 핵심은 수도권 1극 체제라고 짚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취임 1년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안을 제안해왔는데 당내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인 향후 정치 일정을 맞을 순 없다고 판단한다며 당내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게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아니고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제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 모두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위해 사퇴했습니다.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자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고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리 시절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 개혁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등 6대 피해단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당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요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1년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며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선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지가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이틀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 논란 이후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주식회사 태왕 ENC가 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대구 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태왕 ENC는 보유 자산이 4,760억 원, 부채 2,500억 원입니다. 대구 회생법원은 향후 절차에 따라서 회생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오후 주식회사 태왕 ENC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태왕이 관련된 관급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권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왕 ENC 측도 보유 자산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는 만큼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 사태가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경북 경산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저녁 살인 등의 혐의로 한 30대 남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유학생은 지난 14일 입국 후 20일 오후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으며 30대 남성의 거주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어제 신임 원장 공모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본부장과 관장 채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 선임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분야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책임 운영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달 발표한 조직 개편에 따라서 향후 문화, 공연, 관광재단으로 분리 독립되기 전까지 문화예술기획본부 등을 두는 과도기 체계로 운영되며 이달 중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 절차에 착수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3일 동해안 24개 지정 해수욕장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24개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3% 많은 46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2년 연속 인명사고 0건을 기록했고 해파리 쏘임 사고도 175건으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수욕장 공식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 방문객을 위해서 안전인력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KT와 협력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AI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5억 원 규모로 서버와 장비 교체, 비용 절감을 희망하는 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지원하며 전문가 컨설팅과 보안 서비스 등 원스톱 기술 지원도 합니다. 대구시가 어제 달서구 상인 2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배 근린공원 지하에 월배 공영주차장을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배 공영주차장은 총 100면 규모로 24시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지하주차장 조성과 함께 근린공원 전체도 재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도내 농업계 고등학생과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창업 성공 사례를 직접 듣고 둘째 날에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체험 농장을 찾아 데이터 농업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이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 스마트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이어지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2.9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의 자에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17일째 강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출장 갔다 돌아온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예로부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줄 때는 혹시라도 급하게 마시다가 잘못될까봐 일부러 버들잎 몇 장을 띄워주곤 했죠. 이 주택가, 학교 주변 도로에는 차들이 너무 속도를 내지 않도록 일부러 둔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천천히 끊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관계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춰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께 다시 돌아온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또 제가 이틀 정도 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꿀잼나게 빵집을 맡아주셨던 우리 모디 이영준 신부님, 그리고 저 없는 동안에도 아주 든든하게 빵집을 지켜주신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약간 이 마음의 둔덕을 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보호구역 만나면 이 차들이 속도를 멈출 수 있도록 얕은 둔덕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그걸 딱 넘고 나서 다시 이제 속도를 내게 되는 것처럼 저도 살짝 일상의 완급 조절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대인관계도 그렇고 속도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우회하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도 오늘 수요일을 지나고 나면 한 주의 후반부를 또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물 위에 버들리 몇 장 띄워놓은 그런 기분으로 이 마음의 둔덕을 쿵 하고 한번 넘는 듯 우리의 마음을 완급조절하면서 함께하면 어떨까요? 우리 돌아온 빵집 진장 저를 또 이렇게 만나러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지 우리 오늘도 찾아와 주신 우리 빵집 손님분들 출석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나무새 진수산나님 오셨는데요. 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얼굴이 작아지셨어요. 힘드셨나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 힘들었어요. 네, 오히려 저한테는 좀 여유의 시간도 조금 있었고요. 맛있는 것도 좀 챙겨 먹었고요. 얼굴이 작아졌다고 하니까 기분은 좀 좋네요. 배은선 수산나님 오셨는데요. 용대신부님 무사복귀를 환영합니다. 살짝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네요 라고 보내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오프닝으로 마음의 둔덕 이 물 위에 띄운 버들립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좀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께서 오늘 유독 더 반갑네요. 신부님 활기찬 음성 짱! 해주셨는데요. 우리 별빛사랑 안젤라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물론 이제 이틀 동안 우리 모디가 자리를 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제 일정을 잘 처리하고 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 자리는 제 자리인가 봐요. 우리 별빛사랑 안젤라님 아주 제대로 보셨네요. 제가 오늘 멘트는 좀 천천히 여유롭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이 마음은 또 활기가 가득합니다. 사실 에너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우리 어제 미남 모이세 수사신부님과

0: 결도 비슷하고 얼굴도 둘 다 잘생긴 모이세 신부님이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름을 뭘로 지어보면 좋을까요? 약간 두 사제쇼? 약간 사제 듀얼? 다음 개편에 한번 좀 진행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사제쇼? 약간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우리 모디 신부님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신부님들과의 또 이런 케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화합을 이루면서 오늘 또 이 수요일 아주 스무드하게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천천히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황베드로님께서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처음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황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또 우리 소문난 빵집 강경민의 라디오 빵집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들려주시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BGM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 시간 틀어놓고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실비아님께서 뭐니뭐니 해도 강용인의 빵집 빵맛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역시 꿀보단 빵이죠. 네. 꿀잼 캐는 모디 신부님, 네, 이틀 동안 감사했지만 역시 빵집에서는 꿀보다 빵을 팔아야 된다. 사모구사님께서 신부님 일주일에 둔덕 수요일 보내고 있어요. 수요일만 지나면 또 일주일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느낌, 저만 느끼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똑같습니다. 이 왠지 수요일을 딱 지나고 나면 어머 벌써 토요일과 주일이 다가오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을 보냈네 라는 그런 마음 드는 것 같아요. 또 평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요일 보내고 나면 아 저기 저 높아 보이는 목요일만 끝나면 크 이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번 수요일 또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한번 같이 넘어 보자고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에는 좀 더 편안하고 푸근한, 아주 따끈따끈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채워주는 빵 먹자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빵 덕후,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상혁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 돌아오는 주말 2016 WYD 세계 청년 한마당 행사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우리 미리 이 행사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쩌다가 주님의 빵을 덕질하게 되셨는지, 매일매일 또 어떻게 사목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디오로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까지 활짝 열어놓을게요. 오늘 저 용디와 함께하면서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도 받으니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일 둔덕을 넘어가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전해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딱 맞는 맞춤 선곡으로 가득가득 채워드릴게요. 윙카롱 앨런님께서 머릿결이 좋아지셨네요. 샴푸 바꾸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샴푸 그대로입니다. 네. 머리가 또 금세 길었어요. 이 머리를 약간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금세 또 이렇게 자르러 갈 타이밍이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미용실 가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또 없어요. 머리 또 이렇게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애니님께서 신부님 치아는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이제 한 75% 정도 했고요. 앞으로 한두 번 정도만 더 가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큰 맘 먹고 좀 치과를 다녔더니 치아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잇몸도 괜찮아졌는데 참 재밌는 게 이 치과를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으로 갔어요. 우리 신자분이 하시는 치과라서 이렇게 갔는데 이 치과 선생님께서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요. 저기 꽃동네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또 치아도 살펴주시는 봉상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임 신부님이 오셔야 되는데 신부님은 안 오시고 왜 보좌 신부님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임 신부님께 그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아유 언젠가 가겠지 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치과 선생님 덕분에 정말 치료 잘 받고 저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언젠가 우리 또 선생님 한번 또 이렇게 모셔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9203님께서 신부님 월요일에 첫 조카가 태어났어요. 우와! 11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남동생 부부라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어. 아이고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귀하게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기쁜 소식 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9203님 먼저 조카 생긴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나 보네요. 그래도 요새 이렇게 아이들 금방 회복하고 또 쑥쑥 자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카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저도 마음 모아 기도드리고요. 우리 9203님 위해서 이 조카가 태어난 기쁜 마음 이 노래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좋아.

별빛사랑 안젤라님께서 정감 있는 노래 감사하구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류아느님께서 9203님 조카가 건강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또 기도 보태주셨어요. 우리 이런 마음들 또 포근한 느낌들 이어서 오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로 이어갈게요.

0: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현주님께서 오후에 듣기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영희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주셨네요. 우리 이영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지금 시간 12시 45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평상시보다 좀 느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는 좀 반대로 빠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은 치타라고 하죠. 최고 시속이 112km라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정답도 좋고요. 정답을 능가하는 기가 막힌 오답도 좋으니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과연 힌트송일지 정답송일지 아니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한든 혼란송일지 모르겠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빠른 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찾아주세요.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 듣고 오실게요.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 힌트송 아니면 혼돈송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 많은 분들이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808님께서 정답! 송골매! 아, 노래 힌트에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수산나님께서도 송골매가 가장 빠르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송골매가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활강시 속도가 시속 389km라고 합니다. 아, 진짜 빠르죠. 네. 하지만 오늘 만만한 퀴즈 정답일지는 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파엘님께서는 정답 제비라고 보내주셨고요. 강금성님께서 정답은 올빼미 수리부엉입니다. 아, 저는 올빼미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553님께서요. 정답이 눈 깜짝할 새예요. 아들 방학이라서 내려왔는데 내일 올라가네요. 눈 깜짝할 새. 다 갔어요. 벌써 보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0553님 이제 아이가 아마 대학생인가 봐요. 오늘 곧 개강이죠. 저도 오늘 방송국 오는데 신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신부님 저 오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학교. 또 방학 때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학 때 봬요 라고 또 인사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대학생들 또 잘 개강하길 바래요. 와, 우리 황베드로님께서 세월의 잎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건 박수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황베드로님 혹시 시인이신가요? 우리 황베드로님께는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야, 우리 0160님께서 정답 독수리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534님께서 정답 눈 깜짝할 새 맞죠? 나른한 오후 또 근무 준비하다가 아는 넌센스에 귀가 번쩍합니다. 신부님 여기 전남 곡성이에요. 참 이제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네요.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8995님께서도 정답 눈 깜짝할 새 재밌네요. 저는 너무 더운데 새처럼 훨훨 날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또 맞추신 분들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눈 깜짝할 새였고요.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시고 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우리 시대의 성직자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 또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상혁 요한 세례자 신부님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겠고요. 1부 마무리로 새소년의 난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준장 제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성가 골랐는데요. 우리 윤진수 요셉 신부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무언가 마음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늘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나보다 더 큰 무게를 짊어지고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더 약하고 힘들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노래 함께 골라봤습니다. 최경혜님께서 아, 이 목소리 감동적인 성가네요. 2부 첫 곡부터 사랑으로 채우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1부 퀴즈에 이어서 4586님께서 이제 저희가 일부 퀴즈가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저는 눈 깜빡할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시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진실과 감사와 배려심을 지녀야겠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우리 동백에서 김정미 모니타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그 기도 안에는 사랑이 담겨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더해갈 때 주님께서 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더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오늘 또 수요일 2부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상혁 세례자 요한 신부님 모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말 2016 WYD 세계 청년 한마당 행사 이야기와 더해서 또 성소 이야기 맛있게 이어갈 테니까요. 우리 신부님께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요. 신부님께 묻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0: 나는요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의 사제 또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피할 수 없는 19가지의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17번째 주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유상혁 요한 세례자 신부님 함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7: 네, 반갑습니다. 네.
0: 오늘 이 라디오 빵집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좀 처음에 이제 나와달라고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7: 처음에 여기 예전에 한번 나왔었긴 했는데 네. 조금 걱정이 되고 이제 뭐 좀 위험한 질문들을 많이 할까봐 좀 걱정이 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신부님과 함께 사실 이제 이주 사모 위원회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할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7: 저는 지금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유상혁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서울대교구 이주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약간 어떤 곳인가요?
1: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을 이렇게 사목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고 이렇게 많은 공동체들,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여러 공동체들 이렇게 있고 일단 상담 같은 일들 하고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본당이나 또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0: 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예전보다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 그냥 관광객으로서 한국을 찾아주시는 분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1: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0: 한 몇십만?
1: 몇십만이요?
0: 네.
1: 지금 한 통계적으로 다 270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거의 300만 명을 그 육박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이주민으로 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정말 많은 또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또 삶을 살고 계시네요.
1: 네네.
0: 사실 뭐 분야도 좀 다양하게 계실 것 같아요.
1: 그쵸.
0: 이제 뭐 유학 온 유학생들도 있고 혼인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좀
1: 결혼이 주요 여성들도 있고
0: 갖고 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이제 또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이렇게 좀 많이 계시겠죠?
1: 네, 각 지금 주교회 산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 교구별로 이주민들을 사목하는 담당 신부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서울보다는 좀 이렇게 지방 쪽에 더 많은 이렇게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교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신학교가 해화동에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면
1: 그쵸.
0: 거기 앞에 이제 필리핀 공동체가 이렇게 네네네. 또 가게도 좀 열고 물건도 팔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주민들이 국내에 많이 좀 늘어났나요? 증가가 좀 됐나요?
1: 그렇죠. 점점 증가하고 있고 K-POP, 뭐 K-문화, K-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많이 한국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0: 네. 약간 국내 안에서도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점차 좀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 또 뭐 다문화 가족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잘 안 쓰죠?
1: 지금은 지금 계속 그 학자들이 계속 말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다문화란 말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고 상호 문화 뭐 이런 말을 쓴다거나 그다음에 요즘에 그냥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목소리가 좀 많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주 사목 안에서는 이제 그 이런 구분을 없애는 이주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죠.
0: 네.
1: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또 그런 약간 이상을 또 설정을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또 저도 이제 지난 본당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있는 지금 본당에도 이렇게 또 이주민과 이렇게 결혼하셔서 아이가 자녀가 또 이렇게 이번에 천년성체를 받기도 했고요. 전 본당에서도 이제 외국인 분과 결혼하셔서 고해성사 영어로 보셔서 제가 이렇게 막 식은땀 흘렸던 막 그런
1: 아주 어렵죠.
0: 네, 그런 기억도 좀 나는데 사실 이제 꼭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유럽이나 영어권 국가에서도 많이들 한국을 좀 이렇게 찾아주시고 같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약간 그런 K컬처의 영향 좀 이렇게 실감을 하시나요? 이주사목위원회에 계시면서?
1: 근데 뭐 젊은 청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잘 알고 있고 한국 노래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뭐 화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걸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약간 한국식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식 그렇게 많이 따라하는 거 보면서 약간 좀 한국 문화의 힘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들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회사원 분께서 이제 거기 회사 과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중국어를 엄청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 과장님 중국어 전공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저 중국 사람인데요. 그렇게
1: 그런 경우가 많죠.
0: 네 이제는 뭐 잘 또 섞여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잘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을 그냥 정말 동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외국 가서 한국말로 욕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0: 다 알아들어요.
1: 네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0: 이 수도회 안에서도 성소자분들도 이제 외국인 성소자분들이 한국 수도에 입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1: 그렇죠. 뭐 아마 그 유럽도 그랬겠지만 그 유럽에도 성소자 수가 줄면서 많은 외국 그 사람들이 성소를 가지고 그 수도에 입회했는데 한국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회에서 이렇게 좀 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우리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약간 그런 이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 사목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1: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데 한국에 온 이제 이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 이제 첫 번째겠고 교구장님께 자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담 임금 체불이나 또 어떤 의료비나 생계 지원 같은 어떤 지원들 그리고 저희 이주사목 그 안에 이제 가정 폭력 여성 쉼터 어린이집 공부방 이렇게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하는 거 그리고 저희 이제 희망 날개라고 미등록 이주 같은 의료 지원 사업 공동 모금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이제 2년 차 하고 있는데 그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네. 하고 있고 네 뭐 네 등등등 많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0: 엄청 바쁘시겠어요.
1: 네? 아니, 저는 네. 안 바쁘고 직원들만 바쁘겠죠.
0: 네. 이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또 제공을 하시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데 그게 좀 신자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나요?
1: 신자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0: 네.
1: 가끔은 이제 신자 아닌 분들도 오셔가지고 근데 세례를 받는 게 좀 어려운 게
0: 네. 그러니까
1: 지금 생계까지 문제가 되니까 아직 그렇게 그 세례까지 이어지는 뭐 경우도 있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1: 네.
0: 또 이게 넘어가야 될 산들이 조금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사실 처음에 한국에 딱 오시면 이제 언어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외국인 분들이
1: 그쵸.
0: 그분들의 좀 언어에 맞는 미사나 이런 것도 좀 하시나요?
1: 지금 저희 이제 공동체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은 이제 담당 사제가 따로 이렇게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에 남미 이렇게 해서 다른 수도에서 신부님들 오셔서 주일에 미사 해주시고 몽골도 있고 그렇게 지금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몽골 담당으로
0: 네.
1: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네. 써가지고 몽골어로 미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외국어를 잘하시는 신부님들의 또 많은 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1: 많이 있으면 좋긴 하죠.
0: 네. 네.
1: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민족 공동체가 한 본당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0: 네.
1: 신부님들이 많다 뭐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인 것 같아요.
0: 네.
1: 오시는 신부님들이 그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그 어려움이나 또 소외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보살피고 보듬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
1: 네.
0: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다 약간 이런 거 좋아하더라 하는 프로그램 있었나요?
1: 하하. 그러니까 전역 이주사목위원회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준비하기보다는
0: 네.
1: 아까 전에 그 민족 공동체들 신부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부님들이 더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뭐 여름 뭐 캠프 뭐 저희 옛날
0: 네.
1: 가는 거 캠프 간다거나 뭐
0: 피정 공동체랑 같이
1: 네네 200명 300명씩 네. 해가지고
0: 뭐
1: 캠프로 간다거나 아니면
0: 네.
1: 이제 피정 간다거나
0: 네.
1: 하고 매해 이제 그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때 이제 명동에서 그 모여서 미사 같이 하고 음식
0: 네.
1: 같은 거 나누고 뭐 그런 행사들 보통 했었죠.
0: 네. 신부님도 그럼 몽골 공동체랑 같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1: 네, 몽골 공동체 한 달에 한 번
0: 네.
1: 미사 있는데 그 미사 때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0: 몽골어를 공부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요.
1: 아,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0: 네.
1: 몽골,
0: 또,
1: 네. 몽골 말 하고 싶은데,
0: 네. 네.
1: 근데 몽골 사람들은 워낙 한국말을 잘해요.
0: 아, 그래서 그쵸.
1: 네. 네.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몽골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울란바토르 가면 그냥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고.
1: 한국말, 네. 한국 최고.
0: 이게 또 이번 주말에 네. 특별한 행사를 또 하나 앞두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이제 WYD 내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청년들만 계속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2026년 WYD 그 세계 청년 한마당이라고
0: 네.
1: 하는 제목으로 한국 청년들이랑 외국 청년들이랑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섞여서 조별로 해서 이렇게 포스트를 이렇게 도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번 주 주일날 네. 이렇게 동성 중고등학교에서 오. 있습니다.
0: 네.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1: 지금은 300명 이렇게 오. 예상하고.

0: 하고 네. 네. 이경상 주교님께서 이제 미사해 주시고 네. 이제 오전에는 미사하고 오후에는 이제 다양하게 포스트를 도는 그런 행사입니다.
1: 정말 이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전 세계 청년들이 다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또 이주산모위원회에서도 이번 행사를 좀 준비를 해주고 네네. 계시네요. 네. 네.
0: 아마 그 여기 아까 민족공동체 얘기했는데 여기 민족공동체 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친구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아. 아,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1: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것들도 많지만 또 네. 약간 그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네. 새로운 또 기회와 계기가 찾아 오지 않을까? 네.
0: 저는 이제 요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한국 청년들 좀 외국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두렵잖아요. 네. 언어 때문이든 네. 뭐 문화 때문이든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한테 가는 게 좀 두렵고 그래서 이런 그 장이 이렇게 아마 좀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좀 서로 친구도 만들고 앞으로 이제 WID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런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경계를 허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1: 약간 한국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사실 뭐 언어도 좀 되고 네. 문화도 좀 친숙한 우리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내년에 있을 또 WID를 약간 준비하는 그런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1: 아, 저도 너무나도 참가해보고 싶은데 네. 네. 어떻게 분당 미사를 뵐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마음으로 또 이렇게
0: 그렇군요. 네.
1: 우리 제이권님께서 야 우리 신부님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하, 네.
0: 그렇군요. 네.
1: 아하, 직원분이신가요? 아,
0: 그런가?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1: 예상되는 그렇지? 인물들이 몇 명 이렇게
0: 권씨? 누군지 네. 모르겠는데 전본당이었을 것 같은데
1: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지나오신 본당들이 네네네. 이렇게 있으실 테니까 네. 우리 신부님을 또 이렇게 함께 또 네. 마주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 이렇게 좀 바쁜 일정들이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좀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좀
0: 하루 일과요? 네. 하루 일과 별로 그냥 출근해서 그냥 행정 업무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 이주민들 동반해야 돼 뭐 병원 가거나 아. 원래 오늘 이 저기 어디 아 저쪽에 지방에 네. 수원 쪽에 가서 누구 이렇게 픽업해 왔어야 되는데 아. 방송 때문에 네. 못 갔습니다. 어. 직원만 보냈는데 아.
1: 같이 병원에 또 모셔다 드리고 네, 뭐 약간 뭐 설명도 좀 해드리고 하고, 네. 아.
0: 또 약간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고 네. 네.
1: 결국에는 이주 사목에 대한 그 부분은 이 만남이 필수겠네요.
0: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아마 뭐 외국 사람들 보면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아직 이렇게 만남이 부족한 것 같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이제 좀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이렇게 좀 더 좀 깊게 이렇게 관계를 좀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주사목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주사목이 아닐까라고 요즘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이 만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결국에는 다 사람 사는 일이다.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1: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고 네네네. 그 안에서 또 친구를 잘 이루면 좋겠다라고 네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문에 또 이렇게 사목에 너무 열심히 잘 또 하시겠지만 네. 또 우리가 약간의 또 숨쉴 구멍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신부님 약간 취미 활동 어떤 거 좀 하시나요?
0: 취미 활동 너무 많아 100가지.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건. 네. 네. 뭐 그냥 생각하시는 거 뭐 노래도 뭐 부르고 악기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1: 야, 네. 약간 다재다능. 아니 또.
0: 다 조금씩 깊게 아, 못해
1: 얇고 넓게 네, 얇고 넓게 네 이렇게 약간 취미 부자시라고 할 수 있는 저도 약간 취미 부자여가지고 아, 신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하나를 깊게 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황에 맞춰서 네네.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네네. 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다 네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같이 노래 부를 일도 네네. 있고 뭘 또 준비해야 맞아요. 될 일도 있고
0: 근데 제가 취미를 많이 갖는 거는 근데 좀 사람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사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그 죽기 전에 네. 은퇴하기 전에 꼭 뭔가 하나를 깊게 한번 파서 한번 네. 뭔가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 네. 약간 신부님이 지금까지 해보신 취미 중에 가장 약간 이건 독특했다.
0: 독특했다요?
1: 네.
0: 독특한 거.
1: 예를 들어 뭐.

0: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제 좀 신부님과 성소
1: 네.
0: 이야기 좀 깊은 딥다이브 토크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노래 어떤 곡을 좀 골라주셨나요?
1: 네,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를 했고요.
0: 네.
1: 네, 이거 고른 이유는 네, 좀 점심 먹고 좀 졸리실까봐. 그리고 제 마음이겠죠? 네, 뭔가 이렇게 바쁜 일상 안에서 또
0: 네.
1: 답답한 일상 안에서 일탈을 꿈꾸면서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좀 골라봤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자우림의 일탈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우림의 일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약간 우리 신부님 휴가가 필요하신.
1: 휴가요? 아, 휴가 매일 휴가죠, 뭐.
0: 8372님께서 신부님 어디로 일탈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네, 해주셨는데, 오늘 평화방송으로 일탈하러 오신 거죠?
1: 네, 제 일탈 여기로 왔습니다. 네, 평화방송에.
0: 네, 우리 또니님께서 우리 신부님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과 아는 우리 또 신자분이신가 봐요.
1: 그런가 보네요.
0: 네, 이제 또 여기저기 전 본당들.

0: 뭐 이곳저곳에 있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신부님께 인사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위원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이제 함께 또 딥다이브 딥톡의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 신부님 2009년에 사제서품 받으시고 이제 몇 년 되셨죠 신부님 그러면?
1: 17년 됐나요? 야, 16년 됐나요? 모르겠네요. 네.
0: 약간 이제 그 이전의 기억들을 좀 새록새록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약간 신앙은 언제 가지게 되셨나요? 유아 세례를 받으셨나요?
1: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신자가 아니셨고 제가 이제 90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성당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성당이라는 걸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오르동 성당에 처음 갔거든요. 네. 근데 오르동 성당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데 그 밑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네.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다고 이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성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교회고 네. 오른쪽으로 가면 성당이었는데 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오르동 성당 처음 가게 됐고 네. 그 처음 간 날에 천연성체 신청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신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교리 받고 세례 받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와 신기한데요 좀?
1: 네.
0: 네.
1: 제가 그렇게 예.
0: 원래 신부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될 수도 있었다.
1: 아 그렇죠. 네.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
0: 왼쪽과 오른쪽 중에
1: 그럼요.
0: 오른쪽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또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데 약간 어렸을 때 그런 뭐 장래 희망이 성당에 이렇게 우연히 좀 다니시게 됐지만 그때부터 신부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1: 아, 절대 없었죠. 절대 없었고
0: 원래 꿈은 어떤 거였었어요?
1: 원래 꿈은 제 이제 그쪽이 오르동 쪽인데 그 이제 공항 근처여서 네.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아~ 항공 정비사나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좀 하고 싶었죠.
0: 비행기가 관련된 좀 직업을
1: 네네네네네. 네,
0: 갖고 싶으셨는데 어쩌다가 이 성서의 길을
1: 네, 뭐 썰이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같은 걸 되게 많이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외아들이어서 네. 좀 외로움도 많이 있고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수도회 가려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여러 수도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수도회 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아버님이 신자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도회 가면 이제 영영 가족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서
0: 아~
1: 그때 이제 교구사제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래서 네. 교구사제가 됐습니다.
0: 아~ 네. 또 약간 그런 가족의 느낌 막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생각해서 교구사제가 네. 또 이렇게 되셨는데 네. 신학교 입학하던 첫날 기억나시나요?
1: 아, 네. 갑자기 한숨이 또 나왔네.
0: 어떠셨어요, 신부님?
1: 아,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가는 날 네. 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제가 이제 신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그 대성당에 맨 앞줄에 쭉 앉고 이제 부모님들 오신 분들 뒤에 앉아 있고 학장 신부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랬다가 아 저런 애도 신학교 오나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제 친구가 같이 네. 와는 여자 친구라고 하는데 여자 사람 친구가
0: 여사친
1: 네.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씨 너 어떤 놈이야? 뭐 이러면 약간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울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네.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밖에 외출을 못하니까 네네. 이제 편지가 왔어요. 네. 자기가 왜 울었는지.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같이 항상 미사를 같이 드렸고 성당에 네. 가면 항상 옆에 붙어 앉았었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성당에 떨어져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친한 친구로서 내 옆에 그냥 있었던 친구인데 네네. 그게 또 거리감이 또 생겼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네네네. 또 이렇게 들었군요. 네. 남들이 정말 오해할 뻔했던
1: 네. 그쵸. 아, 위험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갈 뻔했어요.
0: 이렇게 부모님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뭐 반대 안 하셨나요?
1: 그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 어머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아버님한테는 좀 비밀로 하고
0: 아~
1: 합격한 다음에 이제 네.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죠.
0: 네.
1: 그래서 반대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신자가 아니셨으니까 네네. 제가 부제 때 서품을 아예 서품이래 그 부제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그 학기 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본당 교사들을 만나서 술을 같이 드시면서
0: 네.
1: 꼬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 네. 아니 신작 아니신데 그냥 교사들에 만나신 거예요?
1: 네, 근데 성당 일은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아~ 캠프 가거나 이제 운전 같은 거 해주시고 해가지고
0: 봉사는 해주시고
1: 친분은 있으셨는데 네. 아~ 제가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다.
0: 네. 아, 그만하고 이제 나오도록 네, 좀 얘기 좀 해봐라.
1: 보셔라.
0: 네.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신부님 이제 부제품 받으실 때쯤 세례도
1: 네, 세례를 받으시고 어, 네.
0: 저희 아버지도 똑같으셨거든요. 네. 이제 입학할 때는 신자가 아니셨다가 제가 이제 6학년 때 세례를 받으셨어가지고 네. 또 저희 아버지 생각이 좀 이렇게 나기도 하네요. 네. 아버지들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1: 그렇습니다. 네. 아.
0: 신부님의 신학교 생활 뭐 다사다난하지 않은 신학생이 누가 있겠냐마는 네. 좀 어떤 나는 이런 신학생이었다.
1: 여기 듣고 계신 신부님들이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조용하고 얌전하지 않았을까요? 아, 틀리시면 틀리다고 생각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0: 약간 평범하게 이렇게 어, 티지 그래, 않고
1: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0: 신학교에서 뭐 사실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뭐 농담으로 여기가 뭐 체대다 네. 아, 뭐 할 네, 정도로 네. 뭐 운동도 많이 하고
1: 운동도
0: 뭐
1: 다 했죠.
0: 공부도 하고 공부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네. 좀 내 신학교 생활에 가장 많이 했던 부분 기도 빼고 아. 약간 어떤 부분이신 것 같으세요?
1: 제일 많이 했던 거요? 네. 공부? 아, 공부? 아, 모르겠네. 공부 그냥 아, 공부는 잘 못했고요. 네. 그냥 이제 공부 못했지만 그냥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 신학교 때도 어,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 약간 지금의 취미 부자가 신학생 네. 때도 약간 있었던
1: 그러니까 네.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어, 오르간 쳐야 된다 그래서 오르간 네. 그때 배우고 어. 그다음에 4학년 됐는데 사진 그 기록하는 아, 사진 담당 또 그거 돼가지고 또 어. 사진 또 배우고 네. 뭐 이것저것 다 성당 반장으로 어.
0: 신학교에서 약간 그런 팔방미인이 필요하거든요.
1: 아 아니 아니에요.
0: 아니요.
1: 너무 힘들어요.
0: 신학교 시절 약간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1: 신학교 때요. 네. 어디까지 얘기해?
0: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아,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1: 근데 저는 근데 신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생활부장을 아, 네. 했어요.
0: 네, 이 생활부장 이제 신학생들이 약간 신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네네.
1: 군기 잡는 사람.
0: 네, 약간 군기 반장.
1: 네. 군기 반장.
0: 해가지고 독서실 이제, 총무 약간 이런 느낌.
1: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시설이나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생활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어 그 이제 생활부장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후배들 입장에서는
1: 후배들 무섭죠. 입장에서는 어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이제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죠. 어. 막 이런저런 뭐 형이 뭐 저쩌고 아 그래 어,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술 먹고 와가지고 아. 했었는데
0: 형 마음이 좀 나왔군요. 네네네. 이렇게.
1: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친구 좀 기억이 좀 많이 좀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다친 경험이 있어요. 제가
0: 어? 신학교에서요.
1: 그러니까 매월 9월 달마다 다쳤거든요. 어? 매해 9월마다
0: 축구하는 날 안에
1: 뭐 축구 뭐 네. 공동체 날 뭐 축구 대회 네. 이런 거 있었는데 제일 크게 다쳤을 때가 이 그 스네이크 보드라고 해가지고 어, 있어요. 네네네네. 신학교 보셨죠?
0: 네 많이 봤습니다.
1: 제가 산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가지고 저기 그 어디죠? 사제평생교육원 네네. 있는 데서부터 내려왔어요.
0: 언덕에서 아래로
1: 그 브레이크가 네, 없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쭉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 1, 2학년들이 단체 로사리오를 한다고 네. 대공관 앞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속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부딪히면 누구 하나 다치겠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틀어가지고 그 성모상 바로 옆에 큰 돌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뛰어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네. 아~ 긁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리포터 자국이 네. 있는데
0: 아, 흉터가 또 네. 네.
1: 그래서 잠깐 기절했다가 네. 기절을 했는데 어? 안 아픈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 괜찮아 창피하잖아요. 아, 괜찮아 막 그리고 양 그 저기 의무부 거기 네. 가가지고 네, 네. 얼굴을 딱 씻었는데 네. 딱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딱 봤는데 피가 줄 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다 병원 가가지고 꼬매고 어, 그랬죠.
0: 정말 약간 큰일 날 뻔한 사실은 상황이기도 하죠.
1: 그쵸, 네네네. 그 다음날 거기 피가 있더라고요. 피가 엄청 그 성상 옆에
0: 약간 신학교 전설을 하나.
1: 아, 전설이에요. 네. 네. 전설.
0: 순교자의 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피도 약간 묻어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맞습니다.
0: 우리 또 성모님과 또 충돌했으면 아, 그것도 신학교 전설이 되셨을 텐데. 아,
1: 전설을. 네. 안 돼요. 끔찍합니다.
0: 우리 신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신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또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면. 네네. 이제 사제 서품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신부가 되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1: 신부 됐을 때 뭐 신부가 처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수도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좀 없었어가지고 그냥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신자들을 좀 형제처럼 대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0: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네. 또 이렇게 쭉 지내오시다가 네. 지금 이주사목위원회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약간 상상을 하셨나요?
1: 상상 못했죠. 저는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수줍기도 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웃는데 네, 그런 성격이라서 이런 모습을 상상 못했지만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0: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 주님께서 나를 네. 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구나 네.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또 신부님께서 네. 골라주신 추천곡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을 또 한 곡 골라주셨나요?
1: 예,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을방학이 부른 노래인데요. 네.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0: 누군가요?
1: 예, 누군 떠올리지 마라 이제. 예. 근데 여기 이제 처음 그 가사의 시작이 만약이라는 두 글자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 신자분들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후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기 공식적인 거고 네. 네. 비공식적인 거는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누군가 있겠죠?
0: 네. 그래요. 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을방학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가을 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듣고 왔는데요. 우리 황배드로님께서 신부님 말씀이 유쾌하시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막달레나님께서도 신부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유상혁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신부님께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네. 신부님 앞에 19가지의 또 질문 구슬들이 있는데요. 네. 신부님께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네. 저희가 질문을 읽고 네. 답변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색깔을 골라볼까요?
1: 보라색을 고를까요?
0: 보라색, 네. 네. 하나를 집어주시면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보라색을 네, 골라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신부님께서 어떤 질문을 뽑아주셨을지 오!
1: 찬스
0: 자유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자유 질문 제가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더 무서운 건가요?
0: 아, 네.
2: 아 그렇구나. 아, 몰랐네요.
0: 신부님께서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시고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 약간 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느꼈었던 그런 순간 있으신가요?
2: 아 어려웠던 순간이요.
0: 네. 기뻤던 순간은 워낙 많으니까.
2: 네, 제가, 네. 네. 근데 어려웠던 순간 그렇게 많진 있었나?
0: 어려웠던 순간이 딱 안 떠오르시면 네. 약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네. 나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따로 이렇게.
2: 아 뭐 이제 사제 생활 이제 조금밖에 안 했지만 이제 하다 하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겠죠. 근데 네. 어려운 순간 있을 때 동기신부들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은 약간 혼자 있는 편이거든요.
0: 네.
2: 어디 좀 여행을 훌쩍 떠난다거나.
0: 네. 아 혼자서 그냥 네네네. 시간을 좀 갖고.
2: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보고 잘 해결해 나갔던 것 같고.
0: 약간 그 어려운 일을 한 발짝은 물러나서 네네네. 객관을 시킨 다음에 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게 어디를 좀 불편하게 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좀 네네네. 찾아보면 그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네네.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게 여기서
2: 네.
0: 뭐랄까
2: 아니요
0: 티가 나지 않나 하나 질문을 그러면 더 뽑아볼까요?
2: 아,
0: 신부님의 꿀팁을 통해서 아. 네, 저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노란색 굿을 골라주셨습니다. 신부님 두 번째 질문. 나는 사랑받는 아들 네. 우리 또 우리 가족들에게 네. 또 뭐 부모님에게 전화는 자주 하시는지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네. 말 잘 하시는 편인지.
2: 저는 이제 그 아들이기는 한데 외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의 역할을 두 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죠. 뭐 집에 가면 엄마 안고
0: 네.
2: 어머니라고 해야지.
0: 아, 네. 네,
2: 뭐 안고 뭐 자주 합니다. 그 전화.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은 네. 거짓말 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0: 혹시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방송을 또 다시 듣기로라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니에게 또 한 말씀 이렇게 넘어주시면
2: 네. 그 어머니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못 찾아뵙고 또 전화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이렇게 지금 멀리 서울에 안 살아서 지금 저기 경북 영주에 살고 계신데 멀리 있어서 이렇게 아들 소식도 궁금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참아줘서 좀 고맙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와 우리 오늘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님과 함께 또 성소 이야기 또 이주사목에 관련된 이야기 또 깊은 이 19분 토크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느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좀
2: 방송 하면 좀 재밌고 네. 네 아무튼 라디오 이런 신부님 만나서 반갑고 또 얘기 나눠서 좋았고 또 여기 그 애청자분들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제 얘기를 나누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연들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이렇게 고민들 뭐 이런 것들 듣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다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0: 다음번에 우리 신신우 신 스페셜 DJ로 한번 또 이렇게
2: 오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0: 우리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아, 네. 네, 또 좋은 기회에 또 기쁘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부님의 또 앞으로의 사목 생활에 주님의 은총과 또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8월 한 달 동안 이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 정주 보나벤뚜라 작가님과 함께 또 맛있는 라디오 책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권진원의 살다 보면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진 점심 메뉴, 오늘은 뭐였나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냉면? 아니면 이열치열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삼계탕? 그것도 아니면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우진 않으셨나요? 요즘 식당 메뉴판이나 배달 어플에선 생성형 AI로 만든 음식 사진들이 대세던데요. 하지만 문제는 먹음직스럽게 만들려고 AI에게 맡긴 음식 사진들이 보고 있으면 오히려 식욕을 더 달아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고 싶게 만드는 음식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면발은 지나치게 규칙적이면서 매끈하고 실제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윤기가 좔좔 흐르고 너무 리얼한 질감이 오히려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너무 반듯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조금 삐뚤삐뚤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괜찮은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적곡 50-50 Like a Bubble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달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참 신기하죠? 빛의 방향도 완벽하고 음식 모양도 한 점의 틀어짐이 없는데 또 사진 속 모든 것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정리정돈돼 있는데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매끈한 이미지가 왜 부담스럽게 다가올까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평소 절대 실수 한번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좋은 말만 하면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흔히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존경스럽긴 하지만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서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유 그럴 수 있죠.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 해봤어요 하고 인간미 있게 다가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스르르 무장해제 돼버리고 말잖아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보다 서로의 빈틈을 알아보고 서로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세상.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감싸주고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세상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세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퀴즈도 사랑스러운 빈틈 가득한 오답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사랑스러운 빈틈. 겉으로 보기엔 유능하거나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설프거나 실수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올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땡땡미라고 하죠. 땡땡미 과연 무슨 매력일까요? 1번 허당미, 2번 꽈당미, 3번 멍멍미.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땡땡미 넘치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르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옥상달빛 없는 게 메리트 듣는 동안 정답 오답 받아볼게요.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허당미였습니다. 허당미.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꼭 하나씩 빠뜨리고 또 외모는 완벽하게 잘생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느껴지는 매력을 허당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당미가 꼭 단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척척해내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하고 머쓱하게 웃는 사람이 더 정감 가고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혹시 오늘 하루 뭐 실수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나만의 허당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엘리사벳님 1번 잘 맞춰주셨고요. 2948님 정답 1번, 또 5502님 1번 허당미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요. 오늘 가톨릭 수공의 액세서리 받아가실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058님 정답 오나미 하셨어요. 오남이요. 저 근데 순간 보면서 뜨끔했던 게 제가 중학생 땐가 별명이 오남이었거든요. 저 부른 줄 알고 순간 놀랬네요. 오유고님, 우리 할머니 잔망미. 사진 찍을 때 보라트까지 하십니다. 와, 할머니가 이렇게 보라트 이거 맞죠?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잔망미. 원래 잔망스럽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얄미울 만큼 좀 깜찍하고 좀 되바라진 데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요즘은 그냥 장난기 많고 애교 많고 그런 걸 좀 잔망스럽다 하면서 잔망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 잔망미. 2350님,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 운동 시작했다고 만져보라며 자랑하는데 그저 하찮미. 그래도 미를 붙여주셨네요. 하찮다고 안 하고. 또 10살 차이 나다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자기 운동했다고 꼬맹이가 뭘 만져보라고 막 이러면 하찮미 공감됩니다. 6804님, 싸우고 반찬을 풀만 줬더니 스스로 달걀 프라이 몰래 해먹는 남편. 짠냄이 나네요 하셨어요. 이건 그냥 짠내 아닌가요? 짠냄이에요? 그래도 이게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몰래 달걀 프라이 하는 척하지만 이런 모습을 들키게 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맛있는 반찬을 해주겠지? 이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 문자로 오나미 파이팅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은 2350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차담은요, 여러분의 허당미를 뿜뿜 해주세요. 뭐 잘 나가다가 어이없는 실수로 허당미를 뽑는 일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벡터 신부님 출연료를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영수증 사인 받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출연료를 다시 제 가방에 넣었어요. 출연료를 횡령할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당미 뿜뿜한 일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미 시스터즈 마냥 예쁨.

처갓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내가 허당미를 방출했던 때 3242님 본당에서 타칭 도도한 형님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주임신부님과 대화하는데 신부님이 오늘 맛있는 거 드셨나 보네요 하시길래 아, 네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대문 위에 대문만한 고춧가루가 쫘아! 어떡해. 5년 전 일인데 지금도 숨고 싶어요. 어우, 지금 제가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아, 많이 민망하셨겠습니다. 예. 어, 그렇다고 이해 꼈어요 하고 말할 수도 없으셨을 거고. 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밤에 맨날 이불킥 할 수밖에. 그래서 수시로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쪼록 3242님 힘내세요. 2761님 몇 개월 할부로 하시겠어요? 묻길래 시크한 척하면서 일시불로 해주세요 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뜰 때 아우 민망하네요. 아니, 오늘 뭐 사연 문제만 읽는데 제가 화끈거립니다.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아예 뭐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옮겨 쓰는 통장에 잔액이 없었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9525님 아니에요 하면서 내숭 떨면서 회식하다가 옆 사람 맥주잔을 잘못 들고 마셨을 때 옆 사람 거를 왜 드세요? 옆 사람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겨요. 되게 막 수줍게 아니에요 하다가 옆 사람 거 벌컥벌컥 아우 이렇게 민망한 썰들이 많네요. 그래도 정말 이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도도한 형님 3242님께 오늘 차담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인데요. 시노드 최종 문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신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마련돼 있습니다. 시노달리다스 선교사로서 우리들에게 시노드 최종 문서를 꼼꼼하게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는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요즘 신부님을 너무 뜨문뜨문 뵙는 것 같아요.
1: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뭐 생각하던 뭐 일정하고 좀 다르게 가죠.
0: 네. 예. 또 지난주에는 부교구장님 특집 방송이 있었고 그렇게 2주 만에 뵀는데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역시나 이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몇 년 만에 그 눈이 시원해지는 그 영화관 있잖아요. 눈이 커지는.
0: 아, 네네네. 예.
1: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싹 다 매진이라 실패했고요.
0: 아, 오디세이.
1: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연휴 중에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은 기대는 안 하고 하루 이제 가족 소풍을 갔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0: 가족은 어디로 가셨어요?
1: 안동으로 갔는데 아, 네. 그 추억, 일종의 추억 여행. 오. 부모님 첫 데이트하던 유원지부터
0: 아 정말요? 예.
1: 이렇게 쭉쭉쭉 가는 그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2학기 개강도 다가오고 있고요. 또 네. 9월에 신호다리따스 관련해서 큰 행사들이 있어서 그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광주 서울에 이어서 우리 대구에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 촉진자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던데요.
1: 예.
0: 이 워크숍이 시노드 최종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1: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시노드 이행 단계가 주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0: 네.
1: 방금 말씀하신 그 촉진자 워크숍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한 그 평단 협의라고 하죠.
0: 네.
1: 여기서 주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우리 교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0: 네.
1: 지난번 6월달 이때쯤 그 우리 교구에서 촉진자 양성 과정 기본 교육을 대륙구별로 했었는데
0: 아, 네.
1: 이번 9월과 10월에는 그 심화 과정을 개최합니다. 지난번 교육할 때 그 이 과정에 오시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분들이 많은데
0: 그래요?
1: 대충 좀 까먹으실 때가 됐죠.
0: 지키셔야 됩니다.
1: 네, 조만간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0: 네.
1: 특별히 이번 과정은 서울대교구와 청주교구에서 전문가 신부님들을 특별 초청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 시노드 코너로 예열을 하면 딱이겠죠?
1: 예.
0: 네. 그런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아시다시피 시노드 최종 문서 모두 다섯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제3부의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0: 네.
1: 제자들이

0: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제3부에 달린 부제가 바로 과정의 회심입니다.
1: 과정의 회심. 뭔가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게 솔깃한데요. 현실적인 조언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제인 과정의 회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0: 우리는 보통 이제 회심한다, 회귀한다 하면 생각하는 게 아, 마음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시노드 문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 마음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과정도 이제 회개 내지는 회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 교회의 과정도.
0: 예,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는 문제죠. 예컨대 어떤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해봅시다.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회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회의만 했다 하면 사장님은 혼자 이야기하고 직원들은 듣기만 하라. 그러면 직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죠.
1: 네.
0: 반대로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1: 맞아요.
0: 회의는 3시간, 4시간 했는데 결론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노드 최종 문서가 이야기하는 과정의 회심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군요.
0: 네.
1: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성령 안에서 대화도 떠오르고요. 그러면 우선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결정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0: 뭐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본당 신부님이 생각을 하시죠. 뭐 고민을 하십니다.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뭐 예컨대 본당 설립 50주년이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몇몇 간부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임사태 발표를 하시죠. 올해 본당 50주년 행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뭐 신부님 하자니까 뭐 합시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1: 네.
0: 어떤 분들은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0: 기대도 안 하시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죠. 아, 또 시키다 또 시킨다.
1: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네, 또 시킨다.
0: 예. 물론 신부님께서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목자는 결정을 내려야 될 책임이 있죠. 문제는 이제 결정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결정이 이르는 과정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듣고 함께 식별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이걸 이제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1: 네, 말 그대로 과정이 중요하네요.
0: 예.
1: 근데 의심은 주변에 보면 좀 반대로 신부님께서 뭐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들 하십시오 하고 좀 자유롭게 두시는 그런 스타일이 나며 예. 아니 뭘 하라고 지시를 내리셔야 우리가 일을 하지 언제 그거 회의하고 다정하냐 이렇게 좀 신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뭐 시간도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뭐 같은 교우들끼리 또 뭐 설왕설래하면서 마음 상하는 것보다 그냥 신부님 한마디 탁 해주시면 뭐 제 시원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1: 네네.
0: 또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에 대해서 뭘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마렵고 편하다, 속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그 속 편하다는 것이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반영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서로 깎아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쩌면 서로에게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렵고
1: 맞아요.
0: 위축돼서 그냥 숨어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얘기 다 듣고 언제 일을 해
1: 네.
0: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기도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무시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려는 일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걸까요?
1: 네. 그래서
0: 과정의 아름다움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컨대 이제 교회를 합창단 뭐 성가대 이런 데 빗대 보면 합창단 뭐 서로 연습한 시간 없이 어디서 대단한 솔리스트 한 분 모셔와서 한 분 해보시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합창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 곡 하나를 같이 연습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 도와가고 그렇게 화음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과정이다.
0: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0: 시노드적인 교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제 결정까지 다 가느냐.
1: 맞아요.
0: 또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교회에는 각자의 직무와 책임이 있죠. 주교님께는 주교님의 책임이 있고 신부님에게는 신부님의 책임이 있고 평신도 뭐 회장님에게는 또 회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0: 각자가 고유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시노달리타스가 모두가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오히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말을 듣고 각자의 은사와 책임에 따라 함께 교회의 길을 찾는다. 뭐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1: 네.
0: 예, 근데 이제 자동차를 운전한다 생각해 보면 운전자 누구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같이 잡는다.
1: 큰일 나죠. 네,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0: 그렇다고 운전자가 눈을 감고 운전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1: 네.
0: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앞에 어떤 차가 나온다. 오른쪽 가면 공사 중이다. 뭐 저쪽 길은 막혔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운전자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교회 권위도 마찬가지죠. 시노달리타스의 길에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결정과 식별,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더 책임 있게 행사될 수 있는 것이죠.
1: 이해가 쏙쏙 돼요. 모두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다.
0: 예.
1: 조수석의 역할, 또 뒷자리에서 입에 간식 넣어주는 역할도 그렇죠, 있는
0: 그렇죠.
1: 거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군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들을까요, 주님?
0: 목소리에 맞춰서 화음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노래. 간만에 여행 스케치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시종일관.
1: 그런 곡도 있군요. 좋습니다. 이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시종일관. 노래 즐겁네요.
1: 그렇게 같이 노래하고 그죠? 같이 만드는 거 참 좋은 건데.
0: 네. 가사에도 그 아름다운 멜로디, 하모니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시종일관 이런 하모니를 만든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행 스케치 시종일관이었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 코너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일곱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노드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각자의 책임과 사명에 따라서 교회의 길을 찾아가려면 그만큼 경청과 식별이 더 중요하겠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가 교회적 식별을 강조하는데요. 아, 식별 이 말이 사실 일상에서 죄송합니다.
0: Bless you.
1: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별이라 하면 무슨 특별한 영적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뜻이 뭐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함께 찾는 것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회의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생각은 무엇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인가? 이 나와 내 생각과 당신 생각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생각인가? 그걸 이제 겨루어서 표기를 하지요. 물론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적 식별은 그 질문을 좀 다르게 합니다. 내 의견 또 당신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센 것인가? 더
0: 타당한가?
1: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묻는 것인데요. 이걸 물으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일 때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식별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0: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1: 회의 시작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시작 기도 그리고 마침 기도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영광송
0: 주님의 기도 시작하고
1: 후다닥 해치우는 것 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또 붙죠. 뭔가 하면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공동체도 없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공동식별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별 과정을 거치는 거죠. 확실히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가를 생각한다는 점이 일반 세상의 식별 과정과 교회의 식별 과정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본당에서 청소년 사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논의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분 얘기하시겠죠. 뭐 청소년 미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청소년들이 미사에 오지도 않는데 미사만 바꾸면 뭔 소용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뭐 인스타 뭐 같은 디지털 사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좀 그만 보게 하고 직접 만나는 기회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쏟아지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흔한 회의인데 시노드적인 과정, 시노드 달리다스의 그 공동식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이유를 좀 더 헤아리네요.
1: 예, 그러니까 그 원인, 그 마음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묻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요걸 따지는 게 이제 식별입니다.
0: 그렇군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네요.
1: 그럼요. 시노드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바로 이제 경청인데, 그냥 이제 예의상 상대방 얘기 뭐 끝까지 들으라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경청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을 얘기하는데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0: 다른 사람들의 말이 좀 달리 들립니다. 평소에 내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회의에 저 이야기한다. 뭐 이런 가정을 해보면
1: 네.
0: 평소 같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또 저 사람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리고 또 말 좀 길어지면 좀 일절만 하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저 말을 하는 속셈이 뭘까?
0: 예. 아, 저희 그런 거죠. 그런데 예. 시노드적인 태도는 좀 다르죠. 저분의 말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1: 성령께서.
0: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짚어보면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특히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뭐 이제 답정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참 힘든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귀를 쓰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서 귀를 딱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 틈을 계속 노리고 귀가 거기 맞춰 있다가 끝나는 즉시 내 거 탁 튀어나가는
1: 거죠. 맞아요.
0: 아, 그건 듣는 귀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 위해서 쓰는 귀지 않습니까? 그렇죠?
1: 네. 오, 오늘 뭐 마음에 박히는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네요. 대답하기 위해 하는 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 이런 태도가 있으면 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거 하나만 해도 회의하다가 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본심이나 본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가는 경우들이 네. 적지 않아 있잖아요.
1: 네네.
0: 또 사람마다 표현법이 다 다르고
1: 맞아요.
0: 그런데 그 표현법이라든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말에만 매이면 말꼬리 잡고 싸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저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이러면 좀 달라지죠.
1: 진짜 경청하는 거.
0: 네.
1: 아, 참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이게 정말 쉽지가 또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가능할까요?
0: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봤으니까.
1: 네.
0: 거창한 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당 사목회 회의를 생각해 보자면 회의를 시작하면서 바로 안건부터 뭐 딱 이렇게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거 대신에 5분 정도라도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잠시 침묵하고 각자가 한 번씩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게 할 수가 있죠.
1: 오, 네.
0: 물론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미리 아, 이번 주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다뤄야 될 그 안건은 뭡니다. 이런 것 정도는 뭐 서로 연락을 했었어야 되고
1: 네네네.
0: 그래서 꼭 생각해 보시고 회의에 와주세요.
1: 그러고
0: 보면 이제 회의를 막상 모였을 때는 모여서 일부터 먼저 터뜨리지 말고 같이 성경 말씀 듣고 잠시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담아왔던 말을 일단 하나씩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경청해 주는 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면 좀 나아지겠죠.
1: 그것부터가 시작이네요.
0: 예.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바로 반박하지 않은 것이죠. 뭔가 좀 아니다 싶어도 그거 아닌데요. 아,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이 작은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나 회장님처럼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도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1: 네.
0: 이런 것이 이제 시노드 과정의 한 모습이겠습니다.
1: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일단은 그 사람을 통한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바로 반박하지 않기.
0: 네.
1: 그리고 2번 이유를 물어보기. 3번 주제자는 마지막에 종합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시노드 교회가 이렇게 서로의 뜻을 경청하고 헤아린다고 해서 결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뭐 듣기만 계속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본당 회의가 평생 안 끝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1: 네.
0: 시노드 달리타스는 회의를 무한정 늘리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듣고 기도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죠. 다만 그 결정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능한 한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과정 달성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시간과 그 노력들을 아껴줄 수가 있어요. 급하게 회의한다고 30분 만에 뭐 서로 말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내는 것보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1: 네, 네.
0: 마음 상한 사람 달래야 되고.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종합하면 똑같은 네, 시간이네요.
0: 차라리 2시간 내갖고 충분히 얘기하고 경청하고 마음을 맞아요. 모으면 그 돈 달리면 되잖아요.
1: 맞아요. 그 시간 투자한다고 해도 마음 한 번 상하면 다 안 고쳐지잖아요.
0: 예.
1: 애초에 차근차근 가자. 그러고 나면 이 결정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저마다의 권위와 직무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 평신도의 의견이나 뭐 사제, 주교의 의견이 같은 무게감을 갖는다면 성직자의 권위를 없애자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0: 여기서 이제 사제, 주교 이런 분들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성직자의 권위를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있으려면 권위가 되려면 경청과 식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내가 목자니까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죠.
1: 네.
0: 양들의 상태를 먼저 살필 겁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양이 아픈지, 어느 양이 또 뒤처져 있는지 잘 살피고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목자가 방향을 잡지요. 시노드적 교회에서 사목자의 역할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듣고 식별하고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권위의 새로운 모습인 것이죠.
1: 하긴 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직원들 의견 다 고려해서 이걸 해보자 할 때 더 네.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참 이렇게 과정의 회심이란 게 참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그 첫 걸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0: 저는 그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 하나 있는데요. 시노달리타스는 누가 결정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어떻게?
0: 예, 물론 어디에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1: 네.
0: 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들었던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했던가, 그리고 공동체의 현실을 살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이끄심을 찾았는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시노드 최종 문서는 의사결정을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 어떻게?
0: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1: 네.
0: 다음에 본당이나 뭐 공동체 회의에 참여하실 때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바로 반박하고 바로 이제 맞받아치지 마시고요. 딱 한 번만 이렇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 끝까지.
0: 그러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또 내가 맞더라도 상대방이 뭘 걱정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죠.
1: 네.
0: 이게 시노디의 출발점입니다.
1: 아멘.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여러분 우리 일주일이라도 꼭 기억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맞죠?
0: 예.
1: 좋습니다. 좀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시노드 교회를 찾아서 다음 주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돼 있죠.
0: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각국의 시노드 팀을 모아서 이제 시노드 이행 단계에 어떻게 되어간지 서로 점검하고 같이 공부하고 대화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네요. 한국 대표 예, 일원으로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멀리서 목소리를 한번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한국 대표로서 그분들과 함께 예, 만날 수 있는 거죠?
0: 예, 태국 방콕 근처의 피정의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미카이 지모님이랑 이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좀 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국 대표로 가시는 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 시간 소중하게 들어와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생생한 현지의 목소리 또 아시아 시노드의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진행 중인 그 시노드 회의를 딱 맛볼 수가 있겠어요.
0: 예. 노력을 해보죠.
1: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 한 명씩 데리고 오기 그리고 오늘의 문장 기억하시죠? 시노달리타스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또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함께 듣고 함께 식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결정하는 뜻도 아니고 결정을 계속 미룬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결정하고 또 더 함께 식별하기 때문에 더 복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1: 네.
0: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걸 누구만의 책임으로 미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1: 네.
0: 신부님만 잘하면 된다. 뭐 수혜님만 잘하면 된다. 회장님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야죠.
1: 아멘. 오늘 아멘 많이 하네요. 우리 성당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자랑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개만석 평화를 빕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is program. It's showtime.
5: 뉴스와 함께하는 라이브 쇼 2시엔 콘서트
6: 강혜연입니다.
5: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너무 상큼하고 상큼한 미소에 한 번 반했는데 너무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두 번 반하고 털털한 성격에 세 번 반하는 우리 트롯계 비타민 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강혜연입니다.
5: 뿌이 뿌이.
6: 뿌이 뿌이.
5: 세상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신신호시에 나오셨을 네. 때 스치듯이 한번 뵙고 맞아요. 네 그때도 어머 너 얼굴 너무 잘하세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세상이 더 예쁘시네요. 네.
6: 아 오늘 또 신경 쓰고 왔습니다. 아. 메이크업을 좀 열심히 네, 저기 강남 가서 하고 왔어요.
5: 아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햇살보다 빛나는 우리 혜연 씨의 모습 CPBC 라디오 넙튜브 들어오시면은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우리 혜연 씨의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저희가 두시의 뮤직 네. 가족들을 애칭이 방글이라고 불러요. 우리 방글이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방글이 여러분. 트롯다람쥐 강혜연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 예쁘다 예쁘다 네. 귀엽다 귀엽다. 아니 CPBC 라디오 얼마 만에 다시 오신 거죠?
6: 글쎄요 한
5: 2년 됐나?
6: 네 2년은 된 것 같아요.
5: 2년 된 것 같죠 네. 그죠?
6: 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5: 세상에 근데 2년 동안 더 예뻐졌어요.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다니.
6: 아, 아닙니다. 네.
5: 눈은 이만해였던데. 아, 아니 우리 또 네. 강혜연 아네스시잖아요.
6: 네 맞아요 아네스입니다.
5: 세상에 세련이. 너무 잘 어울려요.
6: 아 근데 그 성녀 아네스처럼 정말 이렇게 성스럽게 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5: 어떻게 우리가 성녀처럼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애지. 아니스인 것만도 네.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아유. 성당에 이렇게 이쁜 우리 트롯 다람쥐가 있다는 게 네. 네, 가톨릭의 보물입니다. 자랑이에요.
6: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 성당 활동을 네. 예전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6: 예전에 진짜 열심히 했죠. 뭐 네. 성가대 활동도 많이 했었고 반주자로도 또 많이 했었고
5: 어머 세상에
6: 밴드 보컬로도 좀 활동했었는데
5: 성당 밴드?
6: 네.
5: 어머나.
6: 근데 이제는 또 제가 이게 핑계지만 제가 일이 있다 보니 네, 성당에 자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 그럼요. 항상 그 오디션 참가하실 때마다 네. 기도하시죠.
6: 네,
5: 무대에 오를 때마다.
6: 네. 제발 그냥 무사히 잘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었죠.
5: 세상에. 우리가 그 이야기는 차차 한번 네.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역 가왕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네, 그 이야기까지 오늘 쭉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CPBC 라디오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를 좀 회원님을 칭찬 감옥에 좀 가둬볼까 합니다.
6: 땀날 것 같은데.
5: 저희가 이 레드 카펫을 쫙 네. 깔아드리고 싶은데 네. 대신 소개 카펫을 네. 이 깔아드리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꼬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6: 벌써부터 땀 나는데요, 손에?
5: 준비되셨나요?
6: 네, 준비됐습니다.
5: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죄목이 수두룩한 상큼 과다 유죄인간 매력 치사량 가수 강혜연이 마침내 드디어 두시의 뮤직 스튜디오에 상륙했습니다. 과거 걸그룹 활동을 그로 검증된 탄탄한 보컬과 춤선으로 트롯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황소개구리보다 강력한 침투력을 보여주며 트롯 생태계를 단숨에 교란시키고 있는데요. 명품 음색과 톡톡 튀는 입담으로 팬들의 마음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날로 갱신되는 독보적 미모 탓에 청취자들의 눈이 멀 수 있다는 강력한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0: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가수 강현 씨가 오늘 2시 뮤직에서 숨겨둔 매력까지 대방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국의 청취자들이 긴장과 설렘 속에 방송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2시 뉴스 김빛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1: 아, 굉장히
0: 많이 부끄러우시나요?
1: 지금, 네, 지금 발에도 땀이 나고 손에도 땀이 났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0: 손발에 땀이 나네.
1: 네. 오, 근데 또 칭찬 들으니까 네. 좋네요.
0: 괜찮았어요.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요거는 좀 팩트다.
1: 저는 네. 황소 개구리보다 강력한 침투력을 보인다. 왜냐면 제가 또 개구리를 또 좋아하고.
0: 그렇죠. 아니 정말 이렇게 소녀소녀 이미지와 다르게 곤충을 좋아하시고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1: 네, 네, 네. 어렸을 때 그 개구리도 많이 잡아 먹었어요.
0: 먹었다고요?
1: 삶아서 이제 먹고.
0: 먹었다고요? 우리 트롯 다람쥐 세상에. 네.
1: 트롯 다람
0: 또 다람쥐. 반전이네요. 네. 너무 좀... 좋아해서 먹어버리겠다. 네.
1: 괜찮아요.
0: 먹어버리겠어. 아니 매미도 손으로 잡으시는
1: 네.
0: 분.
1: 여름에는 꼭 거쳐가야 되는 이게 필수 웬일이야. 코스입니다.
0: 세상에.
1: 매미. 매미 너무 귀여워요.
0: 매미가 귀여워요?
1: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매미 등에 이렇게 그 솜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네. 만지면 진짜 부드러워요.
0: 어머 세상에. 너무 놀라워. 웬만한 사람들 매미 보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귀여워. 먹어버리겠어.
1: 냠, 맛있다.
0: 아니 진짜 혜연님하고 내적 네. 친밀감이 장난 아닌 게 저도 고양이 집사거든요. 어~ 근데 혜연님 나오신다고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네. 보니까 혜연님도 고양이 두 마리 키우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세상에
1: 고양이 그 맴매 아 원래 맴매라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네. 하늘나라 갔지만 이제 떼찌 맞지.
0: 떼찌 맞지.
1: 네, 같이 어머, 있어요.
0: 세상에 우리 먼지.
1: 어 먼지 네. 먼지 너무 귀엽다.
0: 떼찌 맞지 이름. 너무 귀엽다.
1: 야 먼지 너 떼찌 맞지? 이렇게
0: 한번 만나게 해줘야겠어요.
1: 잘 지낼 것 같은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0: 아 진짜 고양이 너무 귀엽죠.
1: 진짜 그 고양이의 매력이 있어요.
0: 맞아요.
1: 뭔가 이제 강아지랑은 다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구걸하게 돼 자꾸.
0: 맞아요.
1: 한 번만 나한테 와줘. 네. 한 번만 나.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의 멍청미.
1: 네.
0: 약간 멍청미도 맞아요, 맞아요. 있고. 네. 저희 고양이는 이렇게 장난감도 이렇게 가까이 네. 가져가야지 이렇게 오, 놀아요.
1: 그래요. 네.
0: 가져가 줘야 돼요. 이렇게 뒹굴뒹굴만 하고 있어가지고.
1: 아~ 우다다다를 안 하는구나.
0: 우다다다를 밤에 해요, 밤에. 밤에만 하고 낮에는 뭐 이렇게 놀라고 해도 귀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앞에 코앞에까지 대령을 해야지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양 한번 해줘.
1: 아 너무 귀엽겠다.
0: 누가 모시고 제가 모시고 살고 있죠.
1: 그래서 집사잖아요.
0: 세상에. 또 혜연님 오신다고 네.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응원해주고 계세요.
1: 네.
0: 네 윤세호님이 강혜연 가수님 응원하러 왔어요.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와. 예뻐요. 하셨고.
1: 네.
0: 네.
1: 김영민님이 네? 성당 대신 평화방송 오셨으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네 다행이네요.
0: 아니 이사님이라고요. 네. 네.
1: 제가 대한가수협회 네, 이사입니다.
0: 최연소 선출직 네. 이사님 화이팅.
1: 네, 민망하네요.
0: 어떤
1: 사실
0: 활동...
1: 제가 이사 네. 선출되고 나서 네. 이 그 이사회의 일정이 계속 겹쳐가지고
0: 네.
1: 그 선명 결의서만 내고 지금 참석을 못 하고 있어요.
0: 아 지금 너무 바빴어요 네. 지금까지. 왜냐면은 바로 지난 주일까지 네. 콘서트를 소화하느라 맞아, 맞아. 너무 네. 바빴어요 지금. 네 현역가왕 네. 그 콘서트까지 네. 하느라 네, 이제 조금 여유가 나세요 어떠세요?
1: 이제 또 가을이니까 이제
0: 또 행사철이죠.
1: 행사철이어서 네네. 또 바쁘게 전국을 다녀야겠죠.
0: 그럼 또 이사직은 이제 또
1: 네, 네. 또 이제 죄송한 마음만 갖고 이제 맨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려야죠.
0: 사랑합니다. 네,
1: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0: 향5949님이 6시 내 고향 트롯다람쥐 빛이 난다 빛이 나. 네.
1: 물렁샘님이 2시엔 뮤직을 빛내주세요.
0: 요니캠님 강혜연 아네스님 왔다야.
1: 러블리혜연님이 네. 혜연님은 화장 안 해도 예뻐요.
0: 그러니까.
1: 아유, 아니에요.
0: 화장 안 해도 예뻐요.
1: 아유, 큰일 납니다. 사고예요, 사고.
0: 다온님도 저도 응원했어요 하셨고요.
1: 네, 우드로님께서 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에서 처음 뵀었는데 네. 미모와 가창력이 군계 일학이었어요. 같은 진짜. 무대에 올랐던 다른 가수 명단은 안 밝히겠습니다.
0: 다른 분들은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혜연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영미님이 강현이 너무 예뻐요. 빗띠랑 옷이 오. 비슷하네요. 제가 오늘 사실 그 혜연님 네. 그 팬클럽이 해바라기잖아요. 네네네네.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고 오려고 오. 하였으나 네. 너무 제가 이렇게 커 보일 것 같은 거 있죠. 옷을 급히 이걸 아 노란색을 입을까 네. 고민했으나 근데 옷도 좀 이렇게
1: 네. 네이비 네. 근데 약간 좀
0: 네이브 네이브래 네이비 비슷해가지고
1: 차분한 느낌으로
0: 예 네. 차분하게 네. 오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강현 이사님 어서 오세요 하시고 사전 오기 청춘의 아이콘
1: 아 사전 오기
0: 사전 오기 맞나요?
1: 제가 그 오디션만 한 다섯 번 나갔어요.
0: 그죠? 네. 저희가 기억하는 걸로만도 미스트롯
1: 네.
0: 그리고 현역가 1, 3.
1: 예. 그리고 이제 아이돌 때 트로트 X라고 네. 그때도 또 이제 트로트 경연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도 나가고 더 유닛이라는 프로그램도 또 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한 것 같아요.
0: 와.
1: 오디션은.
0: 하나만 해도 그렇게 멘탈이 힘들다는 그 오디션을 세상에.
1: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와,
0: 누군가 앞에서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1: 맞아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0: 이제 막 보는 사람도 막 네네. 이렇게 막 떨게 되잖아요. 진짜 피를 말린다고 네. 해야 되나?
1: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정말 많이 커요. 그러니까 노래 연습할 때도 사실 가사만 생각하고 이 곡만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소절을 부르고 있을 때도 이거 이렇게 평가하겠지? 저렇게 평가하겠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맞네요. 너무 힘든 거예요.
0: 맞네요.
1: 하, 이제 경연은 안 나갈 겁니다.
0: 이제 탑5 됐으니까.
1: 네네네. 이제 네, 그만.
0: 이제는 하산하셔도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이제 그만.
0: 세상에. 아니 이제 가족들은 네. 오디션 또 나간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1: 그 마지막 이제 현역강 3를 나간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이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0: 너무 힘드니까.
1: 네, 힘들고 또 마음고생 할 수도 있고 일단 경연 자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네.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부모님들도 이전에 오디션 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다가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또 그렇게 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좀 반대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로 이제 끝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0: 오, 세상에.
1: 엄청 좋아하셨어요.
0: 진짜.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울었던 거 같아요.
1: 맞아요.
0: 진짜. 우리 혜원이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탑세븐에 들었어.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요.
1: 맞아요.
0: 드디어 탑세븐에 들어서 콘서트를 간다.
1: 맞아요. 진짜 이제 막 길 지나다니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진짜 응원 많이 했다.
0: 맞아요.
1: 나 투표했다. 맞아요. 너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저희 아버지도 항상 생방송으로 보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1: 한마음 한뜻으로 다 이 순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0: 네. 거의 뭐 그 전 국민 대통합. 국민 대통합이었어요. 진짜.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0: 진짜. 그래서 더 마지막 그 무대가 그 간절함이 막 느껴져서 담담하게 네. 부르시는데도 아,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같이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1: 네. 네, 너무
0: 지금 생각해도 네. 떨리나요?
1: 지금 생각해도 약간 떨리고 네.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약간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0: 진짜? 안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네. 우리 혜연이가 해냈어. 네, 그런 진짜. 거였어서 그 마음이 오롯이 화면으로도 전해졌었어요. 맞아. 자, 그러면 나 이거 좀 네. 잘했다. 나 이건 좀 잘했다. 일단 도전하기 너무 잘한
1: 네,
0: 것 같아요.
1: 도전하기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고 제가 이번 경연 들어가면서 하나 다짐했던 게 네. 호들갑 떨지 말자였거든요. 제가 성격이 진짜 호들갑을 안 떨어요. 막 긴장하면 아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호들갑을 많이 떴는데 이제 이번 경연은 좀 차분하게 좀 집중해서 좀 해보자. 네. 무대 전에 집중해서 차분하게 해보자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 네.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호들갑 안 떨기.
0: 호들갑 안 떨었다. 네. 내 스스로 차분하게 했다. 네.
1: 나름 차분하게 했다.
0: 나름 차분하게 네. 땡벌을 불렀다. 네. 아니 땡벌 무대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0: 진짜 멋있었어요. 여, 카리스마. 네. 아, 진짜 멋있었어요.
1: 아쉬움이 또 많이 남습니다.
0: 그래요? 네.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다 한 무대 무대가 다 너무 완벽했어요. 네, TPO부터 해서 뭐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목소리가 한 해 한 해 더 깊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우리 혜연 씨가 오늘 또 강희연하면 딱 떠오른 히트곡이 그냥 가면 어쩌나잖아요.
1: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노래교실에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0: 세상에 그렇게 인기라면서 노래교실에서?
1: 네, 인기예요.
0: 요거 라이브로 네. 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우리 강희연님께서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어요. 불사조님이 강혜연 가수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꽃빛띠바라기님 어서오세요. 트롯다람쥐 강혜연님 솔직한 혜연님 매력 넘칩니다. 진짜 정말 파도파도 네, 매력이 계속 나오는 강혜연님이세요. 487하나님 트롯다람쥐 강혜연씨 너무너무 반가워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대요. 네. 그런데 더 이 음색은 더 좋아지고 네, 더 깊어진 그런 감성으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어머 세상에 귀엽고 상큼하고 꺾기 잘하고 다 잘한다 다 잘해. 웬일이야. 음원 아니에요. 음원 아니고요. 라이브 맞습니다 여러분. 네. 다온님 역시 라이브의 여왕. 내려놓기 트롯 다람쥐님이 귀여우면서 시크하고 멋진 카리스마도 장착한 최고의 뮤지션 혜연님.
1: 네, 와. 네.
0: 전 국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연님이 네. 이렇게 사실 방송하고 실제하고 다른 모습들이 사실 있거든요. 방송하시는 분들 가수분들 보면은 근데 똑같아요. 성격이 너무 좋고 귀여움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걸 여러분이 꼭 진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트롯 다람쥐 이거 어떡하면 좋아?
1: 너무 귀여워. 노래에 거의 다 들어가
0: 너무
1: 있어요.
0: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세상에. 네. 시흥님이 네. 거래처에서 알면 안 되는데 오. 견적 내달라고 하는데 오. 지금 방송 보느라 보류 중이에요.
1: 어머머머 어떻게 해.
0: 거래처 모르게 쉿. 쉿. 네, 몰래 보세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혜연 씨의 매력에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오. 빠져나오지 네. 마세요. 네, 거기 마세요. 계세요.
0: 거기 계세요. 갇혀 계시면 돼요. 네. 러블리 혜연님도 라이브 퀸 강혜연 네. 그냥 가면 어쩌나 더 대박 응원해요.
1: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아,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1: 노래가 참 좋은데 히트곡이 확실하게 돼야 이제 제가 또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또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0: 노래교실, 노래교실의 네. 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 강혜연 아네스 팍팍 좀 밀어주십시다. 네. 네, 더 밀어줘야 됩니다. 네. 전 세계 카톨릭이 밀어줘야
1: 돼요. 좋아 좋아요. 네,
0: 로마까지 진출해서 전 세계 카톨릭 이제 내년에 세계 청년 대회 있으니까 네. 네, 거기서 바티칸,
1: 바티칸
0: 다 이제 다 서울로 오잖아요. 네. 전 세계 청년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혜연님을 다 같이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티칸 가자.
0: 아니 진짜 무슨 노래도 하면서 춤도 추면서 네. 카메라까지 이렇게 잘 차잖아요. 세상에.
1: 그래도 또 이제 걸그룹을 했었던 경력이 네. 있으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0: 아니 눈빛이 네. 네. 사랑스럽게 쳐다보는데. 달라. 예. 아니 예전에는 뭐 잘 못 드시고 막 그랬다는데 네. 요즘은 좀 어때요?
1: 아 요즘은 잘 먹습니다. 이제 안 먹으면 네. 사실 뭐 노래가 잘 안 돼요. 배고프면 그래서 요즘에는 잘 먹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고기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0: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육식파. 네. 네.
1: 고기는 뭐 거의 뭐 매일 한 번은 먹어야 되는. 집에서 밥 먹을 때는 항상 고기 반찬에 먹습니다.
0: 어허.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나요?
1: 오늘은 김밥 먹었어요.
0: 김밥!
1: 햄치즈 김밥.
0: 아, 햄치즈. 네. 아하. 고기 대신 햄 오늘. 네.
1: 약간. 그래서 무조건 뭔가 육류가 들어가지.
0: 좋다, 좋다.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먹는데도 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뭡니까? 아, 진짜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나도 김밥 먹는데. 심지어 단백질 쉐이크도 나 먹는데 왜 다른 거죠?
1: 제가 좀 입이 짧아요. 아. 입이 짧아서 많이 안 먹기도 하고 네. 또 오늘은 또 이제 라디오에 예쁘게 네.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한 시간 하고 왔습니다.
0: 진짜요? 네. 와 세상에 한 시간?
1: 네, 한 자전거? 시간 하고 이제 그 런닝머신에서 뛰고 네. 자전거까지 해서 한 시간 정도 땀 쫙 빼고
0: 이런 노력 네. 세상에. 아니 김밥을 몇 알 드신 거예요?
1: 아 저요? 네. 김밥 그래도 한 8개?
0: 8개면 거의 한 줄 아닌가요?
1: 네 거의 한 줄이죠.
0: 대단한데 꼬마 김밥인가요?
1: 아니요
0: 애기들 먹는 거
1: 큰 거
0: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이 오늘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네. 이 혜연 씨가 센스 있게 대답을 해주시는 만큼 네. 이 오늘 문자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100억 커피 상품권 2만 원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결심했어라는 게임이거든요.
1: 오, 네. 그래 결심했어.
0: 그래 결심했어. 강혜연의 네, 네, 네.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1: 당연하지. 이건 아는데.
0: 저희가 그 행사장이나 네. 공연장에서 있을 법한 좀 난감한 그런 아, 상황들을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혜연 씨가 어떻게 해결을 나가실 건지 네. 네,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답해주신 개수만큼 팬분들께 네, 백업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1: 많이 해야겠네요.
0: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예, 가시죠. 피디님 음악 주세요. 무대 올라갔는데 1분 넘게

0: 전 강혜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 세 번 연속 똑같은 부분에서 반주가 끊기나 하면 어떡해요?
0: 그럼 무반주로 그냥 가겠습니다.
1: 아, 무반주 오케이. 행사장이 한밤중 공동묘지예요. 어떡해?
0: 어떡해? 저 못할 것 같아요.
1: 어떡해?
0: 저 그냥 갈래요, 집에. 못해요,
1: 관객
0: 노래부터.
1: 한 분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계속 나를 가리키면서 같이 춤을 춘다.
0: 그럼 같이 무대 위로 올려서 춤을 같이 추겠습니다.
1: 같이 추나요? 네. 매주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나만 얼굴을 크게 잡아줘. 어떻게 된 거예요?
0: 크게 잡아주면 더 좋죠. 어른들 눈 나쁘니까 크게 보면 더 좋죠.
1: 끝났어. 7개 성공, 7개 성공. 아,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은 아무리 크게 잡아줘도 혜연 씨 얼굴 너무 작아서 이것은
0: 아유, 네.
1: 아무리 크게 잡아줘도 괜찮다.
0: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네. 눈이 그렇게 좀 많이 침침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크게 나온 거.
1: 응.
0: 오히려 이렇게 크게 찍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오히려 좋다?
0: 네.
1: 세상에 어떻게든 얼굴 조그맣게 나오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뒤에서 서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 혜연님은 잡아줘도 돼? 돼요? 진짜 멋있다. 네.
0: 아...
1: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 네. 갑자기 성대모사를 오.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요?
0: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막 이렇게 막 빼는 성격이 아니라서
1: 네.
0: 그냥 시키면 해요.
1: 진짜요?
0: 네.
1: 제가 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0: 할까요?
1: 자, 어떻게.
0: 나, 빠빠라마, 빠빠, 빠빠지니어. 이런 거. 바로바로.
1: 술래잡기.
0: 까무들러리.
2: 맛박이, 맛박이를 물러보고.
0: 이런 거. 맞아.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
1: 준비되어 있는.
0: 네,
1: 우리 트롯타람쥐. 강연 안 했습니다.
0: 네.
1: 세상에. 네. 전 최근에 장윤정 씨 성대모사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0: 그 젊은 여자 트로트 가수들이 네. 정말 많이 하는 성대모사 중에 하나예요. 장윤정 선배님의 네. 웃음소리.
1: 네.
0: 거의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1: 그래요?
0: 맨 처음에는 이제 시동이 들어가야 돼.
1: 네, 시동.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근데 진짜
1: 할줄 아는 이렇게 맞아, 하시거든요. 맞아.
0: 아이 그래가지고
1: 아니 또 실제로 닮으셨어요. 닮았단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0: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1: 네.
0: 너 장윤정 닮았다.
1: 아~
0: 그 이후부터 제가 더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와, 그 선생님의 선견지명.
0: 네.
1: 세상에.
0: 그래서 닮았다고 이러면서 네. 장윤정 선배님 막 짠짜라 어머나 이런 응. 거를 이제 혼자
1: 응.
0: 그 장난 삼아 많이 불렀었어요.
1: 역시 네. 트로스타 관상이시네. 트로스타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혜연 씨 알아봐 주셔가지고 세상에. 네, 우리 혜연 씨가 7개 성공하셔가지고 7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니 퇴근길에 우리 네. 팬들이 다른 팬들과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혜연 씨 팬분들은 뭐 그러진 않으실 것 네. 같아요. 워낙 점잖으신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0: 싸우면 이제 말려야죠. 왜 싸우냐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1: 그러지 마, 그러지 마.
0: 아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면서 저 또 껴가지고 오지랖 넓어가지고 이제 제 동생은 누나 저 뒤로 가 있어. 하지마, 하지마. 내가 할게. 아니야, 또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또 하겠죠.
1: 동생분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0: 네, 네. 상당히 힘들어요, 제 동생. 네.
1: 아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0: 네. 착해요. 진짜 착해요, 제 동생.
1: 작사 작곡도 하시고
0: 네.
1: 세상에
0: 네.
1: 너무 멋있잖아요. 같이 다니면 든든하세요? 어떠세요?
0: 엄청 든든해요. 사실 저보다 성격이 네. 더 차분하고 오히려 4살 동생이지만
1: 네.
0: 한 10살 오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1: 네.
0: 고민 있으면 이제 동생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네. 그 어떤 매니저보다도 너무 든든한 네. 세상 내 편.
0: 그래서 평생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오.
0: 결혼 안 하고.
1: 장가도 가지 마.
0: 네.
1: 내 옆에만 있어. 봐주지 않을 테야. 지금 밖에서 울고 계시대요. XX. XX.
0: 아, 이게 장가 가면은 이제 아내한테 제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1: 제발 놔달래요. 우리 혜연 씨 옆에 꼭 붙어 있어 주세요. 네, 근데 너무 잘생겨서 네, 여자분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게임하면서 더 우리 혜연 씨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명랑.

0: 사람 보이신지를 더 알게 됐어요. 요니캠 님이 네. 현역 가왕 보면서 26년 인생 최고로 오열했어요. 어. 제가 투표인은 100명 모았어요.
1: 어머머머.
0: 요니캠 님 너무 잘하셨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열할 만해 진짜.
1: 데미안 님께서 네.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현역 가왕 탑5였어요. 그래서 청춘의 아이콘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아. 다행이네요. 아이콘이 돼가지고 청춘의 아이콘.
0: 청춘의 아이콘. 네. 희망의 아이콘. 네. 불굴의 아이콘.
1: 맞아. 불굴의 아이콘.
0: 불굴의 아이콘. 네. 네. 귀여움의 아이콘. 다람쥐 아이콘. 네. 트롯의 아이콘. 시흥님 개구리 먹었다고요? 뭔 일입니까? 진짜 혜원님 너무 솔직하시고 방송 네.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 이재진 글라라님이 네 어서오세요 혜연씨 다시 CPBC 안에서 보니까 더 반가워요 이렇게. 네,
1: 울산 사나이님께서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강혜연 가수님 보려고 만사 지치고 달려왔습니다.
0: 어머 HYO님 멋진 공주 수담수담.
1: 아, 우드로님께서 동안이어서 그렇지 이제는 경연 심사하실 연륜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직 트롯계에서 네. 어린 편 아니에요?
1: 어린 편이죠.
0: 그죠?
1: 근데 요즘에는 아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연령층이 살짝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거의 막내 라인이에요. 어떻게
0: 그래도
1: 보면.
0: 이 방송을 한 지가 네. 10년이 넘었잖아요.
1: 그렇죠. 한 그쵸? 14년 정도 네. 됐는데도 이제 그래도? 트로트 쪽에 가면 선배님들이 워낙 막 50년, 60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기죠, 네. 아기.
0: 아기다.
1: 아가, 아가.
0: 아가. 네. 베이비.
1: 이제 엄마, 엄마의 땐 정도.
0: 엄마 뗐다.
1: 네, 엄마.
0: 네, 우리 베이비, 네. 네, 베이비 페이스의 우리 강혜연님이 요즘에 또 K본부에서 네. 6시 내 고향에서 달려라 고향 버스.
1: 네.
0: 매주 고향에 내려가서 네,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또 이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네. 사랑을 받고 계세요.
1: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사실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네. 섭외가 안 된 상태로 즉흥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그 한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0: 즉흥 인터뷰 너무 어렵잖아요.
1: 네. 또 어떤 분이랑 얘기하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어려워요. 막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집에 이렇게 담담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찍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네. 어르신들은.
0: 네.
1: 근데 카메라 없으면 더 막 아유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카메라만 딱 들어가면 이제 네 이러고 저거 창밖에 보시고
0: 긴장하셔가지고
1: 네, 긴장하셔가지고 네,
0: 갑자기 네. 네, 갑자기 사투리 안 쓰고 막 표정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네. 사투리 어색해지고 막 여기 분 아니세요? 이러면 아니 맞는데 막 이러시고
0: 아니 그거를 세상에 너무너무 잘 소화하시니까
1: 네. 아, 네. 재밌습니다 진짜
0: 그 뭐랄까 하면서 좀 늘었나요? 어때요? 지금은 너무 친근한 손녀처럼 네. 다가가거든요
1: 처음에는 진짜 이 질문을 하나 이제 던져놓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에 뭐 여쭤봐야 되지 이렇게 네. 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들을 여유도 생기고 네. 좀 이제 농담도 하고 어머님들 네. 아버님들이랑 그래서 조금 많이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0: 아니 여유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뭐 네. 어머님 가발도 척척 부르시고 세상에 빼는 게 없어요. 정말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냥 네. 쓰고 싶었어요.
0: 네.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 어머니 가발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가수 우리 네. 강혜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니캠님이 안내양 60살까지 해주세요.
1: 그 가능할까요? 그때 되면 제가 안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0: 자, 버스 안내양 같은 그런 노란 옷도 너무 네, 잘 소화하시고, 네. 네. 그래서 노래 컨셉을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때요? 관광버스, 뭐.
1: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네. 하면 되게 특색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고향버스.
0: 그리고 워낙 팬들 색깔도 네. 노란색이기도 맞아요, 맞아요. 하고, 네. 그거 너무 잘 하시면.
1: 그러면은 제 동생한테. 작곡했으니까
0: 좀 부탁드려요. 네,
1: 버스 노래를 어서 만들어 달라고 네,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0: 척하면 척 저기 작사 작곡하시는 네. 우리 네, 동우님.
1: 맞아. 그래서 오프닝 곡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0: 좋다.
1: 오프닝 곡으로 너무 좋은데.
0: 트롯 열차 갑시다.
1: 네. 가자.

0: 가자 가자. 트롯 버스 가요. 네. 혜연 버스. 자 그러면은 혜연 씨의 또 다른 또 새로운 곡을 또 기대해 보면서 네. 이번에 또 준비해 주신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지금 참 이제 날씨가 덥고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0: 그러니까 요즘에 더 더워요. 네. 세상에 너무
1: 바다에
0: 습하고.
1: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0: 너무 좋아.
1: 그래서 바다에 누워를 준비해왔습니다.
0: 저 바다에 누워 보나요?
1: 네, 저 바다에 누워봅시다.
0: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예. 버스부터 우리 배부터 예, 비행기까지 한번 우리 교통 시리즈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섭렵을 해봅시다. 예, 좋아요. 윤세호님 강혜연 씨 사랑합니다. 하트 뿅 이렇게 빛디바라기님이 혜연님이 60대도 지금 20대 초반 이 얼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혜연님의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누워.

0: 아니 왜 띠띠띠띠립도 잘해요? 띠띠띠립 딥딥딥 저 혼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봤죠. 딥딥딥딥딥딥 딥딥 너무 잘한다. 세상에.
1: 아유.
0: 아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를 또 바다로 또 예 이끌어 주셨어요.
1: 바다 시원하고 좋죠.
0: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아 바다 시원하고 좋죠. 이러다가 딱 라이브 하시면은 저 바다 이게 어떻게 확 분위기 전환이 돼요. 나 너무 신기하네.
1: 또 노래 부를 때는 이제 또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되니까.
0: 호들갑 떨지 말자.
1: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되니까.
0: 이것이 프로입니다. 네. 진짜. 세상에. 아 세상에. 지금 강혜연이 네. 트롯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강혜연이 곧 장르다. 이렇게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1: 네.
0: 세상에. 인정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한 표 보탭니다. 아유. 세상에. 곰지 님이 바다에 뜬 다람쥐 가사. 바다에 뜬 다람쥐.
1: 바다에 뜬 다람쥐.
0: 어, 너무 귀엽다. 생각만 해도.
1: 베드로 황님께서 네. 상큼하고 볼매시네요.
0: 진짜 진짜.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곰지님 라이브 여왕 강혜연.
1: 0767님께서 프로 경연료 혜연님 여태까지 섰던 무대 중에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무대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첫 무대 날개라는 무대가 진짜 제일 많이 떨렸거든요.
0: 이번 현역가왕 3,
1: 현역가왕 3 3에서 네. 왜냐면 그때 제가 가면을 쓰고 나왔었고 그 원래 이 현역가왕 룰이 첫 라운드는 그냥 자체 평가전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앞에 마녀 심사단이라고 선배님들이 쫙 앉아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0: 너무 가까이에서.
1: 네, 그래서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나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집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부른 무대예요. 그게 날개라는 무대가 너무 집에 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0: 근데 보는 사람은 드레스도 굉장히 날개처럼 네네. 입고 오셨잖아요. 하얀색.
1: 네. 네.
0: 그대로 날아오르셨어요.
1: 아.
0: 네.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진짜 날개를 최애 곡으로 꼽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좀 경연에 나가면 곡 하나, 무대 하나는 좀 남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현역강 3에 도전했는데
0: 네.
1: 그 무대 하나 남긴 것 같아요.
0: 그 무대 하나뿐만 아니에요. 저는 땡벌 팬이고 꿈 팬이고 진짜 네. 땡벌은 네. 와, 진짜 멋있다.
1: 아~
0: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꿈은 같이 울었고
1: 네.
0: 진짜 무대 너무 많이 남겼어요. 진짜.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봐도 너무 좋아. 아까 우리 네. 혜연님 덕분에 많은 분한테 선물을
1: 네.
0: 드릴 거예요. 백억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을 소개해 주세요.
1: 와.
0: 네.
1: 8363님, 1015님, 2037님, 9619님, 파랑새님, 0681님, 0011님께 백억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혜연 씨가 직접 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1580님 너무 예쁜 혜연님 피부 관리 꿀팁 좀 공유해 주세요.
1: 피부 관리 저 뭐 관리 따로 안 하고.
0: 뭐야 뭐야.
1: 그냥 잘 씻어요. 지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장한
0: 그래.
1: 하는 게
0: 맞아.
1: 제가 한번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클렌징 폼을
0: 네.
1: 잘못 사서 아침 세안할 때 쓰는 클렌징 폼으로 화장을 계속 지웠던 거예요.
0: 아, 잘 안 지워졌겠네요.
1: 네, 그래서 막 계속. 이마에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잘 지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아하.
1: 잘 씻으세요.
0: 잘 씻어. 잘 씻어야 된다.
1: 네.
0: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혜연님의 팬들이 워낙에 많아서 선물을 좀 조금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1: 네.
0: 했어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도전 10곡.
1: 와, 도전 천곡 네. 아니고요?
0: 10곡. 10곡. 네. 10곡. 우리 혜연 씨가 모든 장르의 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1: 네. 아.
0: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쭉 네. 준비해보고 1분 안에 제가 이제 제목을 말하면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소절만 짧게.
1: 네, 네, 네.
0: 그 1분 안에 소화해주신 공수만큼 또 우리 팬분들께 청춘 누룽지 세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잘 맞춰야겠네요.
0: 부담감 몇 퍼센트?
1: 지금 부담감 맥스입니다.
0: 맥스.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이유 좋은 날.
1: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던 날 살짝 웃어.
0: 성시경 넌 감동이었어.
1: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0: 장윤정 꽃.
1: 어.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날 눈을 기다렸어요.
0: 화사 굿굿발.
1: 어. 안녕은 우리 아프게 하지 마. 우아 할 거야.
0: 잘한다.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범.
1: 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0: 김윤아 봄날은 간다.
1: 어 뭐였지 봄날은 간다?
0: 눈을 감으면
1: 아무튼 그리
0: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0: 남진 둥지.
1: 아!
0: 아!
1: 아! 아깝다.
0: 아깝다. 그래도 다섯 개 성공.
1: 네, 아우.
0: 다섯 개 성공.
1: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최고, 최고.
0: 이거 진짜 어려워요. 세상에.
1: 어렵네요, 이게. 네,
0: 이렇게 뒤죽박죽 네. 이렇게 내놓으니까. 네. 내놓으면은. 할 수가 없지.
1: 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나 맞춰주셨습니다. 아, 게다가 킬리만주의 표범은 바람처럼.
1: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0: 아니, 화사 노래도 어쩜 이렇게 네. 잘해요?
1: 아, 사실 저희 네. 그 팀전에 네. 이 화사 곡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아, 한창 이제. 난리
0: 국국바의 네, 난리 네,
1: 난리였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팀전 곡으로 넣으려고 연습을 했었죠.
0: 아, 세상에 이렇게 발라드면 발라드, 트롯이면 트롯, 이 모든 장르의 곡을 다 소화하시는 우리 혜연 씨인데 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는 네. 걸그룹 때 오디션 곡이었었나요?
1: 아, 이 그 청소년 가요제 때 이 곡을 들고 많이 나갔어요.
0: 오.
1: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안 불러가지고
0: 청소년 가요제면 거의 이제
1: 네, 고등학교 아니, 때인데
0: 10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1: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0: 우리 혜연 씨가 열심히 노래 불러주셔가지고 네. 다섯 분
1: 와
0: 네, 다섯 분 소개해주세요.
1: 요니킴님, 네. 시흥1704님, 울산사나이님, 네. 9681님, 9954님께 청춘 누룽지 드린대요.
0: 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바로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이쪽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셔요. 세상에 혜연님의 활약 덕분에 청취자분들과 해바라기 분들이 또 이렇게 선물을 한아름 안고 가시게 됐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세상에.
1: 그래도 네, 많은 분들 받아가셔서 제가 네. 마음이 좀 놓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요즘에 네.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사랑받으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자랑을 네. 하신다고.
1: 그 전에는 네. 이제 탑세븐 못할 때는 아빠가 친구들한테 밥을 사도 약간 좀 통쾌하게 못 사셨대요.
0: 아하.
1: 근데 이제 탑세븐 되고 나서는 당당하게 아주 네.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0: 세상에.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아, 우리 스타 오셨으니까. 우리 공주 오셨나요? 이제 대접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1: 아, 그러진 않아요.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뭐 공주 해주진 않고요.
0: 우리 공주. 근데 진짜 친구분들한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게 진짜 효도하시는 거.
1: 맞아요. 그게 아빠 표정을 보는데 그게 너무 뿌듯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세상에. 말을 하면서.
0: 전동이네요. 행사의 여왕이신데 9866님 뭔가 분위기가 고요한 행사에서 순간 확 바꿀 수 있는 혜연님만의 필살기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1: 순간 고요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는 아무래도 그 밝은 뭔가 인사와 에너지와
0: 이거면 끝나지 않아요?
1: 웃음
0: 트롯 다람쥐 나오기만 해도
1: 그냥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강연입니다 이러면 저만 해주셔가지고 그게 저만의 필살기가 아닌가.
0: 맞습니다. 네. 네, 존재 자체가 필살기예요. 혜연님이 요즘에 꽂힌 게 있나요 혹시? 취미든 음식이든 0798님이 물어보셨어요.
1: 제가 그 SNS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저한테 제가 또 말띠거든요.
0: 오.
1: 근데 저한테 자꾸 그 승마가 많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멋있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강을 건너면서 승마를 하는 네. 그 영상이 너무 많이 떠서 승마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게 요즘 제일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와, 조만간 이제 6시내 고향에서 네.
1: 말 타면서 등장. 이제 버스 안내양이 아니라 이제 말 안내양으로 이제
0: 제주도 홍보대사로 네. 또 가셔야 네네네. 되겠네. 제주도에서 말 타고 등장하셔야 되겠네. 진짜. 어머 세상에. 아니 혹시 많은 분들하고도 네. 콜라보 해보셨는데. 네. 꼭 이 사람과는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 있을까요?
1: 사실 모든 분들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남진 선생님이랑 한번 듀엣 곡을 작업을 했었어요.
0: 네.
1: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또 영원한 오빠 남진이잖아요.
0: 남진 오빠잖아요.
1: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고
0: 네.
1: 다음에도 또 이제 남진 선생님이랑 한번 더 뭔가 곡 작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0: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선배님 다 예뻐합니다. 후배 가수들 너무 다 예뻐해 주셔가지고.
0: 특별히도 예뻐하실 것 같은데 갔던 행사 중에서 가장 네. 특이한 행사라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제가 네. 사실 아 여기 우리 종교방 우리 그
0: 가톨릭 평화방송
1: 천주교 네. 평화방송에서 이런 네.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네. 네. 제가 살짝 얘기해 보세요.
1: 한 번도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트 행사를 갔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이트 행사 왜냐면 다들 멀쩡한 사람이 없는데 저만 멀쩡한 느낌인데 너무 잘 놀아주시니까 네, 나이트 행사 재밌더라고요.
0: 어머 어머 네. 어땠는데요? 막 다들 난리가 났나요? 막 무대에 네. 올라오시더라고요.
1: 무대에 자꾸 기어서 올라오시고 한 분은 이제 친구분은 자꾸 끌어내리는데 자꾸 올라오겠다고 막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오시고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 유쾌하게 또 노래도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네. 이렇게 뛰면서 노래를 하니까 뭔가 이제 정말 후련하게 공연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0: 어머, 세상에 나이트까지 섭렵을 하셨군요. 네. 당황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노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곡 어떤 곡 들으면서 너무 아쉽지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제 동생이 또 작곡 작사한 척하면 척 들려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척하면 척 들으면서 오늘 아쉽지만 네. 네. 강현님과 또 만날 기회를 네 기약하면서 네. 네, 인사 나눌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방글이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방글이 여러분 2시엔 콘서트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앨범이 나오면 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척하면 척 들으면서 강현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결정장애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결국 못 고르곤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건 선택할 줄 몰라서라기보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고 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럴 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달라도 오후 4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선택은 저와 함께 기도의 오솔길 산책이겠죠? 주님을 향해 떠나는 오후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김정아가 부른 선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결정장애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북하기도 하고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네 글자 안에 우리의 여린 마음들이 참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걸 골라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네요. 또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일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주변의 시선을 막 신경 쓰다가 네, 결국에 가서는 선택도 못하고 막 지리멸렬하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일이니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겠죠. 이럴 때 나를 붙잡아줄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조금은 덜 흔들리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기도밥상 시간에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박하얀의 노래입니다. 머물러라.

0: 기도의 요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양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다들 되셨나요?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지내셨나요? 얼굴이 말쑥해지셨네요.
1: 네, 저는 뭐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빴던 여름 행사들 다 끝나고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려고 네. 다시 일상을 적응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0: 그렇게 보이네요. 좀 네. 얼굴이 왜 그런지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 이제 8월도 어느덧 정말 끝나가잖아요.
1: 네.
0: 예. 8월에 함께한 기도밥상. 자,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8월의 마지막.
1: 네.
0: 예. 학생들도 이제 하나 둘 개학을 할 건데요.
1: 맞습니다.
0: 개학을 하면 뭐 신부님들 조금은 덜 바쁘시죠.

0: 않을까? 뭐 본당은 모르겠네요.
1: 네.
0: 어떠신가요?
1: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그냥 짓궂게 놀리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개학하는구나. 신부님은 아직 학교 안 간단다 하면서 짓궂게 놀리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개학하고 하면 오히려 저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돼서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저희 수녀원에서는 저지난주에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 진월동 성당에서 복사단 아이들하고 신부님하고 수녀님, 무료 교류교사 몇 분하고 저희 수녀원에 뭐라 그럴까요? 뭐 체험? 그거
1: 견학?
0: 견학? 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함께 수녀님들이 같이 조금 어떤 프로그램 짧은 거 해드리고 또 알베리오는 센터에 저희 서두직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각 부서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 더욱 재미난 건 점심시간 정말 수녀들도 많은데 다 같이 아이들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1: 네.
0: 우리도 시끄럽지만 애들도 너무 시끄럽고 근데 애들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1: 네. 아니, 수녀님들께서 그런 미디어 사도직 특별히 하시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보고 체험하고 어떻게
0: 책이
1: 그렇게, 네,
0: 만들어지나,
1: 활동하시는지 보면.
0: 그다음에 거기 조그만한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1: 네.
0: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데서 뭘 녹음하지? 뭐 이런 체험도 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불도 좀 켜보고
1: 네.
0: 그런 걸 해보신 것
1: 오,
0: 같아요.
1: 수녀님 방송 끝나고 담당자 수녀님 연락처 주시면 저도 저희 복사단 애들도 한번 데리고
0: 아,
1: 가야겠습니다.
0: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재밌을 것 같아요. 미래의 성소자들. 이제 저희 본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영혼 살찌우는 영양만점 기도밥상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영적 식별입니다. 오늘도 쉽게 다가오는 주제는 사실 아닌데요. 영적 식별.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오늘 수녀님께서도 오프닝 시간에 이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우리는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처럼 사실 우리 삶은 정말 결정의 그냥 연속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끝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선택의 이유가 어떤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혹은 성공을 위해서 혹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인터넷이라든지 더 아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0: 맞아요.
1: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선택을 하는데 혼란이 오거나 혹은 선택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혼란과 방황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일수록 더욱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목표로, 바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에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식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영적 식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0: 사실 뭐눈 뜨면서부터 뭐
1: 그렇죠.
0: 어떤 결정 장애를 막 체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일어날까 말까부터
1: 그러네요.
0: 시작해가지고
1: 네.
0: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영적 식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일상에서 무언가를 잘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싶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말하는 영적 식별은 무엇인지 뭘또 의미하는지 그냥 가장 쉽게 기초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영적 식별은 어떤 단순한 일상을 지내면서 무언가를 조금 더 잘 선택하는 어떤 기술적인 의미 혹은 어떤 것이 내 심리적으로 더 위안을 주나 그런 심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닙니다. 네, 네네. 어떤 기술이나 인간적 심리의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식별, 바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의 성령 예, 이끄심이 나를 네. 이끄는 것인가 네. 그것을 구별해내고 또 거기에 네.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느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과정 네. 이 자체가 영적 식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이게 하느님 뜻인가 아닌가?
1: 그렇죠.
0: 저도 좀 헷갈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제가 모르겠으니 주님 어떤 표지라도 좀 주세요 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적 식별이 단순히 뭐 그렇다고 뭐 내게 좋은 것만 이렇게 고르고 싶어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는 영적 식별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그 정의 내리고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영적 네. 식별에 관해 다루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식별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식별의 가장 핵심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네. 참 예언자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아는 참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의 준수, 그리고 회개, 또한 정의를 앞세웠지만 네. 거짓 예언자들은 임금이나 혹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고 네. 허위의 평화를 내세우곤 합니다.
0: 네.
1: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네네.
1: 열왕기 상관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0: 네.
1: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0: 예.
1: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임금 아합 그리고
0: 아합. 예, 네. 예.
1: 유다 임금 여호사팟이 있었는데요.
0: 네네.
1: 그 바로 옆에 있는 라못 길앗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네네. 네.
1: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임금과 유다 임금은 전쟁을 해서 그 라못 길앗이라는 땅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런데 또 그들을 그 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 행위가 정당한가 확인받고 싶어서
0: 네.
1: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0: 우와,
1: 묻습니다.
0: 예언자도 되게 많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0: 예.
1: 이들 임금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 임금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0: 가짜네, 가짜.
1: 네. 그런데 이때 열왕기 상관에서 나오는 참된 예언자 미카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0: 예.
1: 참된 예언자 미카야만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임금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예언을
0: 네.
1: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듣기 싫었던 내용.
0: 그렇겠죠.
1: 네, 일 수도 네. 있었겠죠.
0: 네.
1: 그런데 결국 그 전쟁의 결과 예언자 미카야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0: 네, 네.
1: 이처럼 다수의 의견이나 귀에 달콤한 말 혹은 상황적인 편의성
0: 네.
1: 이것이 일단 하느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0: 네.
1: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그렇네요.
1: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는 내가 가진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하느님과의 신뢰관계, 진리에 대한 충실성, 내 욕심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0: 와.
1: 이 에피소드를 통해
0: 예, 예.
1: 알 수 있습니다.
0: 아, 구약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해졌네요.
1: 네.
0: 우리도 살다 보면 괜히 좋은 이야기 겉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가만 보면 그게 큰 도움이 아니었네.
1: 그렇죠.
0: 나를 교만하게 만든
1: 네.
0: 일이었네. 이런 생각도 드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정말 영적 식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고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신약 성경의 영적 식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내용이시라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갈라티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는 육의 행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분열, 시기, 분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육의 행실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바오로 사도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의 길인가 혹은 인간적으로 만족스러운 길인가 이것을 찾지 말고 어느 길이 더 겸손한 길인가 어느 길이 더 평화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찾으라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육의 행실, 성령의 열매 갈라티아서 5장의 내용도 함께 깊이 묵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육의 행실 중에서 분열과 시기, 분노 같은 그 행실을 특히 저는 이 분열 이간질 한다던가 있잖아요. 그 갈라지기 한다던가. 아니 우리 삶 안에서 우리 그러니까요. 뭐 이웃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치적인 데에서도 너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아우 하나로 좀 합쳐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막 이런 거. 아 이게 정말로
1: 육의 행실을
0: 육의 행실이야. 행실이네요. 네. 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 영적 식별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네. 식별을 잘하려면 무엇일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영적 식별을 위해 필요한 덕목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쉬운 내용인데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덕, 바로 신덕, 망덕, 애덕. 네.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 그리고 희망은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마음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이 믿음, 희망, 사랑을 늘 마음에 담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나는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자신은 없네요.
1: 네.
0: 저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은총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좋은 의지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어디로 흐르고 있지? 악인가 선인가 이 식별을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린 게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과 같이 이 향주삼덕 사실 모든 것의 기초인데 신앙인들이 또 놓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향주삼덕 믿음, 희망,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의 기초이자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문.
2: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8월 27일 11시 00분 경기 평택 안성 용인 남부 전남 함평 구례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사제중창단 위로가 부른 희망을 바라보아라 이어서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예,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영적 식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다음 질문 이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마음이나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지? 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1: 네.
0: 예, 뭐 신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영적 식별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 시작하면서 영적 식별에 관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믿음, 희망, 사랑 이 향주덕에 네네네.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부터
0: 그렇군요.
1: 나옵니다.
0: 네.
1: 네, 영적 식별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아, 네.
1: 어떤 내가 생각해낸 것 혹은 나의 깨달음, 나의 행동 그것이 성경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제
0: 네.
1: 그러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이지 않는다는
0: 네.
1: 이제 첫 번째 근거가.
0: 내 느낌에 너무 의지한다거나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도 들겠죠.
1: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교회 가르침과 그것이 어긋나면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서 그것과 어긋나지
0: 네네.
1: 않은가 돌아보아야
0: 네.
1: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성령은 당신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모순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이것은 바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0: 네.
1: 내 식별과 행동의 결과가 오직 나만의,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만의 이득이 되거나 그 이기적인
0: 네.
1: 만족이 되어서는
0: 내 개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1: 네. 개인의 만족만을 향한다면
0: 네.
1: 그렇게 영적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기준이 된다는
0: 네네.
1: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였듯이 성령의 은사는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0: 네네.
1: 이처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과 생각이 나의 개인, 뭐 나의 가족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주어야
0: 네.
1: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선택과 행동이었다라는
0: 네네.
1: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0: 네.
1: 마지막 한 가지가 더
0: 네.
1: 있는데요.
0: 네.
1: 이것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0: 지속성이요.
1: 네.
0: 네.
1: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그 순간은 만족스럽고 달콤할지라도
0: 네네.
1: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잔잔하게 시간이 흘러도 그 기쁜 마음 혹은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식별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이, 자 내가 이러한 마음을, 예를 들어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과연 영적 식별의 올바른 판단일까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영적 식별은
0: 그렇죠.
1: 그냥 그 순간 즉시적으로 즉시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그 행동의 선의가, 그 사랑이 혹은 그 평화가 지속적으로 기쁨이 유지되는가, 이것이 영적 식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영적 식별이란 단 한순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0: 네.
1: 나의 결정과 생각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가, 두 번째,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마지막
0: 예.
1: 세 번째,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기쁨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인가.
0: 네.
1: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영적 식별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 네, 예.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0: 이게 살다 보면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 걸음을 하다 보면 시민님 방금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떤 메마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어졌을 때 근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시간이 걸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네. 어떤 답을 주시거나 어떤 뭐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 무고한 인내 인내심과 항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1: 방금 수현님께서 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네. 열매에 인내가 들어가 있는 네. 이유도 바로 네. 그런 항구한 인내가 우리의 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예. 예. 뭐 저희 같은 수도자야 뭐 그렇게 걸림돌을 만나도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식별을 하면서 또 걸어가기는 하는데요.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나 평신도들은 이런 과정이 이렇게 탁탁 막히는 것 같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일상 안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1: 네, 네. 무엇보다 영적 식별을 위해서는 그 매일이 일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어떤 차분한 시간을 따로 갖고 싶긴 하지만 계속 일들이 우리에게는 삶에
0: 주어지죠.
1: 그, 네, 네. 밀려 우리에게 네.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 식별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의 일상 자신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이라든지 혹은 하느님의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양심 성찰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음 묵상과 같은 과정이 없이는 사실 건강한 영적 식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바쁜 일상 혹은 선택의 어려움 안에서도 반드시 차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0: 네.
1: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0: 네.
1: 영적 식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거나 정답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0: 네. 네.
1: 영적 식별의 진정한 목적은 성찰하는 그 과정 자체이고
0: 네.
1: 그 과정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영적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해 나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자 신앙생활이라는 점 오늘 네. 영적 식별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억하고 싶었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0: 예. 아, 우리 신앙인의 삶이자 신앙생활을 정말 건드리는 그런 식별이라고 들어도 괜찮을까요?
1: 네.
0: 그런데 이 식별을 하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뭐, 예, 높은 이상만 가지고 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이웃과도 더 좋아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뭐 희망도 커지고 또 나의 신앙도 더 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 기도밥상 풍성하게 차려주실까요?
1: 네. 이제 다가오는 그 다음 주 화요일 9월 네네. 달이 시작하면서 이제 네. 9월 1일은 저희 가톨릭교회에서 매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0: 네.
1: 우리 전체 지구 생태 환경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날을 맞이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생태 영성을
0: 와.
1: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0: 예.
1: 나눠보고자
0: 아주
1: 합니다.
0: 현대적인 영성입니다.
1: 네.
0: 예.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1: 네. 이제 8월도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신부님 9월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맛난 음식 배불리 먹었네요. 네, 영적 식별이라는 게 어렵고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는 걸 잘 배웠습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그 앞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가만 생각하기보다 이 선택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한 번쯤 성령께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끝곡으로 백설 니카쇼가 부르는 내 삶을 그대에게 드리오니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연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4: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이 화가 나 보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겉으로는 생글생글 거룩한 척을 하면서도 속은 온갖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신부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척좀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척,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척, 속으로는 비난하면서 겉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 척,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척. 그것은 위선이다. 차라리 공부 못하면 못하겠으니 알려달라.

달라 말하고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니 잠시 기도를 못하겠다 말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지 말고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위선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 누가 보기에 훨씬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늘 다 같이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선한 이들아. 너희가 겉은 누추해 보이지만 속은 생기를 돋는 꽃처럼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선함과 진심으로 가득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베풀어 주신 선함과 진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인도 위에 보도블럭 사이에요. 그 작은 틈 사이에 풀이 자라서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리고 돌담에도요. 그 작은 돌틈 사이로 풀이 자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말이죠. 틈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자랍니다. 이렇게 틈이 좀 있어야 생명도 자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린 너무 빈틈도 허락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흔히 틈만 나면 딴짓한다, 틈만 나면 논다, 너 틈만 나면 어딜 가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요. 틈이 나면 딴짓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어딜 좀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고요. 빛도 들어오고 새로운 생각들도 자랄 테니 말입니다. 저도 잠시 틈 내어 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자리 정말 좋네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소유 권순일이 함께한 틈 듣고 왔습니다. 빈틈 없는 사람보다 조금은 틈이 있어야 사람도 보이고 웃음도 보이고 내 힘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틈에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요. 잠시 틈 내기 딱 좋은 시간 5시 5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아우, 하루 만에 만났다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세훈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봉님도 반가워요, 꾸벅. 큰절로 인사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MJ 레나님이 오랜만에 출석이요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워요. 프란님도, 설디님, 저는 혼자서 하는 일이라 듣기 모드로 늘 청취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서 일할 때가 많았어서 그런 시간 동안 나 너무 혼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라디오를 진짜 애청했습니다. 나의 친구이기도 하고 나의 수다 동반자이기도 하고 서로 떠드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기동님도 찬미예수님, 설디님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이제 지나갔으면 해요. 아, 그러니까요. 되게 미련 있죠, 이 더위가. 아직도 안 가고 오늘도 너무 더웠습니다, 진짜로. 그 예보에 찍히는 더위 온도가 31도, 32도인데 예보만 그렇고 실제로는 거의 막 35도, 6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는데 그래도 곧 가겠죠. 자,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를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76년의 가톨릭신문 함께 펼쳐볼 텐데요. 용신부님과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은요, 영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반값에 반하다 영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요. 해당 기간에 지역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최대 %%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와우, 많은 환급 금액이 있겠는데요.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의 팀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또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면 최대 14만 원, 5인 이상의 가족은 5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합니다. 영천 여행 계획을 한번 해야 되겠죠? 지금 여행이 오면, 영천으로 놀러 오면 여행값이 반값! 반값이라는 게 좀 큰 오늘의 힌트네요. 최대 몇 퍼센트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줄까요? 1번 10%, 2번 50%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10%, 2번은 50%. 우리가 이거는 이제 기본 산수를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100%가 이제 그거 최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의 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10%, 2번은 50% 생각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으로 이정현의 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현의 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우리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그곳이 좋은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여기 참 좋습니다. 영천이요. 반값 할인 타이틀로 내놓으면서 여행 경비의 최대 땡땡 퍼센트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는데 우리는 안 된대요. 경산이랑 청도, 경주, 포항, 청송, 대구, 군위 등은 6개 시군의 주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아쉽지만 제외됩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 가을에 영천을 찾는 분들은 할인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천이 대구에서 가면 빨리 가면 뭐 4, 50분, 조금 더 거리가 있다 하면 1시간 이내로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천을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친한 지인이 영천이 고향이라 뭐랄까요?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도시인데 영천의 반값 할인을 받으려면 경산청도, 경주, 포항, 청송과 대구군위를 제외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놀러 가기 좋기도 하고요. 영천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으니까 꼭 반값 할인 아니라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제외하고 가을에 영천을 찾는 분들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할인 받을 수가 있을까요? 1번 10%, 2번 50%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반값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10%, 2번은 50%예요. 반값 할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정답을 마구마구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문자번호는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세훈님이 신청해 주신 켄의 썸머타임 듣고 올게요.

0: 켄의 썸머타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50%였습니다. 반값이니까요. 경북 영천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반값에 반하다 영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할인율이 50%니까 이거는 놓칠 수가 없겠죠. 여행 경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건데요. 신청은 여행 7일 전까지 가능하고 지정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방문해야 합니다. 경비는 모바일 영천사랑 상품권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고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영천하면 유명한 게 출렁다리도 있고 임고서원도 있고 보현산 천문대도 유명하고 은혜사도 있지만 영천성당도 좋습니다. 1893년 용평공소로 문을 열었고요. 1935년에 영천본당으로 승격이 됐는데 보통 이 당시에 설립된 성당들이 프랑스 신부님들의 영향으로 고딕 양식 건물로 축조되는데 이곳은 스위스 신부님의 영향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만날 법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오래된 그런 성당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정답은 반값 50%였습니다. 1200님께서 50% 하시면서 청도라서 아쉽지만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 어르신들 행복 전하고 사무실로 기소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어르신들 찾아뵙고 보람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우리 1200님 오늘의 행복은 100%이시군요. 좋습니다. 9820님 2번 진짜 할인 많이 되네요. 좋아요. 아주 빨리 날씨도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할인 진짜 많이 되죠. 50%까지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시원해지면은 찾아볼 곳이 영천 딱 정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166님도 2번 50%, 8529님도 2번 50% 보내주셨고요. 9480님 2번 50%요.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더위는 언제쯤 가시나요? 오늘도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네요. 더위도 반만, 딱 반만 사라지면 좋겠어요. 진짜 반틈만 사라지면 좋겠다. 더위가 만약에 다 사라지면은 겨울이 오는 거니까 반만 사라지면은 시원한 가을 날씨가 되는 거겠죠? 에어컨 저도 하루 종일 키고 있어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얼마나 나는지. 3604님께서 오 영천 회사 다니는 저요 크크 퇴근하려고 시동 딱 틀자마자 나오는 설레라 영천 대뜸 퀴즈 크크크크 하시면서 정답 2번 영천에 맛집도 많아요 놀러오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영천에서 회사 다니시는 3604님 맛집은 원래 그 지역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맛집 리스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놀러가기 전에 한번 여쭤봐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8515님도 50%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0553님도 2번 50% 영천 가자 하시면서 2332님도 2번 50%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50%고요. 세훈님이 영천하면 출렁다리네요. MJ레나님은 영천성당 궁금해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영천 방문하시면서 영천본당도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디앤드류님께서 제 몸무게 반만 빠지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몸무게 반틈이나 빠지면 큰일 나요. 쓰러져요 이 더위에. 진짜 조금씩 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홀쭉이도 아니야. 이건 뭐라고 표현해? 까시?
1: 120kg.
0: 자꾸 침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도 한 번에 반틈 빼실 수 없으니까 반틈까지 빼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씩. 저는 항상 오늘 내일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걸 꾸준히 가져가면 되니까 우리 앤드류님 응원드립니다. 저도 살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살이 좀 빠졌다가 살짝 또 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또 돌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너무 어려워. 앤드류님을 응원하면서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저희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용 유스티누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신부님 항상 아, 이거 이제 오늘은
1: 영,
0: 이 버전 이렇게 준비해 오시나요?
1: 연구합니다. 지난주 망쳐가지고.
0: 아니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아, 어땠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0: 오늘은 아주 한음. 정확하게.
1: 아, 예.
0: 네. 도레미파솔이었나요?
1: 뭐 절대음감 가지신 분? 뭐였는지
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그거 아세요? 수능이 네? 85일 남았대요.
1: 수능요?
0: 네, 수능이랑 우리가 수능이 너무 뭐지? 멀리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수능이요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로 85일, 100일도 아예 안 남았어요.
1: 두 달,
0: 네. 두 달 정도 남은 거죠. 두 달 조금 넘게.
1: 두 달 보름.
0: 두 달 보름.
1: 네.
0: 두 달 보름인데 사실 아, 수능 칠 때 기억나세요?
1: 아 나죠. 저는 뭐 아주. 네. 생생하게 수능 칠 때.
0: 진짜요? 어떤 기억이 있으신데요?
1: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삼형제 제가 막내거든요.
0: 막둥이.
1: 그러니까 이제 벌써 수능만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별로 뭐
0: 감흥이 없으신 거.
1: 저희 집에 이제 전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0: 네.
1: 이렇게 루르드 기적수라고.
0: 네네.
1: 그거를 이제 손주 이제 수능 치러 가면.
0: 네.
1: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주잔에 따라가지고 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0: 수능 만점 받을 것 같다.
1: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은 다 그걸 한 잔 묻고 갔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고3 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수능 칠 때 할머니가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 나는 저거 안 마셔도 되겠다 했는데요. 어머니가
0: 가지고 오셨어요.
1: 그걸 또 찾아가지고 따라가 묵고 갔어요.
0: 만점 받으셨나요?
1: 아니, 그렇다기보다 신학교를 입학했지.
0: 신학교는 혹시 어떤 네. 그 기준이 있어요? 뭐 내신 몇 퍼센트에
1: 아,
0: 정시가 뭐 이렇게
1: 그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제 입시 전형이 바뀌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저희 네. 때는 이제 수능의 커트라인 점수가 있었어요.
0: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1: 네. 이제 그걸로 커트라인을 잡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 때는 뭐 이 신청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30명 정원에 항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0: 네.
1: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0: 근데
1: 이제 요즘에는 뭐 내신 5등급이다, 내신 3등급이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신부님이 되고 싶은
0: 네.
1: 이제 고등학교를 마친 이런 사람들 또는
0: 네.
1: 대학생 중에서 과연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성소로 식별할 수 있을까?
0: 네.
1: 과연.
0: 그러니까 뭘로 뽑는 걸까 궁금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라는 이 성적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막상 신학교를 졸업해 보니
0: 네.
1: 라틴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 철학
0: 뭐
1: 논리학 뭐 이런데
0: 네.
1: 최소한 이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은 갖추어야 된다.
0: 기본 소양이 있어야 된다.
1: 네. 지금 기준이었으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0: 왜요?
1: 저 때는 이제 수능만으로 가지고
0: 정시...
1: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0: 네.
1: 저 때 98학번 때 24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0: 그 밑으로는
1: 떨어졌죠.
0: 아.
1: 이제 그 밑으로 되면 아 이제 신학교 수업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0: 따라가기 힘들 수 있어요.
1: 근데 제가 그때 243점 맞았거든요.
0: 오, 높은 점수.
1: 아니, 240점 커트라인에 243점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0: 원래 30명.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1: 아, 근데 막상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해 보니까
0: 네.
1: 아쉽지 않. 이 점수로 이 신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0: 너무 힘들었고
1: 적응이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0: 2년이나요?
1: 공부 방법을 몰라 가지고.
0: 아.
1: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찍기만 하면 되는데.
0: 그렇죠.
1: 신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0: 한다니까.
1: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0: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1: 네.
0: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했는데 시험 치면 서울대 들어가요. 이제 집중력과 공부 방법을 안다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랑 아 오늘 수능이 85일 남았다고.
1: 남았어요. 네.
0: 아 나는 그래서... 오늘 가는 해랑 무슨 상관인가 했더니 그것보다. 자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자 힘내세요!
1: 힘내세요. 자 오늘 저희가 그 1976년도로 가보잖아요.
0: 76년.
1: 네 76년도로 가보네. 이때 예, 기사들을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976년에 가톨릭 신문 읽어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7월 25일 베트남서 선교사 26명 추방, 17명의 가톨릭 신부들과 9명의 수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트남에서 추방됐다. 프랑스 신부 중 한 명인 35세 리오 신부는 베트남 당국은 선교사들을 모이게 한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베트남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0: 1976년 8월 29일 천주교 중앙협의회 8.18 북괴 만행 규탄 성명 발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는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괴군의 기습 살상 행위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고 한미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는 데 대해 경악과 의분을 금치 못하는 동시 천인 공노할 광신적 살인 집단 만행을 철저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1: 1976년 10월 17일 제5차 전국 울뜨레야. 광주시는 9일 제5차 전국 울뜨레야에 참석한 꾸루실리스타들을 거시적으로 환영. 시내 간선도로변에는 태극기와 새마을 깃발이 나부꼈고 환영 아취가 세워진 시내 진입로에선 경찰 사이드카가 전국에서 몰려오는 전세버스 35대를 대회장까지 에스코트했다. 이상 1976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전국의 네. 울뜨레야에 참석한 꾸르실리스타들을 거시적으로 환영해서 태극기와 새마을 깃발이 나부낀다. 이렇게.
0: 네, 네.
1: 당시 시대상이 좀 그려지는 듯하죠.
0: 76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울뜨레야 일단 울뜨레야가 뭘까요, 신부님?
0: 아, 울뜨레야. 울뜨레야는 이 꾸르실료를 다녀온 꾸르실리스타들이 정기적으로 뭐 월 1회 이렇게 하는 월 모임의 이름인데요.
1: 네.
0: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꾸르실료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나?
1: 그럴까요? 네. 꾸르실료.
0: 꾸르실료.
1: 네.
0: 이 스페인 말입니다. 에스파뇰인데 영어로 표시하면 코스.
1: 코스.
0: 이제 뭐 이제 단계 네. 뭐 이런 건데 꾸르실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짧은 어떤 뭐랄까 이제 단계적 실습 뭐 네, 이런 네. 건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꼼포스텔라.
1: 꼼포스텔라.
0: 산티아고 있잖아요. 산티아고의 마지막 여정 이제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다는 이 그 꼼포스텔라 거기에서. 이제 스페인의 주교님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리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이 시작됐는데
1: 네.
0: 이게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뭐 평생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3일간의 어떤 짧은 교육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네. 이제 이 하는 것을 이름을 꾸르실료라고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은 아 단기 교육 이렇게 그냥 이해해요.
1: 단기 교육.
0: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1: 이걸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꾸르실리스타.
0: 네, 리스타 하면 이제 사람한테 붙이는 거거든요.
1: 리스타.
0: 그래서 이제 꾸르실리스타 하면 이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꾸르실리스타들의 모임을 울뜨레야. 울뜨레야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가자 가자 뭐 이제
1: 앞으로 어떤 뭐 이런 거
0: 구호예요. 이제 이 한 산티아고 여정 400km의 여정들을 이렇게 걸을 네. 때 마지막에 힘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힘내는
1: 울뜨레야
0: 힘내라 아자 아자
1: 뭐 그런 거구나.
0: 뭐 야야 뭐 이런 것처럼
1: 울뜨레야
0: 울뜨레야 울뜨레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이 울뜨레야 이제 꾸르실료를 갔다 오시면

0: 네.
1: 이제 노래를 하나 배워옵니다.
0: 어떤 건가요?
1: 데 콜로레스 해가지고 이제 뭐 데 콜로레스 하면 이제 콜로레스 이제 영어로 컬러거든요.
0: 네.
1: 우리 하느님 안에 모여진 이 하느님 백성은 각자 각자의 고유한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떤 이제 아주 환란한 빛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자 하는 이제 이 꾸르실료 이 무슨 이 단가 같이 노래 부르는 이 이름이 데콜로레스.
0: 데콜로레스.
1: 네, 그래서 구호도 외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꾸르실료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꾸르실리스타가 아닙니다.
0: 생생했는데
1: 갑자기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0: 아니 근데 근데 정말 설명이 잘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광주에서 전국에서 전세 버스가 35대가 왔다는 거는
1: 네네.
0: 엄청 많은 인원이잖아요.
1: 이게
0: 전세 버스에 보통 30명
1: 45인승.
0: 45인승.
1: 아, 그때는 없었나? 40명 잡지 뭐 그러면.
0: 그러니까요.
1: 40명 잡고 35대 하면
0: 140대.
1: 140. 맞나?
0: 맞죠.
1: 140명?
0: 140대가 아니라
1: 1400명.
0: 1400명
1: 맞네. 15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왔다.
0: 근데 안 되겠다.
1: 이때가 76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나라에 꾸르실료가 도입된 게 1967년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고
0: 10년 아닌데
1: 이제 이때쯤 되면 아마 조금 전국적으로 그런 꾸르실리스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10년 상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0: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전세버스 35대였는데 많이 네네. 없던 시절이면 지금은
1: 거의
0: 막
1: 거의 다 왔다 뭐 이래 봐야
0: 그런가 봐요.
1: 이제 전국 어디서든 이 울트리아 모임을 하면 이제 네. 전국의 꾸르실리스타들이 가가지고 꾸르실료 3박 4일의 여정을 이 사실은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0: 네.
1: 알 수가 없습니다.
0: 갔다
1: 온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거든요.
0: 알고 가면?
1: 알고 간다고 해서 알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수업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대했는데 혹시나 실망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어떤 기대도 없이
0: 때는 너무 있는 좋았...
1: 그렇죠. 뭐 하는데 나 진짜 좋았다 하면 이 사람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보다 더 큰 기대하거든요.
0: 그렇죠.
1: 와 정말 좋겠지.
0: 너무 내가 좋겠지.
1: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라 막 했는데 이제 그 기대 때문에 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함구령을 내립니다.
0: 그게 함구령이 네. 나오는 거군요.
1: 저도 몰라요. 왜냐, 저도 안 갔다 왔으니까. 하지만 본당이 있으면 본당에 이제 꾸르실료 갔다 가는 사람들 또 기도도 해주고
0: 분들.
1: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환영식도 해주면서
0: 네.
1: 옆으로 이게 좀 듣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대충은 알지만 사실은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다. 그리고 교구에는 이제 비단우에바라고 해서
0: 네.
1: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꾸르실료가 있어요. 단기 수업 3박 4일에
0: 네.
1: 이것도 엄청 좋습니다. 청년분들도 비단우에바.
0: 청년분들은 비단우에바.
1: 네, 이제 성인들은 꾸르실료.
0: 꾸르실료.
1: 지난주에 요번 교구에서 이 꾸르실리스타 요번에 몇 차 했더라? 하여튼 뭐 있었어요. 파견식이 있었어요. 네, 우리 동기 김대시 신부님이 요번에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우리 MJ 레더님이 네. 꾸르실료가 전통이 아주 오래됐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1: 네.
0: 올해 2026년 6월 꾸르실료 운동 한국도 60주년 기념.
1: 그렇죠.
0: 제18차 서울대교구 울트리아 연결고리기도 발대식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67년에 시작했다 했잖아요.
0: 네.
1: 벌써 60주년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두둥.
0: 이번에 저희 성당에서도 세 분 가셨어요. 라고 MJ 레나님이.
1: 네. 상격성당 축하드립니다.
0: 다녀오시면은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충만해서 오실지.
1: 갔다 오면
0: 네.
1: 이제 그 꾸르실리스타들 이미 갔다 오신 선배들이
0: 네.
1: 얼마나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0: 나도
1: 가는 모습 오는 모습만 봤는데 막 트렁크 다 들어주고요.
0: 그 끈끈함이 또 있군요.
1: 끝나면 또 막 찾으러 가고요.
0: 네.
1: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0: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1: 그런 거
0: 수도
1: 있죠.
0: 있겠다.
1: 네네 있습니다.
0: 그리고 이 기사에 눈에 띄는 게 새마을 깃발.
1: 네.
0: 새마을 깃발과 함께 아치의 어떤 환영 그런 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에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6년이잖아요.
0: 네.
1: 76년에 우리나라의 이 그 새마을 운동. 저는 79년생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76년에는 어땠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0: 교과서에 있죠. 뭐.
1: 그럼요. 이제 근면 자조 협동. 새벽종이 울렸네. 젖

0: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 청소차가 오면서 이게 테이프로 틀었어요. 아, 테이프로 틀면 그러면 전부 다 집집 앞에 나와갖고 우리 집 앞을 쓸었거든요.
1: 그러니까 알아요.
0: 이게 외국 같으면 이렇게 보통 잔디 이렇게 뭐 이렇게 깎고 네, 이런 네, 것들 네. 자기 집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요즘엔 벌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정신은 뭐냐면 네. 함께거든요. 함께.
1: 함께.
0: 온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협동.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자. 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자. 경제개발 5개년 뭐 그렇죠, 계획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단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했던 이 새마을 운동이 이 당시에 이 꾸리시리스타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꾸리시리스타들이 이런 새마을 정신과 함께 이런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자라났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60주년을 맞을 만큼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으로 용신문은 알고 있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그런 저희가 정리를 그렇게
0: 아멘.
1: 두 번째 소식이 두둥. 8.18 북괴 만행 소식.
0: 네.
1: 보통 이거를 판문점 독괴 만행 사건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0: 어른들은 그렇죠.
1: 네, 어른들은 네.
0: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한 번쯤 들어봤다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1: 그렇죠.
0: 오늘 76년 기사를 보면서 가톨릭 신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을까
1: 이제 네.
0: 규탄하는 성명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면. 미군과 한국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자르던 중에 이제 북한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전해졌던 사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분단 이제 휴전이 53년에 됐으면 이제 채 20년쯤 됐을 이 시기가 아무래도 긴장도 많고
1: 네.
0: 이제 아직까지 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저희는 너무 오랜 시간 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지만
1: 이 당시에
0: 좀 경각심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 좀 이제 와서는 좀 서로서로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이상 누구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건 없었으면
1: 네.
0: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신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이 당시가 그러니까 한 20년 안쪽이었을 네. 테니까 이 그런 긴장감이 이 기사의 어조에도 드러나 있기는 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경악과 의분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천인 공노할 광신적 살인 집단의 만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이 기사에서 뭐 이런 워딩을 쓸 때도 어떤 느낌으로 쓰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0: 이때 당시 전 국민이
1: 그러니까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로 와서
1: 그렇죠.
0: 뭐 그랬던.
1: 근데 지금은 많이 흐려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네. 남북의 이 긴장이 이어져 오고 있는. 보잖아요.
0: 맞습니다.
1: 50년이 흘렀는데 긴장도 그렇고 더 그냥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0: 우리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또 네. 계속해서 9시에 바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1: 좋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처음 전해드렸던
0: 아.
1: 베트남에서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76년에.
0: 네네. 아, 이거 좀 할 말이 좀 많은데요.
1: 네.
0: 이게 단순히 76년에 이제 추방됐다. 이것만 우리가 들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베트남에는 선교가 언제 됐을까?
1: 언제 됐을까요?
0: 우리나라는 언제죠?
1: 우리나라
0: 지난주에 했잖아, 내가. 전화번호. 1784. 1784. 이렇게. 우리나라.
1: 아니, 이것만, 이 손짓만 기억나고.
0: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판을 보면 이제 이게 나온다니까요. 1784. 베트남은요, 1533년이에요.
1: 1533년.
0: 네네. 200년,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이제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냐시오에 의해서 이제 선교가 됐고요.
1: 훨씬 앞섰는데.
0: 그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 8세기에 베트남에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박해의 원인들은 다양하게는 있지만
1: 네.
0: 뭐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특히나 선교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박해였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 베트남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가가지고 1862년에서 1883년까지 프랑스 식민지로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1954년까지 이 프랑스가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끼쳤네요.
1: 네.
0: 그래서 보니까 13만 명이 거기에서 순교를 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이제 성인이 안드레아 둑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하면서 이제 기념일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117명의 성인이 베트남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104명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 96명이 베트남 사람, 또 그 안에 보니까 50명이 사제이고 59명이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1: 결이 좀
0: 우리나라는 103명 순교 성인 중에 대부분이 평신도예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1954년 이후에 이제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이 공산 정권이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이 가톨릭이 우호적이었어요.
1: 그 전에
0: 뭔가 좀 우호적인 어떤 부분들 있으면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종교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뭔가 조금씩 있다가 이 1976년 이제 베트남이 전체가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1: 네.
0: 이 조금 이제 사회주의 안에서의 종교에 대한 감시 또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프랑스 있을 때 베트남 수녀님들, 신부님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1: 네.
0: 식민지도 있었고 뭐 한데 보니까 800만 명이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
1: 베트남.
0: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기존의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권에서 이제 그렇게 종교에 대한 부분을 허락한, 물론 감시해야겠지만.
1: 네.
0: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주교님도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좀 간섭이 좀 있기는 있지만.
1: 네.
0: 대신 내가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세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신 외국에 나갔다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등등의 다양한
1: 괜찮은.
0: 우리가 뭐 조금은 알 수도 있는데 베트남은 지역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지역 출신 우리나라의 대구에도 어떤 베트남 이렇게 근로자들을 보면
1: 네.
0: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직장에 다니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톨릭이면 거의 대부분은 모든 주민들이 가톨릭 신자다
1: 가톨릭
0: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조금 이렇게
1: 신기하네요.
0: 네. 가톨릭 베트남 좀 신기해요.
1: 문화가 또 그 이렇게 반영이 된 네, 모습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단순히 그냥 76년에 추방됐다 이렇게만 보면 게 아니라 베트남 안에서의 가톨릭의 어떤 그 역사,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산 정권 안에서 프랑스인들이 이제 그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엄청 컸기 때문에
1: 네.
0: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기사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부분들 또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미 이런 박해의 역사 안에서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쉽지만 떠나야 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하지만 지금도 베트남의 가톨릭은 엄청나게 강하다.
1: 네. 신자 수로만 따지면은
0: 네.
1: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10% 뭐 12% 뭐까지 이야기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리나라 5천 명에 10% 몇죠? 40몇만 이렇게 봐요.
1: 네.
0: 근데 베트남 800만 명이라.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뻥하고 추방당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용신부님이 어떤 앞뒤 흐름을 짚어주시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안타깝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맞아. 어쨌든 어려운 시대를 계속 지나오면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거는 신앙 공동체의 힘이 아니었을까?
0: 그럼요.
1: 생각이 듭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1: 손을 잡아야죠.
0: 그럼요. 그게 더 강해져요.
1: 네,
0: 더 커지고.
1: 결속력도 그렇고.
0: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으면 이제 가톨릭 신자 비율이 1%다. 어머 짱내 갔는데 1% 하면 1억 명이거든요.
1: 인도에 이렇게 많은 인구 수가 많네.
0: 네,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 수에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숫자로 비교하면 네. 그리고
1: 수치 자체가
0: 문화적으로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오히려 더 잘 보존되고 또 더 잘 이어져 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신자인 가정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의 어떤 뭐 주님의 은총 배려.
1: 신앙이 대물림 되는
0: 그러니까 이게 성소수도 물론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사제수 수도자 수들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많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학생들 요번에 지금 저도 지금 대구가톨대학교 전체 교수회의 갔다 왔거든요. 네. 베트남 재학생들 수가 엄청나게 중국 다음으로 이제 엄청나게 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베트남 말 배워야 되나? 잠깐만.
1: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아.
0: 깜깜치. 인사 정도는 우리가
1: 그렇죠, 그렇죠.
0: 잠깐만.
1: 환영할 때는 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네네. 자, 그럼 1976년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0: 이 좀 이제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도 뭔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 냉전 시기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정리하고 또 하면서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까지 오는데 필요 없는 과거는 없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으면, 없었으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좀 아쉬움, 어떤 이런 거고, 지금은 이제 그 과거들을 발판으로, 과거의 부족함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1: 더 노력하자! 다짐해보면서.
0: 노력하자!
1: 노력하자! 다짐해보면서, 용신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신부님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고 했던가요? 비틀즈의 인기는 시간이 흘러도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비틀즈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는데요. 비틀즈의 역사와 음악을 시각과 청각으로 옮겨놓은 그런 체험형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곳에 가면 비틀즈를 오롯이 느껴볼 수 있겠죠? 비틀즈 하면 예스터데이 하고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곡의 원래 제목이 스크램블 에그였대요.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적인 현악 앙상블을 듣고서는 눈을 뜨자마자 피아노 앞에서 꿈에서 들었던 곡을 썼는데 가사가 없어서 임시로 스크램블 에그라고 적어뒀었다네요. 예스터데이도 좋지만 스크램블 에그라고 하니까 폭신폭신하니 부드러운 느낌도 들죠? 우리도 가끔은 꿈을 꾸잖아요. 밤에 눈을 감고 꾸는 꿈도 있지만 눈을 뜨고 꾸는 꿈도 있습니다. 밤에 꾸는 꿈은 놓쳐도 오늘은 낮에 꾸는 꿈 하나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 꿈을 향해 노력하면 오늘이 멋진 예스터데이가 될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꿈은 눈을 감았을 때만 꾸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려주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꿈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한국 국민 과반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55%가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이라고 답한 사람은 45%였습니다. 매우 비호감도 18%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미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한국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비호감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숨진 이른바 효순 미선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이들은 39%였습니다. 한 해 만에 부정적 인식이 16%포인트나 급상승한 겁니다. 한국만 유독 미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지난 6월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미국 신뢰도는 2022년 83%에서 올해 35%로 급하락했습니다.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영향으로 꼽힙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37개국 국가 중 51%가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호감도는 2022년 31%에서 올해 51%가 됐고 스페인에서도 같은 기간 37%에서 54%로 급등했습니다.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의 지위는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 그리고 동맹국과의 합리적 대화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깨지고 있습니다. 동맹국 삥뜯기, 일방적인 관세 압박, 무리한 전쟁이 이어지며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초로 40조 달러, 약 5경 6천억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 이자 비용만 1,400조 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추락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응답자의 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맺어진 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원하고 우리도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국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혈맹 미국 없는 세계 질서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CPBC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이브로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위샤샤!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위샤샤!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위샤샤! MG 새마을금고 보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6: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9: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퇴근길 시사 텐션 한껏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문을 엽니다. 오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예. 양당이 모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느 한 당이라도 좀 좋으면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왜 한국 정치는 항상 이 모양일까요?
1: 뭐 둘 다 안 좋은 것도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아, 저쪽 당이라도 좋으면은 큰일인데.
0: 아, 그래요?
1: 둘 다 안 좋으니까 다행인데.
0: 제일 좋은 네. 거는 두 당이 다 좋아서 이렇게 경쟁도 좀 잘하고 서로 자극도 되고 그랬는데, 제 느낌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당이 엉망이라서 다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나락으로 가는 게 최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2: 네. 오늘 김한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숨을 여러 번 쉬는 건 처음 듣습니다.
1: 아니, 저도 네. 딱 맞는 말씀인데 둘 다 둘 다 괜찮다.
0: 예.
1: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정치인이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선서하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정치 자체가 국민들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다라고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0: 예.
1: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거든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니까 저도 참 뭐 보람을 잘 못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죠. 한숨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0: 네. 김한규 의원님, 저희 또 시사천국 예.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초창원 의원님처럼 뭐 좀비에 물린 것처럼 아팠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정계은퇴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2: 네,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0: 예.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자, 위기에 빠진 당, 정 뭐 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처음으로 30%대가 나왔습니다. 뭐 여론조사별로 좀 이미 30%대가 나온 것도 있기는 했는데 뭐 아주 좀 유력한 건 아니라서 먼저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국정 긍정평가 38.9, 부정 57.9%가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4%포인트 빠진 거예요. 42.9에서 38.7. 아, 지난주가 아니라 이거는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가 3자를 앞으로 찍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해서 그게 맞은 거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일단 한재원 의원님한테 먼저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빠졌다고 좀 보십니까?
2: 이번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0: 예.
2: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뭐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해서 지지율이 빠진 건 아니고요. 전 내부의 갈등도 지지율 빠지는 요인이 주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로 그것도 힘없는 약자들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우리가 전세, 월세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사실상 강남 몇 프로만

0: 그 집값을 잡는 데 목표를 둔 것처럼 비춰졌죠.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공원 뭐 그런 공급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 집을 그랬더니 용산 공원에 우리 서울에 어떤 녹지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쉼의 장소이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에 또 집을 짓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것에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호남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게 처음에는 그 사탕 바른 말처럼 이제 들려서 너무나도 좋아한 호남도 이제 이게 정말 과연 구현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네. 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요한 원인은 정책입니다.
1: 정책이다. 예, 조목조목 다 짚어주셨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2: 인정하기 싫은데 좀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2: 다만 이제 두 개 여론조사가 하나는 세부 결과지가 공개돼 있지 않았고 둘 다 예, 부정 평가 원인을 물어보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추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호남 쪽에서 떨어진 거는 당내 갈등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지층 간의 결합은 융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1: 예.
2: 이제 당내에서 의원들 간에 정치인들 간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봉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원래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를 자주 치르니까. 근데 이제 지지층들은 본인이 뽑은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는데 그 상실감이 예전 전당대회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고.
1: 예.
2: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결국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이제 지지층한테 와닿는 것 같고
1: 예.
2: 그게 뭐 지지층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 이런 여론조사 때 약간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1: 예.
2: 그렇다고 하면 범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다른 당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한재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게 없는 게 좀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1: 아.
2: 보통은 우리가 다른 당에서 비판하거나 언론을 비판해도 이건 잘 되지 하면서 우리 대통령 우리 당을 지지해야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그렇군요. 이게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계속 하락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그 개별 종목이 뭔가 이게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등에 뭐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고 뭐 그래야지 이게 되는데 아직 바닥을 아직 못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2: 바닥
1: 좀
2: 본 거죠.
1: 본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0: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엄 이후에 예. 이 정권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예.
0: 전 정부보다 그래도 일은 하겠지. 실제로 이제 국무회의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을 하는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게 기대치만큼 안 되는 거죠. 집도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구하기가 어렵고 전월세 난 그리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은 그 예전 전 정부보다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 예.
0: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올라가다 지금 빚을 져서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치안까지도 안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체감하기에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이 현재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그런 인식들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9월 달은 여당의 시간이고 10월 달은 야당의 시간인데 이제 9월 달은 정부가 예산안 발표하고 그러면 그중에서 해당 지역에 도움되는 것들을 여당 의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이제 반전될 계기가 있고 10월이 되면 아무래도 국감이다 보니까 이제 여당 정부의 잘못들이 좀 지적되는 시기거든요.
1: 예.
2: 그래서 9월이 저희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저희 당 전부 다 의원 워크샵을 가게 되는데
1: 예.
2: 여기서 뭐 심길전해서 다음 주부터는 반전을 해야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이 원래 국민 눈높이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를 네. 여당이 얼마나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바꿔낼 수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여당이라고 무조건 따르게 되면 그거 자체로 또 유능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여당인데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세제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뭐 저는 그런 고민이고 이번 주말을 토대로 당의 좀 전략이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장이 있거든요. 일단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8월 24일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해서 2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는 좀 핵심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향해서 오만한 권력자다. 예,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오만해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을 전략공천한 거는 뭐 정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짓이다. 뭐 마시가 정당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여러모로 당과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친명계는 이거는 평론이 아니라 무당이다. 뭐 우물에 침 뱉지 마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이건 김한규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표정이 좀 미묘하시네요.
2: 네.
1: 일단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2: 저는 기사만 조금 봤고 예, 예. 일부러 안 봤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인이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면 그거는 또 이제 세게 이제 대응되는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또 일각의 또 지지층한테 소구하려는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1: 예.
2: 그게 오히려 당내 갈등을 촉발시키는 거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치인이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뉴스에 나온 부분만 보면 동의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왕정 귀족종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는 비판의 지점은 알겠어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예.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도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좀 과한 비판이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전당대회 때 본인이 지지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선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소구하는 내용이 딱 나와서 뭐 일각에서는 또 지지하는 분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 예.
2: 근데 전당대회 이후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전해서 논쟁을 더 증폭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뭐 비판하는 평론가들끼리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제이긴 하죠. 원체 센 발언이시니까.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시민 작가가 뭐 이 진영에서 정치인이었고 장관도 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도 하고 또 이제 여러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평론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레이어로 좀 이게 인식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시사저널이 올해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중에 1위했거든요. 작년에 3년 연속 1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직접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좀 뭔가 내부 총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유시민 작가 말이 맞나요?
0: 저는 의원님? 유시민 작가 저도 안 봤는데요. 네.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이제 텍스트로만 좀 훑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산적인 지적은 비판이고
1: 예.
0: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적들은 비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훨씬 더 비난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약간 민주당적 시각이시네요.
0: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류의 그런 평론은 그 양쪽 진영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분을 보면은 대부분 다 본인에게 유리한 편하게 그런

0: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쏟아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게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겨질지, 그리고 정책을 갖고선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여러 가지 뭐, 아무튼 국민을 위한 그런 얘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영에서 순수하게 어떤 주도권 싸움, 뭐,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1: 예.
0: 그리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당신들은 계속 30대 프로로 떨어질 거다, 지지율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 못하니까 괜찮다라기보다는 전 민주당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저는
0: 그래서
1: 국민의힘도
0: 저는,
1: 잘했으면
0: 예,
1: 좋겠어요.
0: 저는
1: 이렇게
0: 정부가
1: 훈훈하지?
0: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잘할 수 있거든요.
1: 예.
0: 지금 정책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보안 수사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1: 예.
0: 경찰을 개혁해서 또 폐지, 경찰 폐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외부의 견제 시스템이 보완될 때까지, 그리고 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지금도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으로서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거는 아무튼,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1: 예.
0: 우리가 같이 합쳐서 박수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 저는
1: 예,
0: 공감합니다.
1: 뭐 당내 세력 간의 권력 투쟁으로 좀 보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또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그46% 정청래 후보가 받은 이 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든, 뭐 그거는 이제 그분의 자유인데, 그 비명행사 예전에 많은 의원들이 당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비명행사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 이렇게 참 반발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대통령 연찬, 아니 그러니까 연찬에 만찬이 있었어요, 당 지도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쌍둥이도 약간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른데 다른 거를 강조를 하면 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당정간, 당청간 화합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최민희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은 러브샷도 하시고. 예, 그뭐좀 화합이, 봉합이 되는 건가요, 이 갈등이?
2: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당대표 후보 세분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1: 예.
2: 원내대표도 참석하셨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냥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대요. 초반에 뭐좀 서먹서먹하다 나중에는 좀 술이 들어가시니까 서운한 얘기도 서로 막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꿍하고 계속 가슴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들끼리는 상당히 빨리 정리가 됐어요.
1: 예.
2: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지지층들은 여전히 앙금과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 정치인들이 본인이 대표하는 지지층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뭐 그런 노력은 없는 것 같고, 뭐 순차적으로 필요한 거죠.
1: 예.
2: 그리고 지금 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되면 당내 갈등이 마냥 더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지층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내려가서는 여하튼 공도동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라고 희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왼쪽 진보 쪽을 너무 소홀히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뭐 증축, 재건축, 그래서 하여간 중도 확장, 중도 보수로까지 확장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다시 키려는 거 아니냐, 워낙 당내 분란이나 갈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배려하겠다라는 신호를 읽혔는데, 때마침 김민석 대표가 그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아마 지지층을 조금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한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이뇨한 의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1: 반대하셨었죠?
0: 예.
1: 예.
0: 그분은 온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어떤 철학을 갖고 그분을 임명했다기보다는,
1: 예.
0: 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임명을 고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정도를 갖고서는 좌회전 클리크라고 한다면은,
1: 네.
0: 아마, 왼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거 온건 보수인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동의할 수 없는 인사여서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지지층들은 아직

0: 같은 분을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청와대의 그런 움직임은 좀 자제하고 실제 민생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색채를 가진 정당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민주당의 진보 색채를 가지신 분들이 이탈한다는 걸로 아까 전에 읽으셨잖아요.
2: 네.
1: 조국 혁신당도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뭐 조국 원장은 통합을 반대했던 전직 그 지도부였죠. 이현주 의원 강덕구 의원 지역구에 무조건 후보 내서 사실상 떨어뜨리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2: 뭐 1년 반 후에 선거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이른 일인 것 같고요.
1: 그렇긴
2: 뭐
1: 하죠. 예.
2: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지금 뭐 당대표는 아니시니까 우리 당으로 치면 이제 민주연구원 같은 예, 싱크탱크의 원장이신 것 같은데 여하튼 감정적인 골이 있는 거죠. 특히 조국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해서 우리 당 후보랑 세게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국회 내에서 같이 일을 계속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 항상 같이 힘을 모아서 저지시키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갈등 관계가 있거나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다만 예, 뭐 저희가 주도해서 가고 이 진보 야당들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일이 주였지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뭐 주요 과제로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워서 같이 추진하고 이런 노력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1: 예.
2: 이분들도 뭐 2년 동안 좀 서운한 게 쌓였을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나 청이나 좀 진지하게 그분들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하진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죠. 네.
1: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아까 전에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다 요것만 소개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1.9%였는데 호남 지지율이 55.7%였는데 지난주보다 21.2%포인트 한 주만에 급락을 해서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제가 장동혁 대표가 작년 8월 말에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위기설이 대략적으로 11월 위기설, 12월 3일 비상계엄 위기설, 그 다음에 2월 윤석열 뭐 1심 선고날 때 위기설, 4월 위기설, 6월 지방선거 직후 위기설 한 6-7번은 제가 위기설을 본 것 같아 대략적으로. 근데 그거를 다 뚫어내고 1년을 다 채웠어요. 오늘 그래서 취임 1주년에 맞았거든요. 일단 음성 듣고 와서 한재 의원님 표정이 묘하신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1: 예.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있고요.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탈환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1명 정도 갔다고 제가 뭐 보도로 봤거든요.
0: 예.
1: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근데 뭐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1주기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11분은 가셨다고 하지만 11분 가신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1: 예.
0: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하시는 말씀들은 강경 발언들, 그야말로 강성 당원들에게 이제 구미에 맞는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예,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당권 본인이 장악하겠다. 그리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평가를 도입해서 의원들까지도 평가하겠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의 경우에는 새로 뭐 선출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못했지만 위협을 한 거죠. 내 밑으로 줄서기 해라. 그래야지만 다음 공천 때 내가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래도 보험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뭐 소통에 대한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소통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아시게

0: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 언중이 가장 우리 당이 제소한 게 72건이거든요.
1: 아, 그렇게 많아요?
0: 네, 그렇게 많습니다. 오. 그중에서 93%는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은 20몇 건인 것 같고 손해배상 청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통을 할 수 있는 당으로 여겨지는지 이제는 그게 이제 배치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나가겠다.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원내가 필요하거든요.
1: 예.
0: 장동혁 대표께서는 원내에서의 본인의 고립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1: 예.
0: 그냥 공허한 메아리 다시 한번 장동혁 표의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본인의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1년을 한 10번 얘기했어요. 지난 1년, 앞으로의 1년, 1년, 1년, 1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임기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리더다 이렇게 상찬까지 제가 한 거를 봤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자신감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위기설을 많이 겪었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가 가장 제가 봤을 때 위기인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뭐 일반 대다수의 의원들이 저는 비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뚫고 간 거는 지금 올림픽공원의 시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한재현님은 강성당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당원들이 아닌가 이제 남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재신임 투표를 하든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장 지지를 받는 대표 정치인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1: 그렇군요.
2: 예.
0: 그러니까 뭐
1: 한재 의원님.
0: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지층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이 가장 바닥일 거다. 다시 치고 올라갈 거다. 근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래도 강성 지지층은 제가 봤을 때 5% 정도 되고 하지만 그분들이 몇 프로 되는지 사실상 알 수는 없는 거죠.
1: 예.
0: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반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총선을 앞두고서는 누가 될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년을 강조를 원래 이렇게 순탄하면은 1년 강조 안 하거든요.
1: 예.
0: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본인 임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도 의총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실까요? 아니 기자회견이 1주년이 됐는데 와서 멋지게 의총에서 발언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2.0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1: 예.
0: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도 말씀드리는데요.
1: 아, 그래요?
0: 원래 자신 없을 때 대면을 못합니다. 지금 의원들 대면을 못하는 그 모습은 본인이 기자단에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그 위치나 아니면 그분의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요.
1: 그런데 이제 다른 좀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이 뿜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최근 예전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 길을 쓰고 뭐 피하거나 막 올림픽 공원에 가거나 그랬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한번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환하게 악수하는 모습도 나와가지고 이제 장동혁 이제 자신감이 올랐구나 막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예.
0: 네, 제가 알기로는 눈을 잘 안 마주친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눈을 안 마주쳤어요?
0: 원래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1: 예.
0: 눈을 마주치거든요.
1: 아,
0: 그게
1: 그렇군요.
0: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1: 예,
0: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 그 김한규 의원님, 그 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 맞습니까? 일각에서 얘기를.
2: 그렇게 타당의 제2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0: 그러니까
2: 것 같고.
0: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2: 실제로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지지율이 여하튼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30%대까지도 오는 거 보면

0: 분명히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보수층, 구구층이든 보수층이든 지지자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뭐 우리 쪽의 지지 뭐 전략 자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0: 국민의힘이 저희 당 전 당대표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좋아하시는 국민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3: 근데 뭐 예. 우리가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3: 아 이게 김민석 대표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대표가 다른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1: 예.
3: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전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부적절한가요?
3: 나는 너를 좋아한다.
1: 예.
3: 네. 뭐 당원들은 당신을 정말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1: 아.
3: 그게 우리 전체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자리가 더 공고해진다면은
1: 예.
3: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 다 모두 알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현재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이진숙 의원까지도 포용하는
1: 예.
3: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당으로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뭐 상대당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유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부적절했다. 너 오히려 전략적이다라고 보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띄운 게.
3: 네. 네. 저는 조롱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이진숙 의원 말씀하셔서 오늘 이거 여쭤볼게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했고 대부분의 야당은 이제 퇴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분 표결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결과는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 반대 1, 무효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거는 결의안이 뿐이고 뭐 제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또 이제 본회의에서 전체 3분의 2 국회의원 찬성해야 되니까 그건 뭐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 다 오늘 표결에 참여하셨죠?
0: 네.
3: 네.
1: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님은 찬성을 하신 거죠?
0: 비밀 투표인데.
1: 예.
0: 반대하신 분이 한 분하고 무효 한 분이니까.
1: 예.
0: 뭐 아니 저는 당연히 찬성을 했고 예, 저는 예. 윤리위에서 저기 국회 운영위에서도 제명이 아니라 촉구가 아니라 윤리 특위를 열어서 이 사안은 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희 당 의원이 느끼는 이제 불만은 상당한데 뭐 여하튼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네 분이나 투표를 하셔갖고 약간 놀랐어요.
1: 네 명이요.
0: 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한재 의원님을 포함해서 조경태, 우재준, 김혜지 의원님이 투표하셨는데
1: 예.
0: 뭐 그중에 누가 무효고 누가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소한 두 분 이상은 찬성을 하셨다는 건데
1: 예.
0: 저는 이 사안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극우든 극자든
1: 예.
0: 여하튼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거를 깨는 거는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뭐 표결은 어떻게 하든 이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해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네. 앉아 계신데 이게 이제 원래 뭐 인선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비밀 투표가 원칙인데 맞습니다. 한재 의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뭐 어디다 찍으셨나요? 그러니까
3: 원래 저희 의총에서는 예. 모두 다 표결 불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표결 불참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1: 예.
3: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탈하기는 그러니까 의총에서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뭐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토 중에 한 일부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1: 예.
3: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1: 근데
3: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 아 내가 한 얘기 아니다. 난 그냥 학술의 장만 열었다고 하는데 그런 증오의 그런 목소리들을 증폭시키고 국회 갖고 왔다는 것은 그거는 책임이 이진숙 의원에게 오로지 있다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하겠고 우리 다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1: 예.
3: 자율투표에 맡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 의총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 의총에서 저는 자율발언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 와서 저는 표결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
1: 기권하셨어요?
3: 이유가요.
1: 예. 예.
3: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구 시민들이 이진숙 의원의 성향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투표를 해서 뽑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선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진숙 의원이 두 가지를 해야 이진숙 의원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인데 하나는 일단은 사과를 해야 돼요.
1: 예.
3: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우리 당에게 우리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지어준 진 이런 무게
1: 예.
3: 너무나도 큰 부담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이진숙 의원을 저는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당에서 제명이요?
3: 예. 당에서 먼저 제명하고
1: 예.
3: 그러고 나서 그 추후에 민주당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 진짜로 3분의 2 우리가 정말 국회에서 표결까지 간다면 이런 이진숙 후보 의원이 사과도 안 하고
1: 예.
3: 그리고 우리 당에서 어떠한 그런 윤리위에서 조치를 안 한다면은 저는 표결장에 들어가서 찬성을 누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우 예. 이게 제가 그 네 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예, 뭐 조경태, 뭐 김혜지, 우재준 그리고 한재 의원까지 이 네 분이 국민의힘 징계 대상이 될까 봐 약간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하는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당론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운영 그러니까 김승수 수석께서 나오셔서
1: 예.
3: 운영위에서는 우리가 다 뭐 반대를 했기 때문에 표결도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게요. 어떠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죠.
1: 예.
3: 그러니까 시간이 한 2시부터 우리가 본회의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장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제가 일단은
0: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구구 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우리도 세미나 열어달라 주최해달라라고 하는 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공개적으로 구구 세력을 비판하거나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많은 의원들이 좀 심하다, 문제 있다, 최소한 5.18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1: 예.
0: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한재 의원처럼 용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를 짚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4.3이 일어난 제주가 지역구인데
1: 예.
0: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이 5.18하고 최근에 저희가 성평등가족위에서 합의 처리한 이 일본군 위안부 뿐이거든요.
1: 예.
0: 나머지들은 아직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있는데 최소한 법으로 금지하는 5.18이나 일본군 위안부 정도는 국회에서 막아줘야 다른 논쟁으로 계속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이.
3: 아닙니다. 그 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진숙 의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5.18이 성역이냐고
1: 예.
3: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역 맞습니다.
1: 우리
3: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학살 맞고요.
1: 예.
3: 성역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제주도 얘기해서 최근에 이제 네. 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이
0: 네.
1: 있어가지고 지금 뭐 시끌벅적합니다. 온 나라가 네. 그래서 뭐 그 도경장이라는 사람이 실종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본인하고 연락이 됐다라고 하고 이거를 묵살해 버리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또 사망 신고까지 뭐 해가지고 지금 경찰 개혁 논란이 벌어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경찰 개혁을 해라 뭐 이렇게 한성숙 총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비판도 많이 나와요. 약간 유체이탑 화법 아니냐 지금까지 다 뭐 몰아주고 일단 제주도가 또 지역구시니까
0: 네.
1: 지금 이거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경찰 개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 뭐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이 검찰 그러니까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될 정도로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광지인데 위험한 지역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게 되면 일단 제주도민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제주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개인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국가의 과제인데
1: 예.
0: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사소하게는 이제 혼자 일하지 못하고 팀으로 일하고 항상 이런 부분에 결제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요번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만 수사에서도 이렇게 암장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국민의힘과 일각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1: 예.
0: 그것도 이제 송치를 하게 되면, 아니면 불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하거나 그것도 이제 통제 장치인데, 경찰 자체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통제하는 방안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 수사권을 몰아주고 나서 그러냐. 근데 이제 권력기관은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예.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저희는 뭐 견제 예외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김남희 의원이 지금 경찰개혁 TF 단장을 만나서 맞고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사실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3: 근데 뭐 실종 사건 관련해서는 뭐 보안 수사권과 직접적인 관련 없다고 하지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더 견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더 예.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는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실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근데 보면은 수사 역량 또는 뭐 내부에 이제는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보안 수사권 폐지 전에 했어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은 내부에서만 통제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전에 보안 수사 뭐 정치 검찰 1%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를 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함으로써 삶이 더 안전하고 더 문제가 없어졌는지 이건 좀 뒤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예. 대한 수사도 지금 11개월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이제 수사심의가 열렸고 한 달 내에 처리해라 이렇게 예. 요 결론이 났죠.
3: 그러니까 예.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향응이나 어떤 금품을 받아서 문제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원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외부의 견제 장치 없이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국민 우려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3: 지금 경찰 개혁을 해서 이걸 풀어날 거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이제 조작 기소 특검
0: 네.
1: 이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요. 지금 박성중 수석 대변인이 9회 중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받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되느냐. 근데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거는 수기가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의원님?
0: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죠. 예, 1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문제가 있는 수사였다고 생각하지만 조작 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그런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건 좀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1: 예.
0: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처리하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원내 정책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고심이 많이 느껴지네. 짧게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3: 제가 봤을 때는 기소수사 분리로 인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약자들은 네.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권력자나 정치인은요. 특검을 이용해 갖고서는 그 칼을 권력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요. 공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특검에 아예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을 넣는 거는 비판의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좀 제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짧게. 아니,
0: 그래서 예. 예, 공소 취소 규정을 빼고 예. 뭐 특검을 해야 되지 않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알겠습니다. 독자적으로 공소 취소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김한규, 한지아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시사천국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에어컨은 언제 끌 수 있는 거냐고, 제발 더위가 물러가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마침 절기에 따른 한국인 날씨 공식이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은 에어컨 켜기 위해 청소하는 날이고, 추석은 친척 모이면 에어컨 켜야 하는 날, 개천절은 안심하고 에어컨 덮개 씌운 뒤 내복 꺼내는 날, 수능은 전기장판 켜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위에 날선 마음은 비우시고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여름과 이 늦더위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 궁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모던 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들려드렸습니다. 자, 수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이야, 오늘도 정말 전국이 폭염 속에 정말 너무 늘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끄고 싶은데 아니 이거 언제 꺼야 할지 아니 이제 에어컨 전원선을 뽑아놔야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뭐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절개 따른 한국인 날씨 공식이 몇 년 전에 SNS에 등장했을 때 왜 어린이날이 선풍기 꺼내는 날이고 추석이 선풍기 넣는 날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등장했던 그 날씨 공식은 그런데 이젠 뭐 선풍기 얘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고 추석 때도 에어컨 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새로운 버전으로 나와서 개천절이 돼야 겨우 에어컨과 완전히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물론 9월이 되면 지금처럼 에어컨을 설마 종일 켜야 하는 날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설마. 지금의 늦더위도 어떻게 하면은 잘 즐기며 넘길 수 있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힘내서 지내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한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수요일 2부 오늘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신청곡은 혹시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다 못 들려드리면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꼭 틀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즈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님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정예호님께서 가브리엘 중대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호님 어서 오세요. 이지영님께서 중대 여러분 오늘 안녕하세요. 저 화 안 났어요. 이지영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영님 다행입니다. 화 안 나셨다니. 아유 참 너무 다행이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 거죠? 어서 오세요. 류영진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은 1시간 야근하고 집 가는 차 안에서 들어요. 혼자만의 시간 좋네요. 아, 퇴근 시간이 보통 6시인데 지금 7시 즈음에 퇴근하시는 거니까 그 1시간은 추가 야근으로 또 계산이 되는 거군요.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대 간단하게 요거트와 계란 베이글로 저녁하고 오늘은 집에서 조용하게 들으려다가 몸이 찌뿌둥해서 뒷산 산책 중입니다. 저희 뒷산 수락산에 있는 오리 가족들 소개해요 하시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 참 굉장히 우리 다영님은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몸이 찌뿌둥 하면은 날도 흐리고 그런데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아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정말 건강한 그 습관, 체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리가 이게 한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마리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10마리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가족은 한 10마리쯤 되나? 사진도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라볶이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따라 어묵을 많이 넣어주셔서 행복합니다. 왜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갔을 때도 떡이랑 이렇게 어묵을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보면은 떡이 한두 개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묵이 한두 개 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기분이 좋긴 하죠.
아, 라볶이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전이네요. 맛있겠다. 박진경님께서 나 오늘은 별일 없었는데 별일 없이 잘 보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내주셨습니다. 진경님. 그러니까요. 다 요대로 지금까지만큼만 요대로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보낼 수 있길 화이팅!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자, 오늘도 음저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 준비했고요. 이어서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990년대 청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캠퍼스 드라마의 주제가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풋풋한 모습과 함께 그 시절의 청춘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인데요. 자, 먼저 만나볼 곡은 1990년부터 시즌 1, 2로 이어지며 1994년까지 방송된 드라마죠. 우리들의 천국의 주제가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입니다. 우리들의 천국은 당시 대학생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꿈과 고민을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청춘 드라마였는데요. 시즌 1에서는 홍학표와 염정아 등이, 시즌 2에서는 장동건, 김찬우, 전도연, 최진영 등이 출연하며 당시 청춘 스타들의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진실도 시즌 1에 출연했지만 이미 스타로 자리 잡은 뒤였죠. 시즌 2의 주제가였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이 곡은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청춘의 설렘과 풋풋한 사랑을 담은 멜로디가 드라마 속 장면들과 어우러지면서 당시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방송된 드라마 내일은 사랑의 동명 주제가입니다. 노래는 1992년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이후종 씨가 불렀는데요. 이 드라마 역시 지금은 익숙한 이름이 된 배우들을 대거 배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병헌은 데뷔 1년 만에 첫 주연을 맡아 스타로 발돋움했고, 박소현과 김정균, 김정난도 이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시절 청춘 드라마의 주제가는 풋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순간 드라마 속 캠퍼스 풍경이 떠오르고 그때 배우들과 함께 우리의 젊은 날까지 소환되곤 하죠. 드라마는 끝났지만 노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을 다시 듣는 순간 우리의 그 시절도 잠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시절 청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캠퍼스 드라마의 주제가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이후종의 내일은 사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90년대 캠퍼스 드라마 주제곡들 만나봤습니다. 야, 이때 진짜 이 캠퍼스 드라마의 인기는 엄청났었죠. 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오래전인데. 김현주님께서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이재진님께서 비의 보이스니 모두 참고하세요. 김상은님께서 지각했는데 벌금 면제해 주세요. 네, 상은님 언제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벌금은 사연 하나로 하면 어떨까요? 사연 하나, 재밌는 사연 하나 보내기, 그게 지각에 대한 벌입니다. 박진경님께서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서 미소천사에게 너의 따뜻한 손으로 쓰담쓰담 해줘 했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담쓰담 해줘서 좋았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엄마 이젠 배 안 아파요 이러는데 주책맞게 울 뻔했어요. 아이고. 와, 눈물 터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네. 아유, 참.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살아. 진경님, 딱 지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나를 먼저 걱정해주는 이 미소천사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아유, 부럽다, 부러워, 정말. 김미라님께서 퇴근하고 오랜만에 들렸는데 좋은 곡들에 오늘의 피로가 풀리네요. 아유, 미라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도 좋아하실지 한번 볼까요? 프롬의 느린 여름의 노래.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8185님이 보내주셨네요. 쩡디, 제가 오늘 일 때문에 목포에 차를 몰고 갔었거든요. 업체 사람들과 미팅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세상에, 자동차 키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 미팅 장소에 들고 갔던 건 기억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결국 견인하기로 했는데요. 견인차 기사님과 함께 서울 오면서 얘기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기사님 작은 누나가 무화과 농장을 하시는데요. 서울 사람은 완숙도 안 되어서 달지도 않은 무화과를 몇만 원씩이나 주고 사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근데 진짜 완숙되면 물러줘서 상품성이 없은 게 못 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무화과 못 먹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라고 했더니 기사님이 기다려봐요 누나한테 연락해볼란께 이러시며 전화하시더니 원래는 택배 불가능한 완숙 무화과 한 박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인생의 이벤트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나 봐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8185님의 신청곡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차키를 결국엔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유, 정말 당황하셨겠네요. 저도 예전에 차키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서, 와, 이때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고생하셨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아주 마음씨 좋은 그 견인기사님 만나서 뜻하지 않은 선물도 받고, 참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면 안 돼요. 항상 친절하게 좋은 마음으로. 결국엔 그게 나한테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과 태도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 세상살이의 이치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좁잖아요. 정말 너무 좁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어디선가 누군가와는 연결이 돼 있을,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8185님, 또 차키를 잃어버리셨지만 이 무화과 선물에 이어서 음저풍의 사연도 소개되고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유, 그 좋은 일이 두 배, 세 배로 막 생기고 있네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수정님께서 외근하고 퇴근하는 중이에요. 쭝디 인사드려요. 아이고, 외근이 늦으셨네요. 퇴근이 덩달아 좀 늦어지셨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외근하시면서 저녁 식사는 하시고 일하신 거죠?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돼가는데,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끼니는 제때제때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정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4239님께서 저도 운동회의 추억 있네요. 전 국민학교 다녔어요. 마스게임 복장으로 짧은 치마였는데 엄마가 하얀 나일론 천 사와서 재봉틀로 뚝딱 만들어주신 예쁜 솜씨로 만든 치마가 생각나네요. 아, 우리 어렸을 땐 진짜 이 운동회가 정말 아주 큰 이벤트였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적에 소풍 갔던 기억보다 운동회 했던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으로. 그리고 또 소풍은 사실 그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함께 가는 거지만, 운동회는 왜 엄마 아빠 뭐 혹은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의 어떤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 내가 운동회 할 때는 뭔가 가족 중에 내가 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모든 가족이 나를 위해서 막 총 출동해 준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막 만들어주고, 굉장히 그게 기분이 좋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운동회 때 뭐 마스게임, 그 여학생들은 마스게임 이런 거 했는데, 복장이 그때는 기성품으로 파는 복장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마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 재봉틀 하나씩은 꼭 있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준 그 옷은 옷 입고 운동회도 하고 마스게임 했던 그때 기억도 나네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만능이었던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우리의 엄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735님께서 쭝디 내가 팬들 있기 팬들이 나 있기 궁금해요. 오빤 뭐예요? 어?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팬들이 있기 팬들이 나 있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팬들을 잇는 게 낫지 않을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팬들이 나를 잇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좀 약간 좀 슬플 것 같아. 차라리 팬들은 날 기억해줘도 그게 이기적인 진짜 순수하게 솔직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서로 잊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는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마련돼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마음껏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돼 있으니까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끝없이 대기 줄이 늘어진 가게들이 눈에 띄는데요. 땡볕에도 비가 내려도 최소 40분 정도는 기다리는 걸 감수하며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바로 짬뽕입니다. 짬뽕 특화 거리까지 있는 군산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짬뽕이 처음으로 탄생한 지역입니다. 항구도시 군산은 18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교들이 정착하면서 중국집이 하나 둘 생겨났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짬뽕도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만든 최초의 짬뽕은 하얀색이라고 하죠. 짬뽕을 처음 만든 인물은 중국인 진평순인데요. 1899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집을 열고 끼니를 거르던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남은 재료를 모아 국수 한 그릇을 차려줬는데 그게 바로 이 짬뽕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때 음식과 함께 학생들에게 건네던 말, 밥은 먹었냐? 라는 중국어 쯔판. 이 쯔판이 사투리 차폰으로 변형이 되며 국수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나라 군산에 도착해선 짬뽕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가사키 짬뽕의 하얀색 국물은 전라도 손맛이 더해져서 지금의 빨간색 얼큰한 맛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짬뽕 애호가분들은 다양한 해물, 고기가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맛을 좋아하시죠. 재료들을 모아 센 불에 볶고 육수를 끓여낸 한 그릇은 뒤섞인 재료 때문에 오히려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도 남은 재료 같다고 여겼던 시간들, 또 쓸모없이 보였던 자투리 시간도 뒤섞이면서 짬뽕처럼 결국 맛있는 한 그릇을 완성하는 거겠죠? 그 원조 맛이 궁금해서 언제 군산에서 짬뽕 오픈런 하러 한번 가야겠어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여명이 부른 사랑한 후회였습니다. 아,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저는 아까 그 하루 끝 언박싱 이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데 침이 나와가지고 아주 혼났네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바로 이 짬뽕이 아닌가. 저 짬뽕 좋아하거든요. 예, 중국집 가면 자주 가는 거 아니니까 아 이거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맨날 이 고민하게 되는, 참 언제까지 이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이 고민 안 하려고 그래서 짬짜면이 있는 중국집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아 애매해. 짬짜면은 둘 다 최고의 맛은 아니야. 애매해 맛이.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진짜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제 주변에도 짬뽕만 드시는 분 꼭 계세요. 짬뽕 이 재료가 섞이면서 얼큰한 육수와 만들어낸 그 맛. 아유, 많은 분들이 그 얼큰한 그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군산이 짬뽕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군산에서 짬뽕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 군산의 유명한 짬뽕집은 뭐 최소 뭐 40분 1시간 웨이팅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갔을 때 진짜 한 4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짬뽕 드시러 주말에 일부러 군산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지역의 여러 식당들이 더 유명해지고 군산의 모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잘 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다음에는 그 짬뽕집 맛집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군산에 제가 한 식당밖에 맛을 못 봤으니까 다음에는 꼭 다른 식당들 돌아가면서 한번 맛 봐야겠어요. 짬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음식도 엄청 맛있다고 제 지인이, 군산에 사는 제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아유 짬뽕 말고도 다른 메뉴도 너무 맛있다고. 김현주님께서 갑자기 짬뽕 생각나네요. 짬뽕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크. 아 현주님 저하고 약간 취향이 비슷하시네. 아우 저도 짬뽕 면보다는 밥을 더 좋아하거든요. 박진경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짬뽕도 짬뽕이지만 팔보채가 더 맛있는데 크크크. 진경님 그걸 누가 몰라요? 가격 차이가 얼만데. 그리고 팔보채는 혼자 가면 못 먹잖아요. 둘이 가도 팔보채 먹기 좀 부담스럽잖아. 팔보채 정도 시키려면 최소한 4명은 가야지 먹는 메뉴잖아요. 아 참 진경님은 너무 뻔한 말씀을. 개중엔 또 혼자서도 팔보채와 짬뽕까지 해치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참 부러워하는 그렇게 대식가들 너무 부러워요. 요즘에 다 맛볼 수 있어서. 진경님은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김수정님께서 곱창에 소맥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요.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저녁 만찬 중에 이 곱창에 소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유 참 너무 맛있으셨겠네요.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곱창 먹을 바엔 고기 먹지. 저는 차라리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낫지 곱창이 굉장히 비싸던데. 곱창 맛을 모르는 이 어린이 입맛. 예, 여기 저 쭝디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곱창 맛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김미라님께서 저녁으로
시오콘부 파스타 해먹으려고 준비 중인데 짬뽕 땡기네요. 좀 매콤하게 해서 짬뽕이다 하고 먹어볼게요. 아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뭐 나만의 새로운 짬뽕 레시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매콤하게 맛있게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오늘 2부 가사 읽어주는 쭝디 있는 날이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6381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쭝디 형님, 2006년에 발표된 신승우님의 Dream of My Life라는 곡을 가사 읽어주는 쭝디에 신청합니다. 대학생 시절 교수님께서 꿈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며 수업시간에 공유해 주신 곡인데요. 바쁜 일상 중에도 꿈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가 멋진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보니까 야, 심현보 씨가 작사를 또 했더라고요. 삶이란 바다 위를 헤엄쳐 나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노래 Dream of My Life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나 써버린 것일까 모자란 지금을 위해서 손틈새로 스쳐 지나는 바람 같은 시간들 오랜 열병처럼 앓게 하던 사랑과 무릎 휘청이게 하던 세상과 그 안에 춥게 서 있던 나는 어디까지 온 걸까? 내가 믿는 것들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더 큰 바램 같은 것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손 내밀면 점점 멀어지는 내일과 늘 조금씩 아쉬웠던 어제와 막연한 오늘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삶이란 바다 위에 저만치 나를 기다리는 무지개와 같은 꿈을 찾아서 난 믿을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 하나 아직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은 저 먼 바다처럼 펼쳐져 어떤 날은 두려울 만큼 잔잔하고 어떤 날은 사납게 출렁이지. 삶이란 그런 날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 일 없이 행복하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어리석지 않는 두 눈을 갖게 되고 항상 따뜻한 두 손을 가지길. 오름과 그름 앞에서 흔들림 없는 내가 되길. 어느 날 문득 지도에도 없는 나만의 섬 하나를 찾게 되듯 평생을 나와 함께한 하나뿐인 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I believe my life.

음접풍의 가사 읽어주는 쫑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284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음접풍을 닮았어요. 함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접풍을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어떤 가사일까 너무 궁금해지네요.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보컬팀 포레스텔라가 전하는 위로의 노래 바람이 건네준 말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날 스쳐가는 바람이 나에게 건네는 말, 긴 슬픔에 잠긴 고개를 들어 잠시 저 하늘 위를 보라고, 저 높이 날아오르는 새들처럼 어제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네. 눈부셨던 또 애태웠던 기억은 여기 놓고 오늘을 살아가라네. 지금 난 어디쯤 왔는지 또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저 숱한 날들을 지나오고도 매일이 처음처럼 아득한 나에게 꽃이 피고 시든 자리에 다시 또 꽃이 피듯 살아있다면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라고, 상처 입고 쓰러질 때마다 내 등을 떠밀며 바람이 건네준 말,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은 그 말, 긴 슬픔들은 내가 행복을 깨닫기 위해 세상이 건네준 선물이란 걸. 자, 이제 오랜 방황의 끝을 맺고 새로 불어오는 저 바람을 맞으라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음작품 가족들이 신청해 준 두 곡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6381님이 신청해 주신 신승훈 씨의 Dream of My Life. 이 곡은 정말 이 신승훈 씨의 목소리에 심현보 씨의 가사가 얹혀져서 또 하나의 멋지고 웅장한 힐링송이 탄생된 것 같은 그런 곡이네요. 참 멋집니다. 심현보 씨는 이렇게 달콤한 사랑 이야기만 잘 쓰시는 줄 알았는데 참 다양한 주제의 가사들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심현보 씨 가사는 그 단어들, 표현들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846님이 신청해 주신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이 노래 가사가 음작품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더 꼼꼼히 더 자세히 잘 들어봤거든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음작품을 닮았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우리 청취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들 보면 이 누가 조금이라도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고민 있다고 글 하나 올리면 막 여기저기 너도 나도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고 응원해 주고 막 그런 청취자들이잖아요. 그런 청취자들의 모습이 아무래도 우리 2846님이 음저풍을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바람이 건네줄 말 같은 나에게 힘이 되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가사 읽어주는 쭝디의 추천곡들 보내주신 6381님, 2846님 두 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소, 성함,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듣는 시간 꾸미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미성님께서 발라드의 황제의 신승은 멋져요. 김영심님께서 처음 듣는 가사 읽어주는 노래인데 너무 아름답네요. 처음 듣는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은님께서 노래가 시 같아요. 오페라 같고요. 박효진님께서 시엄니가 포레스텔라 팬이셔서 콘서트 두 번이나 함께 다녀왔는데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이야, 아주 너무 너무 착하고 예쁜 며느리시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가수들

갈치찜 여기는 못 가봤네요. 제가 다른 데는 가봤는데, 아, 저도 그 빵집빵 진짜 좋아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9865님께서 정대님 군산 짬뽕만으로는 성이 안 차. 함열 빙주가 강력 추천하고픈 군산 이성당 빵집 추천드려요. 대전의 성심당만큼 웨이팅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곳 단팥빵과 야채빵은 예술입니다. 영국 국적의 형부도 반한 야채빵 강추요. 오늘 신청곡도 있어요. 혹시 리스트에 형주님 곡 없으면 한 곡 부탁드려요. 네, 역시 군산 하면은 대표적인 맛집들, 손에 꼽는 맛집들 다 같은 곳을 추천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0732님이 신청해 주신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준비했고요. 이어서 9865님이 제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김형중의 소년 함께 들으면 어떨까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6556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중대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뒷부분만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일부러 시간 맞춰 기다렸다 저녁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유난히 초저녁 샛별도 동그랗게 샛노란 달도 엽서에 나온 그림처럼 예쁩니다. 오늘의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여름밤 산책을 하며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느끼는 지금 이 충만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 여름은 이런저런 주변의 일들로 유난히 지치고 소가리와 무기력함으로 삶의 바닥을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님은 시간이라는 처방으로 덤덤하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밤의 습도와 눅진함, 살랑 부는 바람, 긴 해의 여유로움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여름을 힘들게 겪으며 50평생 처음으로 여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고 비로소 여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뭔지 모를 아련함이 남네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신청합니다. 아, 참 아주 굉장히 풍성한 충만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이 사연 속에 그 656님의 그 충만함을 그대로 아주 꽉꽉 채워서 사연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박진경님께서 와 사연이 시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정말. 자 그리고 양수정님께서 우연히 듣고 요즘 푹 빠진 노래 툭 신청해 보아요 하시면서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자, 두 분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656님의 신청곡 레디오헤드의 크립, 양수정님의 신청곡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김수정님께서 꺄 라디오 헤드 하트 뿅뿅뿅뿅. 라디오 헤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 사실 라디오 헤드가 이 크립 뭔가 몇 곡 빼고는 굉장히 난해한 음악을 하는 밴드거든요. 진짜 난해한 음악을 하는 밴드. 그런데 예, 그 라디오의 분위기 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양수정님께서 크립 들으며 나 대학 가면 꼭 밴드 할 거야 했는데 놀기 바빠서 동아리 활동 못했어요. 크크크. 네, 수정님. 밴드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파트? 악기예요? 보컬이에요? 와, 이게 제일 궁금하다. 왠지 수정님 막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밴드 보컬이 혹시 어릴 적에 꿈이셨다면 와,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직장인 밴드도 좋고 아니면 동네에서 뜻맞는 동네 친구들끼리 한번 밴드를 결성해서 재미삼아 취미삼아 그렇게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박진경님께서 어둠은 먹어 치워주고 밝음만 남기를. 광주 맛집 만추. 전 퓨전 한정식집 제일로 좋아하고 광주는 궁전제과 빵집이 제일 탑이죠. 아유, 말해 뭐합니까. 군산뿐만이 아니라 광주 뭐 이 전라도 쪽은 정말 음식으로는 아마 국내 최고 아닌가요? 전라도 음식이. 그거에 일을 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딜 가서 먹어도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그런 정말 진짜 맛있는 지역. 3968님께서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하기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아요. 3968님의 신청곡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결정장애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쉽지 않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결국 못 고르곤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건 선택할 줄 몰라서라기보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고 또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럴 땐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달라도 오후 4시 후회 없는 여러분의 선택은 저와 함께 기도의 오솔길 산책이겠죠? 주님을 향해 떠나는 오후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김정아가 부른 선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결정장애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북하기도 하고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네 글자 안에 우리의 여린 마음들이 참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걸 골라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네요. 또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일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주변의 시선을 막 신경 쓰다가 네, 결국에 가서는 선택도 못하고 막 지리멸렬하는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일이니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겠죠. 이럴 때 나를 붙잡아줄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조금은 덜 흔들리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잠시 후 기도밥상 시간에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박하얀의 노래입니다. 머물러라.

0: 기도의 요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양 만점 기도밥상 받을 준비 다들 되셨나요?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지내셨나요? 얼굴이 말쑥해지셨네요.
1: 네, 저는 뭐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빴던 여름 행사들 다 끝나고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려고 네. 다시 일상을 적응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0: 그렇게 보이네요. 좀 네. 얼굴이 왜 그런지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 이제 8월도 어느덧 정말 끝나가잖아요.
1: 네. 예.
0: 8월에 함께한 기도밥상. 자,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8월의 그러니까요. 마지막.
1: 네.
0: 예. 학생들도 이제 하나둘 개학을 할 건데요.
1: 맞습니다.
0: 개학을 하면 뭐 신부님도 조금은 덜 바쁘시지 않을까? 뭐 본당은 모르겠네요.
1: 네.
0: 어떠신가요?
1: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그냥 짓궂게 놀리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개학하는구나. 신부님은 아직 학교 안 간단다. 짓궂게 놀리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개학하고 하면 오히려 예. 저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돼서
0: 예, 예.
1: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수녕원에서는 저 지난주에 그 광주 예, 전라남도 광주 진월동 성당에서 복사단 아이들하고 신부님하고 수녀님 그리고 교류교사 몇 분하고 저희 수녀원에 뭐라 그럴까요? 뭐 체험?
1: 견학?
0: 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하루 왔었어요. 그래서 함께 수녀님들이 같이 조금 어떤 프로그램 짧은 거 해드리고 또 알베리오는 센터에 저희 사도직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각 부서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고 더욱 재미난 건 점심시간 정말 수녀들도 많은데 다 같이 아이들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1: 네.
0: 우리도 시끄럽지만 애들도 너무 시끄럽고 근데 애들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1: 네.
0: 예.
1: 아니 선생님들께서 예, 예. 그런 미디어 사도직 특별히 하시니까 아이들이 네. 그런 거 보고 체험하고 어떻게
0: 책이 만들어지나
1: 네, 활동하시는지
0: 네,
1: 예. 보면
0: 그다음에 거기 조그만한 스튜디오도 있으니까
1: 네.
0: 저희 선생님들이 뭘 이런 데서 뭘 녹음하지 뭐 이런 체험도 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불도 좀 켜보고
1: 네.
0: 그런 걸 해보신 것 같아요. 네.
1: 수녀님 방송 끝나고 담당자 수녀님 연락처 주시면 저도 저희 복사단 애들도 한번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너무 좋죠.
1: 네.
0: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미래의 성소자들.
1: 네.
0: 예. 야, 이제 저희 본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0: 예. 오늘도 우리 영혼 살찌우는 영양만점 기도밥상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영적 식별입니다. 오늘도 쉽게 다가오는 주제는 사실 아닌데요. 영적 식별.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오늘 수녀님께서도 오프닝 시간에
0: 네.
1: 잘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쉽게 우리는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0: 네.
1: 이처럼 사실 우리 삶은 정말 결정의 그냥 연속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인간은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끝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선택의 이유가 어떤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혹은 성공을 위해서 혹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인터넷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정보를
0: 네네,
1: 얻을
0: 맞아요.
1: 수 있어서
0: 네.
1: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0: 네.
1: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선택을 하는데 혼란이 오거나 혹은
0: 네.
1: 선택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혼란과 방황을 느끼기도
0: 네.
1: 한다는 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날일수록 더욱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0: 네.
1: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목표로 바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네. 흘러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에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식별에 관한 네.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영적 네. 식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0: 예, 사실 뭐 눈 뜨면서부터 그렇죠. 뭐 어떤 결정 장애를 막 체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1: 네.
0: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영적 식별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일상에서 무언가를 잘 선택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싶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말하는 영적 식별은 무엇인지 그 뭘 또 의미하는지 그냥 가장 쉽게 기초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영적 식별은 어떤 단순한 일상을 지내면서 무언가를 조금 더 잘 선택하는 어떤 기술적인 의미 혹은 어떤 것이 내 심리적으로 더 위안을 주나 그런 심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아닙니다. 네,
0: 네네.
1: 어떤 기술이나 인간적 심리의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식별, 바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리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0: 네.
1: 이끄는 것인가
0: 네.
1: 그것을 구별해내고 또 거기에
0: 네.
1: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0: 네네.
1: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느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과정
0: 네.
1: 이 자체가 영적 식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이게 하느님 뜻인가 아닌가?
1: 그렇죠.
0: 저도 좀 헷갈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제가 모르겠으니 주님 어떤 표지라도 좀 주세요.
1: 네.
0: 이럴 때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영적 식별이 단순히 뭐 그렇다고 뭐 내게 좋은 것만 이렇게 고르고 싶어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는 영적 식별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0: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그 정의 내리고 설명해 드리기 전에
0: 네, 네.
1: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영적
0: 네.
1: 식별에 관해 다루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식별에 관한 내용인데요.
0: 네.
1: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식별의 가장 핵심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네.
1: 참 예언자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아는 참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의 준수 그리고 회개 또한 정의를 앞세웠지만
0: 네.
1: 거짓 예언자들은 임금이나 혹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고
0: 네.
1: 허위의 평화를 내세우곤 합니다.
0: 네.
1: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0: 네네.
1: 열왕기 상관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0: 네.
1: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0: 예.
1: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임금 아합 그리고
0: 아합. 예,
1: 네,
0: 예.
1: 유다 임금 여호사팟이 있었는데요.
0: 네네.
1: 그 바로 옆에 있는 라못 길앗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네네.
1: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임금과 유다 임금은 전쟁을 해서 그 라못 길앗이라는 땅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런데 또 그들을 그 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 행위가 정당한가 확인받고 싶어서
0: 네.
1: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0: 우와,
1: 묻습니다.
0: 예언자도 되게 많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0: 예.
1: 이들 임금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 임금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0: 가짜네 가짜.
1: 네. 그런데 이때 열왕기 상관에서 나오는 참된 예언자 미카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0: 예.
1: 참된 예언자 미카야만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임금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예언을
0: 네.
1: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듣기 싫었던 내용.
0: 그렇겠죠.
1: 네, 일 수도
0: 네.
1: 있었겠죠.
0: 네.
1: 그런데 결국 그 전쟁의 결과 예언자 미카야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0: 네, 네.
1: 이처럼 다수의 의견이나 귀에 달콤한 말 혹은 상황적인 편의성 이것이 일단 하느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그렇네요.
1: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는 내가 가진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하느님과의 신뢰관계, 진리에 대한 충실성, 내 욕심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 아, 구약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해졌네요.
1: 네.
0: 우리도 살다 보면 괜히 좋은 이야기 겉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가만 보면 그게 큰 도움이 아니었네.
1: 그렇죠.
0: 나를 교만하게 만든 일이었네. 이런 생각도 드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정말 영적 식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렇고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신약 성경의 영적 식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내용이시라 생각합니다.
0: 네.
1: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갈라티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는 육의 행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분열, 시기, 분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육의 행실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바오로 사도의 안내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의 길인가 혹은 인간적으로 만족스러운 길인가 이것을 찾지 말고 어느 길이 더 겸손한 길인가 어느 길이 더 평화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찾으라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육의 행실, 성령의 열매 갈라티아서 5장의 내용도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육의 행실 중에서 분열과 시기, 분노 같은 그 행실을 특히 저는 이 분열 이간질 한다던가 있잖아요. 갈라지게 한다던가. 아니 우리 삶 안에서 우리
1: 그러니까요.
0: 뭐 이웃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치적인 데에서도 막 너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아우 하나로 좀 합쳐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막 이런 거. 이게 정말로
1: 육의 행실을
0: 육의 행실이야. 행실이네요.
1: 네.
0: 잘 알아들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 영적 식별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1: 네.
0: 식별을 잘하려면 무엇일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영적 식별을 위해 필요한 덕목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하고 쉬운 내용인데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덕, 바로 신덕, 망덕, 애덕.
0: 네.
1: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적 식별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 그리고 희망은 하느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마음,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이 믿음, 희망, 사랑을 늘 마음에 담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나는 사랑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자신은 없네요.
1: 네.
0: 저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은총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좋은 의지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어디로 흐르고 있지? 악인가 선인가 이 식별을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그래서 예, 예.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린 게 네. 방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것과 같이 이 네. 향주 삼덕 네, 사실 네. 모든 것의 기초인데
0: 네.
1: 신앙인들이 또 놓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 믿음, 희망, 사랑이 우리 모든 기본? 것의 네, 기초이자 네, 기본이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문.

0: 사제 중창단 위로가 부른 희망을 바라보아라 이어서 한 곡 더 듣고 왔습니다. 예, 백종원 마르코 시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영적 식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다음 질문 이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마음이나 떠오르는 생각만으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지? 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1: 네.
0: 예, 뭐 신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영적 식별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밥상 시간 시작하면서 영적 식별에 관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믿음, 희망, 사랑 이 향주덕에 네네네.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부터
0: 그렇군요.
1: 나옵니다.
0: 네.
1: 네, 영적 식별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아, 네.
1: 어떤 내가 생각해낸 것 혹은 나의 깨달음, 나의 행동 그것이 성경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제
0: 네.
1: 그러면 영적으로 올바른 길이지 않는다는 네. 이제 첫 번째 근거가.
0: 내 느낌에 너무 의지한다거나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도 들겠죠.
1: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교회 가르침과 그것이 어긋나면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서 그것과 어긋나지
0: 네네.
1: 않은가 돌아보아야
0: 네.
1: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성령은 당신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모순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이것은 바로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0: 아, 네.
1: 내 식별과 행동의 결과가 오직 나만의, 조금 더 나아가 내 가족만의 이득이 되거나 그 이기적인
0: 네.
1: 만족이 되어서는
0: 내 개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1: 네. 개인의 만족만을 향한다면
0: 네.
1: 그렇게 영적인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기준이 된다는
0: 네네.
1: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였듯이 성령의 은사는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토 1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0: 네네.
1: 이처럼 나의

0: 결정과 나의 행동과 생각이 나의 개인, 뭐 나의 가족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1: 네.
0: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가진 선택과 행동이었다라는 네, 네.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 세 번째, 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 네, 네.
0: 이것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1: 지속성이요.
0: 네. 네.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그 순간은 아하. 만족스럽고 달콤할지라도
1: 네네.
0: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잔잔하게 시간이 흘러도 그 기쁜 마음 혹은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식별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 영적 식별이라는 것이, 자 내가 이러한 마음을, 예를 들어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과연 영적 식별의 올바른 판단일까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영적 식별은
1: 그렇죠.
0: 그냥 그 순간 즉시적으로 즉시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그 행동의 선의가, 그 사랑이 혹은 그 평화가 지속적으로 기쁨이 유지되는가, 이것이 영적 식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영적 식별이란 단 한순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1: 네.
0: 나의 결정과 생각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가, 두 번째,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마지막
1: 예.
0: 세 번째,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기쁨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인가.
1: 네.
0: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영적 식별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예.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1: 네.
0: 드리고 싶습니다.
1: 이게 살다 보면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 걸음을 하다 보면 시민님 방금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떤 메마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어졌을 때 근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시간이 걸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0: 네.
1: 어떤 답을 주시거나 어떤 뭐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살다
0: 네.
1: 보니까 그래서 아 무고한 인내, 인내심과 항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때가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방금 수현님께서 네.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1: 네.
0: 열매에 인내가 들어가 있는
1: 예.
0: 이유도 바로
1: 네.
0: 그런 항구한 인내가 우리의
1: 예.
0: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예. 예. 뭐 저희 같은 수도자야 뭐 그렇게 걸림돌을 만나도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식별을 하면서 또 걸어가기는 하는데요. 우리 오석길 가족들이나 평신도들은 이런 과정이 이렇게 탁탁 막히는 것 같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일상 안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0: 네.
1: 네.
0: 무엇보다 영적 식별을 위해서는 그 매일이 일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 어떤 차분한 시간을 따로 갖고 싶긴 하지만 계속 일들이 우리에게는 삶에
1: 주어지죠.
0: 그, 네,
1: 네.
0: 밀려 우리에게
1: 네.
0: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 식별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의 일상, 자신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이라든지 혹은 하느님의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점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양심 성찰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음 묵상과 같은 과정이 없이는 사실 건강한 영적 식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1: 네.
0: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바쁜 일상 혹은 선택의 어려움 안에서도 반드시 차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1: 네.
0: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영적 식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거나 정답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1: 네.
0: 네, 영적 식별의 진정한 목적

0: 은 성찰하는 그 과정 자체이고 그
1: 네.
0: 과정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영적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해 나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자 신앙 생활이라는 점, 오늘 영적
1: 네.
0: 식별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기억하고 싶었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 예. 아, 우리 신앙인의 삶이자 신앙생활을 정말 건드리는 그런 식별이라고 들어도 괜찮을까요?
0: 네.
1: 그런데 이 식별을 하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0: 맞습니다.
1: 예, 높은 이상만 가지고 뭐 기도만 한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이웃과도 더 좋아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뭐 희망도 커지고 또 나의 신앙도 더 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 기도밥상 풍성하게 차려 주실까요?
0: 네, 이제 다가오는 그 다음 주 화요일, 9월
1: 네네.
0: 달이 시작하면서 이제
1: 네.
0: 9월 1일은 저희 가톨릭교회에서 매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1: 네.
0: 우리 전체 지구 생태 환경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날을 맞이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생태 영성을 주제로
1: 와.
0: 함께 이야기를
1: 예, 아주
0: 나눠보고자
1: 또
0: 합니다.
1: 현대적인 영성입니다.
0: 네.
1: 예, 신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0: 네, 이제 8월도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신부님 9월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맛난 음식 배불리 먹었네요. 네, 영적 식별이라는 게 어렵고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는 걸잘 배웠습니다.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그 앞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가만 생각하기보다 이 선택이 나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 한 번쯤 성령께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끝곡으로 백설 니카쇼가 부르는 내 삶을 그대에게 드리오니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이 화가 나 보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겉으로는 생글생글 거룩한 척을 하면서도 속은 온갖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신부님께서 수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척좀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척,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척, 속으로는 비난하면서 겉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 척.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척. 그것은 위선이다. 차라리 공부 못하면 못하겠으니 알려달라 말하고, 기도에 집중이 잘안 되니 잠시 기도를 못하겠다 말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지 말고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위선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속마음과는 달리 겉으로 누가 보기에 훨씬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늘 다 같이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선한 이들아. 너희가 겉은 누추해 보이지만 속은 생기를 돋는 꽃처럼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선함과 진심으로 가득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베풀어 주신 선함과 진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럴듯했던 생각이 막상 말로 꺼내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글로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싶을 때도 있는데요. 김영하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과 글로 꺼내봐야 비로소 자기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된다. 생각을 말과 글로 꺼내보는 건 단순히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앞뒤가 안 맞고 엉뚱한 이야기 같더라도 하나씩 덜어내고 고쳐보고 다시 생각하다 보면 막연함은 점차 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조금씩 선명해지고요. 한번 밖으로 꺼내놓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생각이 머릿속에만 맴돌 때는 말이나 글로 한번 꺼내보세요. 다시 보고 조금씩 다듬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한 생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F.R. David의 Worlds 듣고 오셨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많아지면 잠도 안 오고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마음만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생각을 조금씩 줄여나갈 때가 필요한데요. 마치 예전에 잠이 너무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는 것과 비슷한 거죠. 무언가 다양한 생각들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사회와는 다르게 너무나 다양하게 신경 쓸 것들이 많거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의 어떤 특성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지만 되는 삶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침잠하고 어떻게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뭐 동양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호흡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사실 요가라는 것도 그런 거죠. 요가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신체적인 방식이었던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머릿속에 있을 때 분명 맞는 것 같았는데 막상 말로 해보거나 글로 써보면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을 때도 있죠.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내가 진짜 이건가? 이게 내 생각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꼭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잘 정리해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꺼내놓는 거죠. 그렇게 생각들을 꺼내놓다 보면 지금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조금은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8월 2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진아의 말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2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 본당은 신설된 지 이제 2년 5개월 정도 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대 봉사자들과 제대 회장님 사이에 관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번 조율하려 애썼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본당 신부님께서 회의 자리에서 제대 회장님께 그만두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대 회장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고 저에게 레지오 활동까지 잠시 쉬어야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도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성심껏 봉사해 오신 분이 이렇게 상처받고 물러나려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는 레지오 단장으로서 어떻게든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습니다.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더 해집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그분께 다가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제대 봉사자들과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 그만두게 된 형제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단체를 맡아보면서 가능하면 누군가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누군가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갈등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생각나는 기억은 신학생 때 한 단체에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뉜 적이 있었어요. 본당이었는데 서로 상대편이 그만두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어느 한쪽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사실 그 본당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었는데 결국 이들을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한 어떤 단체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생기면 각자의 이야기를 사실 모두 들어보게 되기는 하는데요. 한 사람의 말만 들을 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보이는 것 같다가도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각자의 자리에서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누구에게나 서운한 일이 있고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지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명백하게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분 역시 무언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이 사람 관계라는 게 특히나 우리가 무슨 돈을 받고 일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봉사자인 어떤 이런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은 그것들이 봉합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어떤 과거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의 말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공동체가 계속 흔들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어떤 다른 상처들이 계속 생겨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본당 신부님께서도 어떤 이유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 사연만으로는 분명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의 상처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오랜 시간 성심껏 맡아온 자리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단순히 하나의 직책을 내려놓는 일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봉사와 정성까지 모두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 회장이라는 직책에서 물러난 것과 그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역할을 더 이상 맡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봉사와 신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긴 하니까요. 사연자님께서 그 갈등을 판단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구의 편에 서서 본당 신부님의 결정을 설명하거나 최대회장님을 다시 설득해서 돌아오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레지오를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을 존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조심스럽지만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정도의 마음을 조용히 전하면 어떨까 해요. 오늘의 미션은 제대회장님을 위해서 주모경 한번 바치는 것입니다.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를 청하기보다 그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보면서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또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으면서 받아주실 기회가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이 기도로서 우리가 큰 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모두 낫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아픈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지 않도록 기도 안에서 함께 머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9005님, 기존에 타던 차가 오래되어서 차를 바꾸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시승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엄청 올라서 깜짝 놀랐지만 가족과 함께 이런저런 차들을 보러 다니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제가 타고 싶은 차와 아내가 타고 싶은 차, 아들이 좋아하는 차가 다 다른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한 대를 지금 사서 바꿀 생각이신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남편분보다 아내분이 더 많이 운전하시는 경우도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아들이 좋아하는 차는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우리나라 차가 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만큼 많이 좋아지기도 했는데 무언가 이제 쉽게 우리나라 차, 국산차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검소한 느낌의 국산차였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차만 해도 또 아이를 함께 또 태울 만한 차들이 옛날보다 참 많이 비싸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차를 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무언가를 또 새로 함께 마련해 나가는 기쁨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456님, 승진 인사 고과를 앞둔 직원이 있는데요. 해당 직원을 이번에 꼭 승진시켜주고 싶어서 이번에 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겼고 서포트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런 제 정성은 모르고 푸념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자꾸 자포자기를 하는데 어르고 달래기도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자기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왜 힘들게 하냐는데 참 현타 옵니다.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이 아끼는 직원이셨나 봐요. 그렇게 무언가 정말로 좀 승진시키고 싶고 내가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따라오는 후임 직원들을 보면 참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끌려고 한다고 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을 또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조금 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3657님, 제가 밴드 러브홀릭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러브홀릭 느낌 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어쩌면 시대의 흐름이겠지만요. 자꾸만 옛 노래만 찾게 되네요.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싶어요. 네, 뭔가 좀 사이키델릭하고 몽환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요즘 시대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뭔가 쇼츠도 그렇고 뭔가 명확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 때 때로는 뭔가 가사가 잘 안 들리더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죠. 뭐 그래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것들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어딘가 인디밴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또 등장하니까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음악의 장르 안에서 또 기쁘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모카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는 선과 악, 신앙과 의심, 사랑과 자기 파괴를 깊이 들여다본 작가죠. 1864년에 발표된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남자의 독백을 통해서 지나친 자의식과 열등감이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구절, 우리가 힘들었던 일을 하나씩 기억하면서도 무사히 지나간 하루와 곁에 머물러준 사람, 이미 내게 주어진 작은 기쁨은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 단순히 긍정의 격언으로만 읽기는 좀 어렵죠. 이 말을 하는 주인공, 자신도 행복을 알아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되씹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행복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에 오래 머무느라 이미 곁에 와 있는 행복을 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한테 있는 행복을 충분히 알아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통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SM타운의 행복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3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지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과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10번을 만난다고 하면 단 한 번도 먼저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직장도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사는 형편도 저보다 여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저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얄밉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자니 형이 되어서 너무 돈 문제에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차라리 이 동생과 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형편도 훨씬 좋으면서 만날 때마다 절대 지갑을 열지 않은 지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선후배끼리 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선배가 계산하는 경우가 저희도 좀 많은 편이에요. 무언가 가오가 있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선배 신부님들이 뭔가 결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식당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선배가 먼저 계산하는 게 미덕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게 항상 가능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늘 같은 사람만 계산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고 관계라는 게 항상 일방적인 관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배니까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을 확률이 원래는 더 많거든요. 오히려 이 친구가 상황도 더 좋고 집안도 더 나은데 이 친구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면 나는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 그럼에도 이 동생이 정말로 일부러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른 자리에서는 자신의 형이라서 계속 밥을 사고 있을 수도 있고 사연자님과의 관계에서는 형이 사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그동안 웃으며 계셨다면 그 동생은 마음속에 이렇게 큰 서운함이 쌓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좀 남는 것은 누가 돈을 냈느냐라기보다 사연자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오래 알아오셨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돈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내는 게 조금 어렵죠. 형이 되어서 밥값을 따지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그냥 내가 내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는 동안 상대방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질 만큼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이 관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일을 진지하게 이것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다음 만남에서 조금 위트 있게 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뭐 오늘은 내 카드가 좀 쉬는 날이라고 뭐 지금까지 많이 먹였으니 이번에는 네가 사는 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밥은 내가 샀으니까 커피는 네가 한번 사, 뭐 술은 네가 한번 사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렇게 농담으로 말한 뒤에도 결국 또 사연자님께서 계속 계산하게 한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편안하게 하되 그날만큼은 정말로 지갑을 꺼내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씩 어떤 그런 대화 안에서 무언가 각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이야기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동생이 흔쾌히 계산한다면 그동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연을 끊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의사를 전했는데도 계속 계산을 피하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이고 돈 문제를 떠나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때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절교를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고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부담스러운 약속은 자연스럽게 거절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먹거나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사는 어떤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대신 살게요 라고 말을 했던 적도 있고 반대로 또 저도 가끔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또 그래서 더치페이라는 말이 요즘에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현명하게 어떤 관계를 지켜나갈지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면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 만남에서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지갑을 꺼내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밥은 내가 사고 어떤 거는 네가 사라고 한번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포터블 그루브9의 아멜리에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요, 고전 음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했고, 이 재임 기간 중에 바티칸에서 자주 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또 여름 휴가 중에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을 꼭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죠. 수백 년 전 누군가가 작곡한 음악을 지금도 똑같이 들을 수 있다는 점, 고전 음악만의 매력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즐기는 건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연주였어요. 아베베름 코르푸스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이 사랑한 모차르트의 곡이죠. 우리 가톨릭 성가에도 모차르트 곡들이 있어서 아, 그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쵸? 어떤 종류든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을 즐기는 거 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여름휴가 중에 꼭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힘들고 지칠 때 약간 성가를 연주하면서 연주까지 잘 치진 못하지만 성가를 피아노로 이렇게 치면서 조금 힐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해봅니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저니 투 헤븐의 I Will Pray For You 듣고요. 힘의 위로까지 띄워드립니다.

0: 우리 마음을 촉촉히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지 아네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네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집 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다가 한참을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6살 둘째가 요즘 부쩍 말이 많은데요.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서인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붙잡히는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8살 언니인데요. 그날도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동생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있잖아. 나랑 같이 놀 사람 10초 안에 붙어라. 언니 그거 알아? 책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언니는 드문드문 대답하거나 대답을 피하기도 했죠. 계속 말을 걸던 둘째가 다소 실망했는지 단호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계속 못 들은 척하니까 병원 가야겠다.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언니인 첫째도 이상했는지 갑자기 병원은 왜?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6살 아이가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귀가 막혔으니까 병원 가서 뚫어야지. 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지켜보던 저는 웃다가 눈물까지 났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랐던 아이의 순수함이 아직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꽤 신경 쓰는 편입니다. 내 말 들려? 듣고 있지? 뭔 말인지 알지? 하면서요. 상대가 말하는 제게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면 더 신이 나서 말하고요. 반대로 상대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으면 듣고 있다고 해도 어쩐지 서운하죠. 그러면서 문득 난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받아칠 대답을 생각했던 순간, 그래, 알았어. 하며 중간에 말을 끊었던 순간, 대충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꽤 있었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간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동안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시고 가까이에서 그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잘 듣는다는 것은 잠시 나를 멈추고 상대의 곁에 머물며 털어놓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보는 것일 테죠. 상대의 마음이 평온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비켜서 주는 경청은 가장 조용하고 담백한 사랑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말했던 막힌 귀를 뚫어낸다는 것. 말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뚫어 열고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여기고 좀 더 끝까지 공감하며 들어주는 제가 되어보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라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 안에 심어진 타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네, 마음 깃는 주례바 이효지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 키레네의 선물이었습니다. 네, 노래 가사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함께 가는 길.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게또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 잘하는 거 말고요. 선생님이 예, 마음 깃는 두레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청이라는 걸또 발견하는 것도 선생님 참큰 재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들리긴 하지만 사실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 깃는 두레박은 이렇게 다섯 분의 우리도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4318님이 신청하셨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샵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아시죠? FM 105.3MHz. 네, 요거 기억하셨다가 신청곡이나 사연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4318님의 신청곡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듣고 올게요.

꽃들에게 희망을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한나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주 지방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다고 해요. 혁명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해서 신앙 생활에만 전념했는데요. 성 안드레아 푸르네 신부를 만나서 친구가 됐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는데요. 훗날 어린이를 가르치고 병자와 노인들을 돌보는 십자가의 딸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루피노, 성 콘스탄시오 등 15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축일 맞으신 분들 미리 축하해 주실 분들 문자 메시지로 또 보내실 수 있죠. 축일 축하하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익투스의 어느 날 듣고요. 이어서 바구곤의 파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익투스의 어느 날 이어서 박우곤 파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신들의 사는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단죄했던 이들의 길에는 사랑 대신 미움만이 가득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보다 사랑이 부족함에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 이렇게 혼내는 것도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도 사랑이 부족한 적은 없었는지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토부의 주신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대화동 본당 협력사목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으리라. 아들들이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하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오늘 성녀 모니카 기념일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세례명, 모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들 또 기억하고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기억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2: 주님

0: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1: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0: 세대가 세대를 이어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엄을 널리 전하리이다. 당신의 위엄 그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기적을 노래하리이다.
1: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0: 이다
1: 주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깨어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는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알아뵙고 마땅하고 옳은 자세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졸거나 잠든 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주님 앞에 제때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후반부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못된 종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 곧 식솔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는 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반대로 못된 종에 대해서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라고 합니다. 이 두 종,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못된 종이 대비되는 다른 점,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들을 대비시키는 하나의 포인트는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표현에 의하면 학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식솔들을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깨어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때때로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사도직 단체 활동도 하고 구역에서 봉사도 하고 성당에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어떠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식솔들을 맡아서 제때 양식을 내어주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우리가 줄여서 돌보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족부터 나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들,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돌볼 줄 아는 사람, 돌본다는 담에 사정을 살피고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찾아서 해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러한 돌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러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구역에 어려운 사람, 우리 신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 우리 구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 신자가 아닌데 우리 이웃에, 바로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신앙 성장했는데 거기에서 보았을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은 신자가 아프면 당연히 찾아가고 그들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근데 신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이웃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청소라도 해주고 빨래라도 해주고, 그리고 밥을 못해 먹는다 그러면 죽이라도 끓여서 들고 가서 이걸 한 숟가락 떠먹어보라 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다 집중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엄마들마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춘기 아이가 사춘기로 막 불안함을 보일 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넌 사춘기냐? 난 오춘기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밀어내고, 교회 안에서도 밀어내고 내 자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꾸 돌봄이라는 것은 남에게 내미는 애정어린 눈길, 손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된다. 나 먼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을 돌보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지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깨어있는 자인가? 다른 사람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웃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눈길과 몸짓으로 그에게 다가가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말을 건네주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돌봄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독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튼튼히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데서 벗어나서 내 곁에 있는 이들,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런 넓은 시야, 여유로운 시야, 애정어린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도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돌봄의 이 돌봄의 사명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물어보며 오늘 하루 지냈으면 합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소서.
1: 주님, 저희가 복된 모니카를 기리며 이 예물을 바치고 간청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있나이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0: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샀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모니카를 기리며 받아 모신 이 거룩하신 성체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시고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언제나 거룩한 열망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0: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0: 저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0: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은 전통 명절 중 하나인 백중입니다. 이 백중은 온갖 과일과 채소, 또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는다는 뜻인데요. 음력 7월 15일인 백중은 고된 여름 농사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결실을 마음껏 누리는 달콤한 명절이었던 거죠.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고 어떤 결실을 얻으셨나요? 오늘은 그동안의 노고를 스스로 치하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어요. 첫 곡, 박명선이 불렀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통 명절이었네요. 백중이라는 명절인데, 휴식을 가지는 시기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을이 올듯안올듯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날씨에게, 나 지금 휴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휴식이 되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함께 보내실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강훈 바오로의 주께서 나를 듣고요. 이어서 최선미가 부릅니다. 주만 바라보아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칼국수집. 상권 침체로 찾아오는 손님이 줄면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체험단을 신청했고 한 손님이 올린 SNS 글이 화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텅 빈 식당 안에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사장 내외의 모습과 또 정갈한 음식에 감동한 손님이 이곳의 음식과 사연을 소개한 거예요. 그 마음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한산했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면서 이제는 조기 마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노년의 사장 내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판매하겠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들도 맛있으니까 찾아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는데요. 처음 SNS에 글을 올린 고객은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 내외가 맨땅에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물이 되어준 거라면서 자신의 공을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꼭 맞는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0: 불렀어.
1: 맛집 탐방 명품 가방 누가 보면 재벌이세. 성경 말씀 찬양 기도 신앙 나눔 대신하세. 언젠가는 모든 사람 예수님과 친구 되어 온라인 오 오프라인에서도

네, 그대에게 평화를 목요일 코너죠. 코트랙의 희망을 이어서 17이 나의 주님의 SNS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되게 따뜻한 사연이었는데 갑자기 신나는 분위기로 반전된 것 같죠. 네, 묵묵히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어떤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 꼭 아니어도 행복해지는 이런 이야기는 항상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어여쁜 세실리아 님이 하늘바라기에 고백 신청합니다. 새벽잇을 머금은 벼이삭의 어쩜 이리 예쁜지요. 더 더워지기 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아침부터 또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최근에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게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언제 더워질지 모르니까 시원할 때 틈을 타서 산책하고 오신다고 하니 신청곡 안 들려드릴 수 없겠죠.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1289님은 사실 어제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곡은 우리 프로그램에 더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항암 시작하셔서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요. 네,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그대평화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시면 1289님 위해서 화살기도 한 번씩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들려드려요. 하늘바라기 고백 듣고요. 이어서 인천교구의 사제단이죠. 사제중창단 위로의 나를 통해서까지 띄워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 고백 그리고 사제중창단 위로의 나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모니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결혼한 후에 남편을 개종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소성인이기도 하죠. 이밖에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마르가리타, 성 후고 등 23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687님이 우리 본당 성모에 물품 판매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김재순 모니카 자매님 위해서 축하 나누고 싶습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기도하며 늘 주님자비 청해요 하셨어요. 김재순 모니카 자매님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또 축일 축하 사연을 보내셨겠어요. 이렇게 사연을 표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기억나시는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생활성가를 주로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축일 맞으신 분의 축하곡이니까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요. 이어서 김시연 스틸 이어드릴게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어서 김시원의 스틸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전하죠. 언젠가 때가 찾아오면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놓치지 않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한 번 더 새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김혜원이 부르는 나 언제나 노래하리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녀 모니카 기념일입니다. 모니카 성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니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모든 어머니의 본보기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못난 아들로 유명하잖아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기도 했었고, 그러한 아들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모니카 성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결국 성녀의 노력 덕분에 아들은 회개하여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학자와 성인으로서 남게 됐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난폭했던 남편과 까다로웠던 시어머니까지 이 둘을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던 모니카 성녀의 노력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미사안의 봉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시는 하느님,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린 복된 모니카를 자비로이 굽어보셨으니 이 어머니와 아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죄를 뉘우쳐 용서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녀 모니카는 아내요, 며느리요,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눈물의 기도로서 주님께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멀리서 빌딩을 바라보면 모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반듯하게 뻗은 창문들, 층층이 쌓인 사무실들. 그 안엔 그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고층 빌딩에 올라가 건너편 빌딩을 바라보면 좀 달라요. 어느 창가에는 누군가가 앉아있고 또 누군가는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잠시 앉아서 쉬고 있죠. 멀리서는 그저 그렇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저마다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가 있고 또 말하지 못한 사연도 하나씩 품고 있어요. 오늘은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면 어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이 노래로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건너편 건물이며 아래 도로까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저는 9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이 9층에서 건너편 빌딩이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정말 짧은 건널목 하나를 두고 건너편 빌딩이 있기 때문에 안에 창가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꽤나 잘 보이는 편입니다. 지금 시각은 조금 출근 시간, 이른 출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버스가 오고 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걷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아주 잘 내려다 보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바깥을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디로 저렇게 바쁘게 뛰어갈까 걸어갈까 아이고 저기서부터 열심히 뛰어오는데 신호가 바뀌었네 뭐 이런 거를 바라다 보다 보면은 모두가 귀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라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세상에 미운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따뜻한 눈빛,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줄까요? 어때요, 여러분? 3397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폭디는 5시에 일어납니다. 아, 4시 반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4시 반은 거의 밤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새벽이라기보단 밤에, 늦은 밤에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김현정님, 일하면서 기다리는 소리, 복디 모든 분들 기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이동훈님께서는 오늘은 백중으로 농부들이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오늘은 좀 쉬시면서 보내세요. 쉬고 싶다고 쉴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오늘 되십시오. 라고 서로서로에게 응원 문자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서로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봐주면 정말 한 분 한 분 안 이쁜 사람 없고 한 분 한 분 안 소중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문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복디에게 따뜻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북해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은 다짐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다짐송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은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서는 정리정돈 그리고 둘째 주에서는 편집자를 모셔서 책 이야기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꿈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죠. 그 마무리로 맛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어른들의 여름방학에 먹을 게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자, 요리 연구가이자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혜님 모셔서 직업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KT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정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아서 찜동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3도, 광주는 28도, 대구는 2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리고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광주 34도로 남부지방에서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이후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와 밤더위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사우델은 내일이면 강도 2의 세력으로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 해상 그리고 남해상에는 지금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만큼은 꼭 지키면서 하루 잘 보내보자고요. 어떨 때는 날씨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도 하죠. 자,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각 잡고 큰 선물 말고요. 작고 하찮지만 나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 나의 아이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꼬깃꼬깃 접어온 카네이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나 몰래 주워온 조개껍데기. 또 내가 태어난 해와 같은 해에 만들어진 동전같이 너무너무 하찮아요. 하지만 나한테만큼은 너무 귀엽고 소중한 선물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면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선물 이야기 한번 풀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박지훈 소중한 사랑.

내가 받은 작고 소중한 선물,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던 뭔가가 혹시 있으실까요? 자녀가 접어온 카네이션, 애인이 주워온 조개 껍데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작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클레이즈콰이 로메오 앤 줄리엣.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직장인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겪고 있었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0: 하루 종일 참았던 마음이 지하철에 올라탄 뒤에야 터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허벅지 위에 무언가가 살짝 올라왔어요. 내려다 보니 작은 사탕 하나.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직 초등학생도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 그녀의 허벅지를 토닥이며 짧은 한마디를 건넸어요.
1: 울지 마, 이모.
0: 하루 종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건넨 사탕 하나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그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순간에 건네받은 친절에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사탕 하나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 달콤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로 남을 테니까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 달콤한 사탕을 건네받은 그 사람. 하, 울다가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울어버렸을라나? 얼른 눈물을 훔치고 그래 인생 뭐 별거 없다 하면서 힘을 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작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큰 선물과 위로가 되었던 것 있으실까요? 진짜 진짜 하찮을수록 보기들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정은지와 10cm가 함께 불렀습니다. 같이 걸어요. 듣고 왔어요. 자, 우리 보기들이 받아본 작고 하찮지만 소중한 것,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하찮을지, 하찮아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찮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7409님, 전 재작년에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하고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써준 글과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보여주려고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찮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찮지가 않죠.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 뭐 엄청난 명화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소중해요. 하찮지는 않은 것 같은데. 0848님은 귀여워서 복디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강아지 유치원에서 받은 우리 강아지 발도장 찍힌 카드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써있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이건 너무 귀엽잖아요. 그 상상을 해봐요. 강아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강아지 붙잡고 한쪽 다리를 잡고 막 뭘 색칠한 다음에 찍어야 돼. 근데 강아지가 버티고 있었겠어요? 자기 발 만지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강아지가.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발도장을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막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막 고생하면서 썼을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박만수님. 복디님이 보내주신 묵주입니다. 제 딸이 세례받았다고 보내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거지만 계속 차고 다니는 걸 보면 늘 딸이 어찌나 기특한지 주일 미사도 늘 나갑니다. 딸 사랑해. 묵주. 제가 보내드린 묵주가 소중한 선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이것도 유력하다. 6532님.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저에게 준 커피숍에 일회용 컵을 간직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일회용 컵 썩지도 않잖아요. 저 너무 복티였나요? 일회용 컵은 썩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썩지 않는 컵을, 커피숍에 일회용 컵을 간직하고 있다고요? 이거 좀 크다. 이거 좀 유력한데요. 776 하나님, 소풍 가서 사온 열쇠고리. 그게 뭐라고 10년 넘게 간직 중이네요. 근데 그 열쇠고리 볼 때마다 그 소풍 생각이 나면서 추억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어찌 하찮을 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답이 나온 것 같은 생각,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쯤에서 뽑아봐야 될까요? 8520님, 어렸을 때 소중하게 먹었던 반지 모양 보석 사탕 아세요? 사탕은 뭘 익은지 오래고 반지를 간직 중이에요. 와! 알죠. 이게 반지 손 그 엄청 크고 엄청 눈알만큼 큰 그 사탕인데 반지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커가지고 저는 물리던데, 그거 다 먹기도 전에 물리던데. 어찌됐든 그 반지, 그 손가락에 끼는 그 반지 부분을 아직까지도 간직 중이다. 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가물가물하거든요. 너무 옛날 과자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또 유력해요. 이걸 어떻게 간직하고 계시지? 이것도 플라스틱이라서 안 썩을라나? 자, 그러면은 오늘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눠봤고요.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복디의 강아지 사랑 못 말리죠. 0848님, 강아지 유치원에서 받은 우리 강아지 발도장 찍힌 카드 이분께 선물을 드려야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의 다짐, 그리고 다짐송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샵 1053으로 얼른 남겨주세요. 노래는요, 영턱스 클럽 정.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복이 돼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요.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봅니다. 홍미소님, 8월에 회사에서 꼭 채워야 하는 실적이 하나 있는데 딱 한 건 남았어요. 오늘은 꼭 그 실적 채우고 싶어요. 아자아자 파이팅! 8월에 채워야 되는 거 이제 나흘 남았는데 괜찮아요? 우리 주말 빼고 나면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다짐이 필요하겠네요. 복디가 거기에 응원까지 얹어드립니다. 미소님 할 수 있어요. 파이팅! 4897님 오늘의 할 일 휴대폰 대리점 들러서 가족 결합해서 통신비 절약하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 어머니 휴대폰을 결합시켜야겠어요. 바빠도 꼭 해결하고 옵니다. 라고 다짐해 주셨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번거롭고 또 하찮아서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4897님이 말씀하신 그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 다짐까지 오늘 하셨으니까 꼭 대리점 잘 들려서 잘 결합시키고 한 푼도 아끼고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373님 달리지 않아도 되는 뱃살이 열심히 달리네요. 뱃살아 우리 좀 멀어지자. 아 이놈의 뱃살. 뱃살이 잘못했네.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열심히 달려서 뱃살 얼른 쏙쏙 한번 빼봅시다. 화이팅입니다. 2373님.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받아보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노래는 진주의 난 괜찮아.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 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 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 힘내볼 지니. 다음 사연은요, 정은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왕, 늦었다. 수요일 지나 좀 덜 힘들어진 아침. 오늘은 러블리하게 아자아자 파이팅! 맞아요, 여러분. 이제 주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은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러블리하게, 모든 행동을 좀 러블리하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나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 나를 아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미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저도 한번 오늘 러블리하게 보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은님, 오늘의 다짐은요, 졸지 마. 북디한테 하는 말인가? 북디가 어제 늦게 자가지고, 어제 또 너무 바쁘고, 나 바쁜데다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와, 진짜. 이 알람 또 오네 막 이러면서 되게 괴롭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디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졸지 말자. 이 모든 거를 놀이라고 생각하고, 일도 놀이처럼, 다음에 뭐 봉사활동 가는 것도 놀이처럼, 오늘 이게 다 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지 좀 피곤하지 않고 마음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다짐을 하고 일어났거든요. 상은님의 그 졸지 마 이 세 글자가 복디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2903님, 복디, 오늘은 기도와 인내로 가정을 변화시켰던 어머니와 자녀의 수호 성인 모니카 성인의 축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모니카 자매님들 축하해 주세요. 제가 이거 미리미리 알고 축하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2903님께서 먼저 알려주셨네. 이렇게 복이님들이 복디 혹시 놓칠까봐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모니카 성녀의 축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주변에 모니카라는 세례명 쓰시는 분들 오늘 날이 날인 만큼 그냥 살짝 안부 전화, 안부 문자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잘 지내고 있어? 모니카 성녀 축일이네. 축하해.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라면서 서로서로 연락을 나눠보면은 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김정배님. 오늘은 딸 모니카의 생일 겸 축일이라 저도 아내도 군 생활하는 아들도 다 휴가를 내고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니카가 하루빨리 회심해서 다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모니카의 생일과 축일 축하한다 전해주시고, 모니카 축일 맞은 보기님들도 축하해 주세요. 우리 정배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모니카도 금방 회심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결국에는 다 엄마 아빠 부모님을 따라가더라고요. 2255님, 고3 엄마입니다. 당장 수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아이의 초조해야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인 저도 불안해지네요. 저라도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것 같아요. 다짐! 소홀했던 기도 열심히 하자. 보내주셨어요.
이오우님, 복디도 기도 하나 얹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토닥토닥 위로해 가면서 안아주면서 보듬어 주면서 우리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내보자고요. 이오우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세페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7408님께서 다짐송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의 진이를 뽑아봐야겠네요. 오늘의 진이는요. 힘이 필요하신 고3 어머니분 225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고3 자녀 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 함께 해주실 거죠? 큰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7408님께서 신청하신 자우림의 일탈 함께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요. 윤도현 밴드 박하사탕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문형숙님께서 반가워요. 오늘 처음 가입해서 들어와 봤어요. 기분이 좋네요. 상냥한 복디 목소리 듣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매님. 오늘 가입까지 하고 이거 가입하는 게 사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찮은데도 가입해서 복디 목소리 들어주고 문자까지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7시부터 9시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종종 안부도 전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복디가 얼른 읽어드리고 또 노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7692님 남편이 말랑이를 선물로 줬어요. 처음으로 제 생일 기억하나 해서 좋아했는데 글쎄 말랑이가 뭐예요 말랑이가. 막 주무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말랑이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말랑이 그 손 놀이 장난감입니다. 근데 말랑이가 어른들도 좋은 게 그 스트레스 볼이라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되거나 하면 우리 막 손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 말랑말랑 되는 뭔가 찰흙이라고 옛날 지점토 덩어리라고 해야 될까? 이걸 만지고 있으면은 좀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서 애도 어른이도 다 이거 말랑말랑한 거 주무르고 있거든요. 복디도 이 말랑이 하나 사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랑이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긴장될 때거나 아니면 기분이 뭐 나쁘거나 이럴 때 그걸 막 주무르고 있어요. 말랑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말랑말랑한 거 안에 그 막 뭐 빨대가 들어가지고 뭐 촉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말랑이 종류마다. 근데 그거 만지고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양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잘 떨어뜨리고 복디 확실히 그런 거 느끼거든요. 복디가 원래 손끝이 조금 야무진 편이어가지고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어설프게 잡는다거나 이런 거 없는데 확실히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손끝에 힘이 약해지고 관절 손가락 마디마디가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라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이 손끝을 야무지게 이렇게 훈련을 안 하니까 어렸을 때는 막 피아노도 치고 하니까 손끝이 야물게 훈련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안 하니까 이게 막 물건도 잘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말랑이로 계속 쪼물딱 하면서 관절 손가락 관절 운동도 할 겸 악력도 키울 겸 저는 말랑이를 잘 만지작거리고 놀고 있거든요. 7692님의 남편이 아마도 우리 생일 선물로 이걸 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라서 그럴 거예요. 6516님, 드디어 어제 자비솔라 그림 보고 왔어요. 특이한 건 여름, 가을, 겨울, 봄 순서로 어떤 1년을 그렸다는 것. 그리고 조금 달라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저는 읽었는데 보기들도 기회되면 보고 나누어 주세요. 보는 내내 행복을 여는 아침 프로그램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두 배로 또 행복했습니다. 라고 저희가 선물로 자비솔라 티켓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비솔라는 10월까지 전시가 이어지고요. 여러분들 뭔가 그 색채 우리 컬러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자비솔라가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오색찬란해요. 그런 거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또 기분 전환도 하시고 이제 점점 성큼성큼 가을이 다가올 텐데 가을 날씨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느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종근당건강, 한국비드랩, 한국인삼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키움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그녀 한번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 다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끝없이 샘솟는 식욕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만 열면 보이는 예쁜 옷들을 쇼핑하고 싶은 무욕인가요? 멈추고 싶은 거 사실 진짜 많잖아요. 식욕도 그렇고 무욕도 그렇고 복디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복디는 아침부터 배가 꼬르륵꼬르륵해서 아, 뭘 좀 주워 먹어볼까? 냉장고도 열었다 닫았다. 결국에는 우리 PD님 귤을 뺏어 먹었어요, 제가. 제가 과일 별로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귤 두 개 받아가지고 어찌나 쉬는 시간에 맛있게 먹었는지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찌됐든 끝없이 샘솟는 식욕이 복디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있어요? 멈추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멈추고 싶은 바로 그것.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멈추고 싶은 그것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정배님께서 노하야 멈추어다오. 희망사항이지만 사실은 아내와 예쁘게 늙고 싶습니다. 늙어서도 행여와 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의 바람 아닐까요? 노아야 멈추어다오. 아, 북들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주름이 자글자글 계속 늘었나요? 8703님, 시간아 멈추어다오.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친정엄마의 모습이 많이 변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붙잡고 좀 더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건 역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시간아 멈추어다오.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시간아 멈추어다오.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세상 문자 9797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피규어 모으는 것 좀 멈췄으면. 아, 이거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피규어를 모으진 않지만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피규어를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자에 마구마구 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하시면은 그거 먼지 어떻게 털어요? 먼지 털이로 터나요? 이거 전시해 놓으면은 그거 청소 어떻게 해요? 너무 궁금하네. 자, 6453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팟캐스트 하나 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탐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고 합니다. 6453님, 내 얼굴에 만족하면서 아, 예쁘다, 예쁘다 생각하면서 욕심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얼굴에 이 정도면 예쁘지 하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5687님, 복디, 출근을 멈추는 것은 아니 되겠지요. 계속되는 더위로 지하철 타는 곳까지 10분 정도 걷는 것도 힘이 드네요.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것. 하, 너무 이해됩니다. 복디도 이해돼요. 복디도 아침에 출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일단 복디는 뭐 더위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거는 없긴 하지만 출근길에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하, 내가 이거 출근을 해야 되나? 5687님, 좀만 힘내세요. 할 수 있다! 6199님, 아이들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멈추고 싶어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불러요. 약간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맨날 애들이 엄마! 엄마! 엄마! 하루 종일 불러가지고 그만 좀 불러! 그런다고 하던데 선생님도 아 친구들아 그만 좀 불러. 9990님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에서 애들이 소꿉놀이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언제쯤 멈출까요? 아 육아는 출근하는 거죠. 이제 회사 퇴근하면은 육출 육아 출근하는 거죠. 아 쉽지 않습니다. 아이 9990님 힘내세요. 자, 오늘의 장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9990님께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그러면은 존박의 굿데이 듣고 오늘 전현직 직업인들의 그 직업관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넘어갈게요.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 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8월은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방학의 재미 중에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왕 먹는 거 건강하면서도 예쁘고 멋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시작해서 요리 연구가와 또 셰프로 활동하고 계신 또 방송과 책을 통해 자신의 요리 이야기를 전해오고 계신 요리 연구가이자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오시자마자 부스로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와, 아니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니죠. 어쨌든 전현무 선배님이 그쵸? 진행하시는 라디오에서 우리 선생님 목소리도 항상 매주 들으면서 출근하고 그리고 또 수요미식회라는 프로그램도 맞아요. 열심히 봤다라고. 막 읊었거든요.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그러니까요. 방송을 한 지도 사실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또 나이도 많아요. 지금 50대예요.
0: 아우.
1: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편안하게 이제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저는 진짜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전현무 씨도 언급을 하셨지만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뭐 박수홍 씨, 정재영 씨 뭐 해가지고 라디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DJ를 이렇게 해보는 게 꿈이기도 했는데 근데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연락이 와서 네. 모든 걸 다 제치고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0: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1: 뭐 행사도 제가 막 자꾸 이제 제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한 그 휴양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업이 1주년이 되는 바람에 지금 조금 행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기는 하네요.
0: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의상을
1: 네, 지금 조리복을 입고 출근을 한 게 이제 네. 여기에서 이거 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와. 아무래도 홍신혜 선생님 하면은 요리. 네. 요리가 먼저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1: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찹쌀떡 아저씨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찹쌀떡, 망개떡, 그리고 두부, 그리고 생선, 과일은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고 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네에서 이제 저는 애기니까 그때 일찍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찹쌀떡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게 딱 들리면 네.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그리고 제가 엄마 나 찹쌀떡 먹고 싶어 이게 아니고 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니까 동네 개들이 다 짖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엄마 저 진돗개가 찹쌀떡이 먹고 싶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은 제가 막 이렇게 과일 깎은 거 엄마가 과일 깎은 거를 제가 예쁘게 이렇게 또 놔가지고 손님 앞에 갖다 드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왜 친구들하고 모여서 너 반찬 너네 집 뭐 맛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와라고 해서 집에서 제가 큰 대야를 갖다가 그걸 점심시간에 같이 넣고 비빔밥을 해서 8명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갔다 오면 집에서 그걸 꼭 재현해서 엄마 아빠를 대접을 했어요. 제가.
0: 우와.
1: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었는데 결국은 요리사가 된 거죠.
0: 우와.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난 진짜 요리로 나가봐야겠다.
1: 아니요. 전혀 계기라는 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제가 계속 열망하던 거에 대한 기회가 계속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그때는 이제 이런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싸이월드 있었을 텐데 그걸 보고 그 싸이월드 친구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이제 인플루언서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막 오늘은 뭐 해드신 거예요? 뭐 사진 올려주세요. 이렇게 막 쪽지가 오면 아 그러면 나 또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 오늘 저녁에 먹은 거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리짝 시대의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나.
0: 고리짝 시대.
1: 그렇죠?
0: 아, 아니 근데 요리를 좋아하는 거랑 네. 이제 실제로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1: 어때요? 다르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직업으로 삼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는 전 세계 0.1%도 안 되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을 버는 행운아다. 근데 그걸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아 실제로 그런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요리를 좋아했지만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아니었고 저는 음대 출신이고
0: 예?
1: 그리고 음악 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제가 잡고 또 제 직업으로 만들고 이렇게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실제로 돈을 벌면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하면은 똑같다로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데 더 좋은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따라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칭찬해주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너스지 뭐가 이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니까 괴롭다로 전환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0: 와 진짜 이 진심이 담긴 그 너무 좋아요 이 다섯 글자가 갑자기 콕 와닿았는데
1: 맞아요.
0: 사실 제가 아무리 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어요라고 해도 집에서는 가기 싫다라거나 아 하기 싫다라는 거를 좀 풀어내게 되잖아요. 풀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드님이 그 정도로 엄마는
1: 맞아요.
0: 좋아하는 거를 일로 직업으로 삼아서 하니까 너무 행운아야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진짜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드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요. 되게 다행이긴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들이 또 희생을 많이 해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되는 일이기도 한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약간 이기적인 엄마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동안 사춘기 때는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다 크고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은 다 졸업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또 다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이.
0: 그리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나도 엄마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이걸로 그냥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 이상을 넘어서 약간 프로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깨닫고 그 정도까지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1: 맞아요.
0: 도전정신도 생기고 여러모로.
1: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리고 뭐 경제활동도 따로 따라오고 그리고 약간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1: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리사로서의 성공은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0: 아닙니다.
1: 아직 할 게 너무 많고.
0: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욕심일 수도 있지만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는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이런 질문.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냥 거의 99%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0: 또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탁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게 진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1: 맞아요.
0: 이야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저는 사실 셰프 선생님 요리 연구 선생님으로 더 익숙한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시작을
1: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익숙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수요미식회나 아니면은 뭐 오늘 뭐 먹지나 아니면 이런 요리 프로 올리브 뭐 이런 데 사는 요리 프로 때문에 다 요리사로 먼저 알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는 광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시니까 제가 찍은 사진들을 슈퍼마켓 아니면 갈비집 뭐 이런 데서 보시고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냥 상업적인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진 뭐 이런 뭐 슈퍼마켓이나 가게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이름도 그때 되게 생소했고 그리고 방송 특히 방송에서의 이름은 여사님이었거든요. 대부분 여사님들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품이라고 했어요.
0: 그래서
1: 방송 소품을 만들면 그걸 먹으면 뭐 몇 년이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이럴 때여서 저같이 조금 젊은 그때는 제가 30살이었으니까 네. 뭐 스물 몇 살, 30살 젊은 여자가 와서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걸로 좀 방송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게 약간 생소한 시대였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것도 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네. 사실 이제 요리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요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0: 그럼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소품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요리 소품 음식에 대한 소품을 만드신다거나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따로 있을까요?
1: 과정은 요리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보여지는 게 위주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본판 불변의 법칙이 여기서는 안 통해요. 그냥 본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CF를 보시면 네. 아이스크림 막 맛있게 먹고 또 아이스크림 너무 예쁘고 동그랗게 담겨있고 네. 막 토핑이 엄청 예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거 설탕을 슈가 파우더를 이렇게 반죽을 해요.
0: 오!
1: 혹은 아몬드 가루 같은 걸로 반죽을 해서 아이스크림의 질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맥주 광고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AI가 있어서 그런 걸 AI가 다 하지만 저희 같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온도에 민감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맥주,
0: 오.
1: 뭐 음료수, 그러니까 막 버블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 버블을 실제 우리가 되게 맛있겠다라고 느끼게 살려야 되는데
0: 네.
1: 아시잖아요. 맥주는 따라놓고 나면 3주 지나면은 가라앉고
0: 맞아요.
1: 엔젤링 같은 거 생기는 맥주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거 그냥 없어지잖아요. 스르르 내려가 버리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누도 쓰고요.
0: 에? 진짜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1: 먹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보여지는 거를 위해서 이런 모든 물리적인 과학적인 것들을 막 다 동원을 해서 비주얼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도너츠도 사실은 실제로 튀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뽀송한 스펀지 같은 거를 갖다가 글레이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0: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똑같은 제품을 사서 그릇에 담으면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을 담으면 그렇게 소복하게 안 올라와요. 그릇에 되게 뽕긋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죠.
1: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보여야지 아이스크림을 팔죠.
0: 네.
1: 그릇이 보이면 그릇을 팔아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거를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푸드 스타일링을 통해서 저는 조금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릇 말고 아이스크림이 보이게 하려면 아이스크림이 더 산처럼 솟아야 되고
0: 네.
1: 더 부피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무를 깔아요.
0: 무요?
1: 무가 사실은 잘 질감이 없으면서도
0: 네.
1: 걔를 채차 놓으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삶아 놓으면은 안 보이고 약간 여러 가지 역할을 무가 많이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네. 어쩐지 저는 그거를 담으려면 한 통을 다 부어야지 그 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아까 행사하신다고
1: 네.
0: 수락산 자락에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신 거겠죠?
1: 맞아요. 1년 조금 넘었고요.
0: 네.
1: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평생 하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0: 오.
1: 근데 이거를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저의 건물주님이 노원구청장님이시거든요.
0: 주님 바로 밑에 네, 있다는 그 그쵸, 건물주님.
1: 네, 건물주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저를 가게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좋은 식재료 자연주의적인 식탁을 노원구에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거절을 하다가 결국 조인을 하게 된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제가 초대합니다. 오셔서 이거 듣고 오셨다고 하면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0: 우와! 여러 괜찮으신가요?
1: 그럼요. 아유 제가 또 통은 커요.
0: 우와!
1: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밤에는 재즈 나이트라고 해서 그 재즈 공연도 있고
0: 네.
1: 낮에는 플리마켓도 있고 그리고 또 경품 추천도 있고 바베큐도 있는데 바베큐 셰프도 미국에서 또 쇼핑해서 여기 지금 같이 와 있는데
0: 아 저분
1: 네.
0: 어머 그래서 같이 출근하셔야 되니까 같이 오세요.
1: 그래서 바베큐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0: 지금 저분은 본인 얘기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그냥
1: 못 알아들으니까
0: 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1: 제가 하루 일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읽고 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걸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시작한 지는 솔직히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일어나서 뛰기 바빴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는 삶을 아침부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출근을 하면은 굉장히 운동하고 출근하는 것보다 더 상쾌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짐이 이렇게 무거웠었던 것인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살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요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솔직히 그냥 마구 달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레귤러하게 식당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면 방송을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가거나 하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하루가 끝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왜 10대 때는 10km, 50대 때는 50km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50대인데 한 80km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살아서 계속 조금 이렇게 슬로우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0: 현실적으로 네. 또 손님 찾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1: 일이 많아요. 네. 식당은 일단 먹을 거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먹을 게 제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도 제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손님 입으로 들어가는 걸

0: 거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뭔가 직업적인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람 살리는 직업이라고 얘기해요.
1: 맞네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리 연구가 홍신혜님에게 궁금하신 점 응원의 메시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에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를 신청해 주셨어요.
0: 네. 이 기차가 없어진 게 전 너무 슬퍼요. 근데 지금 날씨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김현철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올게요.

0: 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매일 하는 요리를 정말 평생의 직업으로 큰 사명감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요리 연구가 홍신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선생님께서 직접 네. 내주시죠.
1: 직업에 관한 퀴즈인데요. 이 직업은요, 식품 조리와 스타일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화

0: 드라마, 광고 등에 내보낼 음식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주어진 음식을 최대한 먹고 싶게 만들고 아름답게 배치하는 일들을 하는 이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 1번
0: 푸드 파이터,
1: 2번
0: 푸드 스타일리스트,
1: 3번
0: 푸드 척척박사.
1: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 척척박사인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제철 식재료를 찾아서 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는데 이 좋은 재료를 발견하면은 그것을 어떤 음식으로 만들지 연구하는 과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0: 사실은 이게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 맛이 나서 감이라고 그 왜 있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들 아니 이런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냥 먹은 바탕?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몸이 30억짜리라고 말하는데
1: 그쵸? 맞죠?
0: 너무 많이 먹어서
1: 많은 식재료를
0: 진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의 계속 열정이고 바램이었었던 거잖아요. 이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보고 싶다,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다, 또 그래서 전파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가 바탕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뭘 그냥 먹으면 아 이걸로는 뭘 해야겠다라는 게 떠오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리 방법 상세한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딱 완성을 해요. 근데 막 그렇게 특별한 무슨 방법이나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1: 그러면은 이게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셨는지
0: 너무 잘하십니다.
1: 그 어렸을 때 그 먹은 음식들이 하나 하나 누적이 되고 쌓이면서 맞아요. 경험이 되고 그게 또 발현이 되는 게 아닐까.
0: 저희는 대가족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증조할머니도 계셨고.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저를 제가 지금 두상이 예뻐서 머리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막 돌아 누이시고 맨날 만지시고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그랬으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고 재료에 대한 거는 너무 할머니 때부터 막 그쵸. 콩을 고르고 뭐 그러니까 두부도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국수 밀어야 되는데 밀가루는 이건 또 안 된다 저건 또 안 된다 또 뭐 30분을 숙성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진짜 버릇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사가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왜 음악을 시켰지?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1: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막 이렇게 우리 딸 소중한 나의 금지옥엽 딸 막 물 묻히기 싫어서 그런 거 시키시 물 묻히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음식 시키
0: 그렇게
1: 음악 시키신 거 아닐까요?
0: 말씀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식구들 다 뒤치다꺼리하고 계속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인생을 너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죠. 지금도 막 지금 이제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는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사니까 좋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죠.
1: 아니, 할머니가 분명히 얼마나 또 뿌듯하셨겠어요.
0: 뭐 한편으로는 그러셨겠지만 표현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이제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냥 편하게 뭐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남들처럼 백화점 가가지고 대접받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라는 얘기를 늘 하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은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 신유성
0: 좋은 식재료 이런 거
1: 너무 멋있으십니다. 요리 연구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요리를 잘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능력이 꼭 필요할지 뭐 감각이라든지 뭐 관찰력, 기억력
0: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이거는 이게 안 받쳐주면은 감각이고 모식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1: 맞아.
0: 그래서 제일 체력 안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잠은 죽어서 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절대 아니고요. 이 육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모든 감각과 결과물이 다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나머지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그런 머리와 부지런함만 있으면 사실 다 가능합니다.
1: 그래서 요즘 체력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죠?
0: 저는 지금은 8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잠을 8시간 자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0: 잠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이 들수록 엄청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런 것처럼 뭐 5일서부터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천도 하지만 생각보다 8시간은 힘들고 6시간은 꼬박꼬박 자요.
1: 네.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분 저희는 못 잃어요. 아셨죠? 집에서 요리할 때 네.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특별한 거 해보고 싶은데 재료 너무 많고 과정 복잡하고 막 그릇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이고 이러면 약간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냉장고에 흔히 있는 재료 몇 가지로 맛과 멋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선생님만의 방법을
0: 저는
1: 알려주신다면
0: 그렇죠. 이게 요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원팬 원플레이트 요리. 이게 뭐냐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저는 요리를 늘 하고 그리고 그 요리하는 게 뭔가 귀찮다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트에 가면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까지 다 돼 있는데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마늘도 꼭지가 따 있고
1: 그렇죠.
0: 파도 씻어 있고
1: 네.
0: 뭐 과일도 깎아 있고
1: 네.
0: 심지어 해물도 손질이 다 돼 있고 뭐 양념까지 다 들어있는 밀키트도 너무 많은데
1: 그쵸, 그쵸.
0: 그래도 집에서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설거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맛에 대한 보장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면은 그냥 믿으셔야 돼요.
1: 믿으셔야 합니다.
0: 네, 그 재료 자체를 믿으시고 본인이 선택한 걸 믿으면 되는데 심플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단백질 하나만 선택하세요.
1: 오.
0: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계란.
1: 네.
0: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소고기랑 계란 두 개거든요.
1: 네.
0: 두 개를 섞어도 되고 단백질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1: 네.
0: 나머지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재료를 다 털으세요.
1: 오.
0: 보면은 야채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1: 그쵸.
0: 냉동실에 아마 마늘도 있을 거고
1: 그쵸.
0: 양파 어디서 굴러다닐 거고
1: 네.
0: 뭐 말도 안 되게 파프리카 이런 것도 쪼가리가 막 겉에 물른 것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오이가 많으니까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모든 야채와 모든 단백질은요. 한 팬에 넣고 볶으시면 너무 훌륭한 요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 소금 후추로 돼요. 이거 무슨 간을 따로 하거나 소스가 너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잖아요. 소스도 여러분 집에 케첩도 있고요.
1: 맞아요.
0: 마요네즈도 있고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는 다 돼요. 근데 맛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다.
1: 네.
0: 내가 하면 왜 2% 부족한가? 그게 본인이 안 믿어서 그런 거였고요. 네. 식당이랑 똑같은 맛을 내려고 하면은 식당에서는 90% 정도가 화학 조미료나 아니면 그쵸 이런 약간 감칠맛을 위한 어떤 치트키가 있어요. 그 치트키를 본인이 원하시면 한 번만 더 부지런해지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수를 내놓는 거예요.
1: 오.
0: 그냥 야채랑 고기를 섞어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아무 상관 없어요. 야채랑
1: 네.
0: 다 같이.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마는 다시마를 넣어야 되고 육수는요 모든 재료에서 다 뽑아져 나와요.
1: 오.
0: 그러니까 그냥 다 섞어서. 딱 40분만 그냥 끓여요.
1: 네.
0: 그리고 그 재료를 싹 부어서 고기는 다시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야채는 미련 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쑥 육수를 빼놓고 이 육수를 갖다가 볶고 끓이고 찌고 할 때 다 쓰면 게임이 끝납니다.
1: 저는 그 육수가 항상 밍밍해가지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0: 엄청난 감칠맛에 치득해요.
1: 제가 너무 선생님 말을 홀린 듯이 듣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습니다. 큰일 났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선생님의 다음 꿈 살짝 얘기해 주시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0: 저는 오래도록 요리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목표는 지금 84까지 요리를 하자거든요. 그래서 꼬꼬 할머니 요새는 사실 80살이 그렇진 않던데
1: 그쵸.
0: 요리를 계속 끝까지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요리를 먹이는 게 꿈입니다. 이루어 볼게요.
1: 꼭 이루어 주십시오.
0: 네.
1: 저는 옆에서 응원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선생님께서 내주신 퀴즈 시간 관계상 빨리 발표할게요. 답은 2번 푸드 스타일리스트였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끝곡에 변진섭의 비와 당신, 이소라의 청혼 어떤 거?
0: 저 둘 다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지금은 그래도 청혼? 약간 비트가 지금 그쵸? 어울릴 것 같아요.
1: 너무 좋습니다. 이소라의 청혼 끝곡으로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두근두근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네.
1: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나이는 언제일까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라고 어느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돈이라는 게 결국 노후를 위해서 아끼고 또 아껴 모으는 것이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쌓여있는 시점이 나이가 탁 든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말하죠. 돈은 모으는 것보다 좋은 것에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정작 나이가 들면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병원비 외에는 딱히 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추억으로 남기고 이웃과 선한 일에도 나누어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옛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